0: 예쁜 공책이 생각나는데. 모닝글로리니까 또 아침에 또 먹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공심채. 이름도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데요. 속이 비어서 빌공짜를 써서 공심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으니까 양념이 잘 배어드는 채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볶아도 맛있는 거예요. 아, 이 우리의 마음도 꼭 똑같지 않나요? 조금만 여백을 남겨둬도, 조금만 비워놔도 새로운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들어오고 어떤 기쁨도 스며들고, 그래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가끔 이렇게 비워내야 되지 않나. 그런 정말 아름다운 진리를 채소가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F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위.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은비 창가. 연연하지 말 것, 낭비하지 말 것,

신경 쓰지 말 것. 이 세 가지면 우리의 삶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은데요. 샤오의 작가의 나의 채소주의 생활이라는 책에 나오는 세 가지 핵심입니다. 일단 제목에서 채소주의라는 말에 마음이 머뭅니다. 모든 것이 넘치고 크면 클수록 좋다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채소주의라는 말이 참 단정하고 따뜻하게 전해져 옵니다. 연연하지 말 것. 우리가 욕심을 쫓아갈 때 가장 먼저 발목이 잡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물건에 집착하는 데서 쇼핑 중독의 낭비가 시작되고 집안에는 어느새 처치곤란한 짐덩이들이 쌓여갑니다. 정리를 하려고 보면 처음 그 물건을 샀을 때 설렘이 한순간에 이걸 어떻게 버리지? 하는 고민으로 바뀝니다. 요즘은 사실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것에 돈도 들고 체력도 듭니다. 그로 인한 환경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러니 물건뿐만 아니라 매사 인생사에서도 연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게 바로 진짜 내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연연하지 않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죠. 바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신경 쓰지 말 것. 우리는 참 남의 시선에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죠. 유행이나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을 고수하는 분들을 보면 그 취향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 또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욕망이 지나치면 행복이 소외된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행복하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요. 그런데 그 욕망이 지나치면 오히려 행복이 멀어진다는 말 오늘따라 가슴으로 와락 다가오네요.

Bette Midler, The Rose 들려드렸는데 5153님이 신청하셨고요. 인유리님이 가사가 너무 보석 같은 노래라고 아, 첫 곡보다 취향 저격이고 이 노래도 좋다고 그렇게 사연 주셨어요. 예, 맞아요. The Rose 가사 정말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연연하지 말 것, 낭비하지 말 것, 신경 쓰지 말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아, 훨씬 우리 삶이 가벼워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도 지키기 쉽지 않는 이 세 가지. 우리는 뭔가 욕심을 가지고 그걸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채우고 싶어서 쉼없이 달려가는데요. 그럴 때 행복은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으니까요. 거거익선의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행복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게 속도를 내고 나답게 기준을 방향을 잡아서 살아갈 때 아마 그것이 또 최소한의 삶이고 최소주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여러분이 신청한 노래로 꽉 채워드리는 신청곡 데이.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요. 어떤 주제의 노래를 여러분이 신청해서 또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5월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월은 싱그러운 청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5월과 어울리는 바로 청춘송.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에게도 눈부시고 풋풋하고 반짝반짝 빛났던 청춘의 그 시절이 있는데 그때 감성을 담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아, 이 노래 청춘을 돌려줄 것만 같은 그런 노래들. 오늘은 여러분에게 청춘을 돌려드리는 노래들입니다. 지금부터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고요. 아, 신청해 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들려드릴게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비가 내립니다. 6161님. 네, 지금 약간 멈춘 것 같기도 한데 서울은 또 다르고 전남이나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온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비를 좋아하고 비 맞는 것을 좋아해요. 6162님. 아우, 지금도 그러십니까? 와, 저도 한때는 청춘에는 비 맞는 거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비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오늘의 또 마중송일 수도 있겠네요. 딕펑스 비바 청춘입니다.

0: 비바 청춘 디펑스였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피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정기구독권 선물로 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국내 최초 프란치스코 고아의 일생을 조망한 국내 첫 단독 전시.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여러분에게 이 전시의 초대권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세요. 언제냐고요?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입니다. 샵 1053 성함 글머리 전시 고야 하시고요. 성함 남겨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CPBC 라디오 이용자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소중한 목소리 들려주세요. 좋았던 건 무엇이고 아쉬웠던 건 또 무엇인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CPBC 라디오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 남겨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피스니어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5분입니다.
1: 참 좋은 오늘
2: 참 좋은 오늘
3: 참 좋은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눈부신 5월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청춘을 노래한 청춘송입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 그 시절 내가 떠올라요 하는 노래들 마음껏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추억 한 페이지를 오늘 아침 주크박스가 함께 열어드립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누르면 바로 나오는 주크박스, 보내면 바로 이어지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5월과 가장 잘 어울리는 빛나는 청춘송입니다. 어느새 5월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실록처럼 풋풋하고 반짝반짝 빛났던 우리의 청춘도 이 시간에 함께 떠올려보면 좋겠죠. 장미처럼 아름답고 햇살처럼 눈부셨던 그 시절,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다시 젊어지는 노래들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청춘송, 내 니즈 시절을 소환하는 노래. 뭐 첫사랑이 떠오르는 곡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학창시절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듣던 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청춘송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들려드립니다.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첫 곡은요, 9177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시작할까요? 이승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9177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이승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짝사랑하던 친구를 생각하며 들을 때마다 애절했던 노래라고 하셨어요. 들려드렸고요. 김종선님이 신청하신 송창식 푸르는 날 제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실록의 계절에 어울리죠 라고 하셔서 들려드렸고요. 류아니님이 신청하신 산울림 청춘까지 듣고 왔습니다. 누르면 바로 나오는 주크박스처럼요. 여러분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들려드리는 아침 주크박스 촉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청춘송입니다. 청춘송. 김현진님은 신청은 안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는 이 마음 뭘까요? 누르세요. 신청하세요.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 아 그때 그 청춘 여러분 마음속 청춘의 플레이리스트 지금 함께 꺼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노래도 좋고요. 지금의 청춘들에게 이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소개해주고 싶어요 하는 노래도 좋습니다. 이 5월과 환상처럼 어울리는 싱그럽고 눈부신 청춘송들 지금 마구마구 보내주셔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4190님이 저는 다비치의 타임캐슐 듣고 싶어요. 20대인 내가 지금 40대인 나에게 부르는 청춘 노래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40대군요. 저는 40대가 청춘인 것 같은데. 네, 우리 모두 청춘을 불러오는 노래 다비치 타임캐슐로 시작할까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 청춘송을 함께하고 있어요. 4190님이 신청하신 다비치 타임캡슐, 0928님 강수지 보랏빛 향기, 9697님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청춘송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청춘은 찬란하다라고 하는데요. 청춘을 보낼 때는 그 한가운데를 지날 때는 그 빛을 잘 몰라요. 보이지가 않아요. 삶의 무게에 치이고 앞만 보며 달려가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 먼 길을 돌아서 와서 뒤돌아보니 아, 그 순간이 참 찬란했구나 아름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때가 참 빛나던 시절이었어.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그게 또 청춘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반짝반짝 빛났던 시절 참 괜찮은 시절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청춘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가 그래도 좋았지 뭐 이런 생각이요. 5월의 마지막 끝자락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만큼 많이 웃고 많이 사랑했고 또 많이 살아낸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추억과 신청곡 덕분에 오늘 아침에 더 싱그럽고 환해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7476님께서는요. 저는 청춘들에게 이 노래 꼭 들려주고 싶어요. 허영란의 날개요 라고 하셨어요. 허영란의 날개 지금의 청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7476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참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교육학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축하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건네는 경험이 쌓이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5월은 축하할 일이 참 많은 달이죠. 그중 하루 정도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를 축하해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5월을 더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할 겁니다.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장조 작품 12의 1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기돈 크레머,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연주입니다.

0: 역시 1번답습니다. 아, 이 베토벤의 청년 시기를 보여주는 밝은 이 기상.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디장조 작품 12의 1, 사막장 론도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기돈 크레머,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르타 아르헤리치 올 가을 연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강동수 씨 오셨고요. 이재진 씨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엄계선 씨, 순천에서 모셔온 봉숭아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더운 날씨에 이리저리 데리고 다녀서 누렇게 떴었는데 이리 기특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어우,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완전히 바이올렛 색이네요.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었습니다. 봉숭아가. 오늘 저는 멀리 이사온 봉숭아 칭찬합니다. 아주 예쁜 봉숭아고요. 자, 김양희 씨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안경근 씨 5월도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싱그런 6월도 행복하길 기도하며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수요일을 함께합니다. 비 온 뒤라 후텁지근하네요.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자, 그리고 엄계선 씨가 병원 예약 시간이 많이 남아서 수영장에서 놀다가 왔는데도 40분 더 기다려야 해서 버거 가게에서 듣고 있어요. 아유, 어디서든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엄계선 씨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해 주시고 있을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동하시면서 또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잊지 말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오늘의 위안 또 평화가 함께 찾아오길 바랍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경동나비엔 IS 동서 하이모 한국 PNG 판매 한국해상화재보험 한림제약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똥떨어 똥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잭 디크로잉의 슝송이죠. Le temps de l'amour. 사랑의 시간, 사랑의 시대. 자, 메초소프라노 레아 데상드르, 그리고 테오르보와 보컬의 토마스 던포드가 함께해 줬습니다. 토마스 던포드, 지난번에 그 테오르보 연주하면서 존 엘리엇 가디너가 이끄는 컨스텔레이션 오케스트라의 또 멤버로도 왔었는데, 정말 바쁘게 다양한 또 고음악과 이렇게 또 슝송까지도 함께 소화해주는 멋진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의 이제 원래 그 가수가 프랑수아즈 아르디죠. 1944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이 세상을 떠난 80세까지 싱어송라이터이자 영화배우로 활약했는데, 젊은 날에도 멋있었고 나이 들어서도 아주 멋있고 정말 멋진 연기를 많이 보여준 대표적인 프랑스의 또 연기자이자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함께 감상하셨고요. 자, 안녕하세요. 유일범님, 유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유클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선 씨 꽃사진과 함께 또 올려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오늘도 함께 끝까지 해주세요. 자, 볼프강 아메데우스 모차르트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KL번호 448 3악장 알레그로 몰도. 자, 또 모차르트 하면 생각나는 이름 중에 하나죠. 피아니스트 잉그리드 헤블러, 그리고 피아노의 루트비 호프만, 두 대 피아노로 연주합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켈번호 448 3악장 알레그로 몰토 피아노의 잉그리드 헤블러 그리고 피아노의 루트비히 호프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경랑 씨도 오셨고요. 윤은구 씨,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2회 PCMF 평택 실내악 축제. 자, 실내악의 깊은 울림에 물들다.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이 평택 아트센터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컨티누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음악적 흐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는 데이 4, 4일차 날 6월 6일 토요일 울림의 정점 이 공연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축제 피날레는 대규모 실내악 편성이 장식합니다. 버로진과 브릿지의 현악 육중주가 주는 풍성한 화음 그리고 거슈인과 카푸신의 리드미컬한 현대곡들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마지막 곡인 슈퍼의 이중현악 사중주 더블 스트링 퀄텟이죠. 8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사운드로 평택 실내악 축제의 화려한 대단원을 장식한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의 또 초대석에서 우리 슈퍼의 곡을 8명의 아주 멋진 연주로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알렉산드르 보로진의 현악 육중주, 프랭크 브릿지의 현악 육중주, 안토니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거슈인의 Someone to Watch Over Me, 니콜라이 카푸신의 피아노 포핸즈 심포니에타, 루슈퍼의 더블 스트링 퀄텟까지 바이올린의 송지원, 황인영, 비올라의 김상진, 정승원, 첼로의 주연선, 최경은, 또 바이올린의 김다미, 이우일, 비올라의 이수민, 홍진선, 또 첼로의 이상은 홍채원, 피아노의 로버트 샤넌과 피아니스트 송혜원, 그리고 바이올린의 김현미, 바이올린의 김덕우 등이 함께하는 이 공연 여러분께 선물 드립니다. 아주 풍성한 이 폐막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다섯 분께 두 장씩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7 쓰시는 분은 흐려진 날씨지만 영원의 단짝 요클 들으며 행복한 하루 보내요. 네, 소울메이트가 되었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자, 함께 해주실 곡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이 플랫 장조 작품 107 1악장 알레그레토 첼로의 스티븐 이살리스 바보 이아르비가 지휘한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쉐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작품 107 1악장 알레그레토 첼로의 스티븐 이살리스 바보 야르비가 지휘한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841 쓰시는 분은요. 연일 흐린 날씨네요. 주말에는 반짝 날씨가 좋아서 봄 만끽했는데 어서 다시 화창한 봄날 만나고 싶다 했는데 어느덧 6월 초여름이 다가오니 세월이 무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원래 또 변덕스러운 게 이 봄의 특징이죠. 자, 발칙한 클래식 저희 선물 드립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놀라움, 낯설음, 아름다움 이런 주제로 되어 있고요. 차홍이 지휘하고 조은아 씨가 해설하고 바리톤 김진추, 소프라노 김형순,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피아니스트 정지원, 뮤지컬 배우 정승원, 소리꾼 고영렬, 코리아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연에는 1부에서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 중 아바네라,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세볼 발라레, 만일 당신이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로시니의 고양이 중창,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번스타인의 깡디드 서곡, 또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서 뮤직 오브 더 나이트, 그리고 고영렬 편곡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박경훈 편곡의 미니오 신뱃노래, 전 심바트의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신뱃노래,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까지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공연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씨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예술가의 한 구 주인공은 작가 이상입니다.

이상은 1930년 문단에 등장했고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서양화 자상이 입선합니다. 또 1932년에는 조선과 건축 표지 또한 현상 공모에 입상하게 됐는데요. 그림과 건축 그리고 문학까지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했던 이 시기를 흔히 이상의 황금기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는 1931년 갑작스럽게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 이상은 하루에 담배를 50개비 이상 피울 정도로 애연가였는데요. 이른바 골초였죠. 여기에 새로 부임한 일본인 상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각혈 증세까지 보이자 그는 더 이상 건축기사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조선 통독부를 그만둔 뒤 황해도 배천 온천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 주막 노인의 손에 이끌려 술과 장구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만난 이가 바로 기생 금홍이죠.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후 요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이상은 종로 일가에 다방 제비를 엽니다. 그리고 금홍을 마담 자리에 앉힌 뒤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루이스 파라앵의 피아노 퀸텟, 피아노 오중주 2번 2장조 작품 31 가운데 3악장 비바체, 더 슈베르트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다방 제비 1년 이상은 이 무렵부터 박태원, 정지용, 김기림, 이태준 등 당대 문학가들과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지용의 주선으로 가톨릭 청년의 시 꽃나무와 이런 시를 발표했고요. 이듬해인 1934년에는 순수문학단체 구인회에 가입하며 본격적으로 문단 활동을 이어갑니다. 또 이태준의 도움으로 조선중앙일보의 오감도를 연재했는데요. 하지만 독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며 연재는 15회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당시 이상의 시는 익숙한 서정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의도를 쉽게 읽기 어려웠고 난해한 문장과 독특한 표현 방식 때문에 독자들에겐 낯설고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기존 문법과 형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이어갔는데요. 언어를 의미 전달의 도구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로 활용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없앤 문장을 쓰는가 하면 기호와 숫자를 배치해 하나의 이미지처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구조상 이런 서구식 다다이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당시 독자들 역시 그의 작품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문학가들 사이에서는 이상의 새로운 시도가 큰 화제를 모읍니다. 동료 문인들은 그의 천재성에 주목했고 그가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고요. 심지어 그의 영향을 받은 삼사문학이라는 동인까지 생겨날 정도였죠. 시뿐 아니라 소설과 수필 같은 산문에서도 이상의 문학세계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사회 속 개인이 느끼는 소외와 불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행을 초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 탐구했고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은 퇴폐적이고 비뚤어진 인상을 주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문학을 밀고 나갔고 세월이 흐른 뒤에야 수많은 연구와 해석 속에서 진정한 천재로 인정받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8번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빠르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게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피아노의 기욤 베옴의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8번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또 피아노의 기욤 벨로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새싹 청취자 8915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막내 제부님이 30여 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여유로운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하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축하곡 하나 준비해 놓을게요. 자, 안녕하세요. 유클의 조금 늦게 함께합니다. 이순남 씨, 영인 하모니카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르네 카피송이 연주하는 좋아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유능구 씨 올려주셨고요. 김정동 씨, 도시가 사우나 같아요. 시원한 하이든 황제 2악장 신청해봐요. 또 이렇게 정립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씨도 안녕하세요. 유클 늦었지만 함께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싹 청취자 8915 쓰시는 분 막내 제부님 이 30여 년간 아주 근무 잘하시고 직장 퇴직하셨으니까 즐거운 곡으로 이 또 축하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칼 미하일 지러의 헤레 인 스파티어트 저기 신사분이 오시네 왈츠 작품 518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노이아스 콘체르트 신년음악회 2017년 실황으로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윤학준의 나 하나 꽃피어 너무 아름답죠? 지휘의 김종현, 인천시립합창단 피아노의 최지현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엄계선 씨가 나 하나 꽃피어 윤학준님의 가곡 합창 아름답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5월 27일 수요일 새마을금고중앙의 장스푸드 한국 PNG 판매 현대해상화재보험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0: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정말 물결같이 흘러가는 프레드릭 쇼팡의 판타지 임프롬프투 즉흥환상곡 C샵 단조 작품 66. 자, 오늘은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계성 씨가 일범님 오랜만에 집에서 둥이 남매 도진이 채민이 돌보며 2부부터 유클과 함께하고 있어요. 시끌벅적 육아 중에도 좋은 음악으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정신없는 하루가 되겠지만 이 느낌 그대로 평안하게 보내고 싶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Peace be with you. 아이고 정말 이 정신없는 하루가 되시겠지만 그러나 또 그런 즐거움 또 지금만이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계성 씨. 아, 3635 쓰시는 분 장일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클 잘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가다 발 멈추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윤학준의 나 하나 꽃피어 정말 아름다웠죠. 이런 화성 윤학준 선생님의 또 이 작곡 이 서정성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장일범의 솔선수범 만나시죠.

지난 4월 4일 이 통영 국제 음악제에서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이제 아침 11시 토요일 11시였거든요. 그때 하델리히 앤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콘서트홀에서 비올라의 박하양, 또 첼로의 최하영, 피아노의 찰스 오웬과 함께 앙상블 연주를 들려줬고요. 또 실내악 연주를 들려줬고 그 다음 날인 4월 5일 오후 3시에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이제 폐막 공연으로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데이빗 로버슨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해 줬는데요. 정말 너무나 감명 깊이 이 공연들을 들어서 제가 그때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앨범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앨범을 어디 집안에 그냥 놓고 있다가 이거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어들었는데요. 이 앨범의 제목은 레쿠에르도스, 이제 스페인어로 추억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왜 추억인가, 레쿠에르도스 델 알함브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있기 때문인가 해서 봤더니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이 하델리히가 이 앨범을 내면서 직접 이 라이너 노트를 썼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서 이 자신이 이 작품들을 고른 이유를 여기다 써놨더군요. 특히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굉장히 깊이 있게 감정적인 그런 작품이고 스페인 내전, 1936년부터 39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내전의 아픔을 다룬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면서 브리튼의 이 마스터피스가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어떤 군대의 그 밀리타리즘에 이 대한 그의 어떤 가슴 아픈 마음이 여기서 작동을 했고, 그래서 이 희망과 또 고통 또 절규 이런 것이 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이 English Music 어떤 단체하고 하는 것보다도 스페인에서 좀 영향을 받은 그런 작품들을 함께 집어넣는 것이 브리튼 콘체르토와 더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이제 그 내전 전에 만들어진 그 작품이죠. 까르멘 판타지, 사라사테가 편곡한 이 곡도 이제 집어넣게 되고, 또 프로코피에프의 2번 바이올린 협주곡도 집어넣게 됐는데, 왜냐하면 프로코피에프가 이 곡을 이제 일부분 스페인에서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브리튼에게 계승되어서 이 아주 표현적인 스타일이 브리튼한테 많은 그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스타네츠를 쓰는 것이 이 프로코피에프의 마지막 이 악장이 BJ와 브리튼의 리듬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자신이 느꼈고, 스페인의 어떤 그 굉장히 흘러넘치는 이런 정서 이런 것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대단히 강한 임팩트 이런 것이 스페인 터치로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가장 중심된 주제로 자신이 고른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 작품들을 모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벤자민 브리튼의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1913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세상을 떠난 벤자민 브리튼이 이 작품을 쓴 것은 20세기 1938년의 일이었습니다. 브리튼이 겨우 23살이었을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스페인의 바이올리스트 안토니오 브로사가 이 콘체르토를 헌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 곡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첫 번째 60년 동안은 브리튼이 이 곡을 1938년에 쓴 이후 6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86년까지는
거의 연주되지 않는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여겨져 왔었습니다. 근데 벤자민 브리트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포심을 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작품으로서 나의 이 고통과 또 고난 그리고 또 이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내야 되겠다는 어떤 휴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이 이 곡 속에 담겨 있고 있었고 다시 한번 희망을 찾겠다는 것이 그의 또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날에 또 흥분되는 감정으로서 이 작품을 써내려갔고 그래서 바이올린 테크닉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패시지는 나도 연주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1950년 이전에 쓰여진 가장 어려운 그런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브리튼이 이 작품을 썼을 때 이 굉장히 패셔닛한 이 열정적인 서정적인 그 장면들 그리고 부드러운 장면도 함께 담겨 있지만 아주 그 이 악기가 갖고 있는 어려운 테크닉을 뛰어넘는 이 허드를 뛰어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고 멜로딕 라인은 아마 비제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악장이 이제 그 팀파니에 의한 주제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하고 닮아 있고 처음에는 전원적인 테마가 등장하면서 바이올린이 이제 노래를 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군대 행진곡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쇼스타코비치나 프로코피에프의 곡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평화를 방해하는 1악장이 펼쳐지는데 자, 요 어떤 그 폭풍 전야 같은 1악장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벤자민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15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콘 모토 아지타토 템포 프리모로 이어지는 1악장을 감상해 보시죠.

벤자민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15 1악장 모데라토 콘 모토 아지타토 템포 프리모로 이어졌고요. 1938년에 초연한 이 작품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그리고 크리스티안 마첼라루가 지휘한 WDL 심포니 오케스터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악장 설명과 함께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전제 정권 하에서 이제 그 좀 평화롭지만 뭔가 이 폭풍우가 칠 것 같은 그런 이 공포도 조금씩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1악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2악장은 갑자기 모든 지옥이 다 터져 나온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코피에프가 프로코피에프의 영향이 아주 짙게 드러나 있고요. 이 1악장을 그 스페인의 내전 전에 어떤 그 한가로운 전원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또 2악장은 바로 전쟁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슬픈 두 번째 테마가 플라멩코 음악적인 그런 테마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카덴사가 이 협주곡의 가장 그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는 아주 테크니컬하고 또 감정적으로 대단히 끝까지 이 리미트를 치고 올라가서 연주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카덴사가 가장 좀 그 고통스러운 부분이고 또 아주 이 플러킹을 할 때 이렇게 현을 뜯을 때 가장 크게 하려고 좀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닝 모티프에서 나오는 이 두 개의 두 손, 두 레프트 그러니까 왼손 두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테크닉은 이미 파가니니나 에른스트가 같은 이 비르투오소들이 썼던 테크닉인데 그것을 또 구현하려고 했고요. 브리튼의 이 작품은 굉장히 그 연주하기가 불편하면서도 굉장히 텐션이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작품으로서 바이올리니스트가 굉장히 그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작품으로서 아주 힘들었다. 그리고 특히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2악장이 펼쳐지는데 천천히 어센딩 스케일로 이렇게 상승 음계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악장으로 향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쿠에르도스 앨범의 핵심인 벤자민 브리

네,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초 작품 15, 2악장 비바체 아니만도 라르가멘테. 자,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과 크리스티안 마첼라루가 지휘한 WDR 심포니 오케스터. 서독일 방송교향단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네. 자, 이 브리튼의 벤자민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 중에서 이제 2악장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D장조의 작품 D단조 작품 15의 2악장 비바체 아니만도 라르가멘테 이렇게 되고요. 아우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아주 예리하죠. 그리고 크리스티안 마첼라루가 지휘한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 5229 쓰시는 분은 브리튼 바이올린 협주곡 아주 격정적인 곡이군요. 이런 곡들은 듣는 이도 그렇지만 연주자들이 더 신나서 연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집안일 마치고 TV를 켜기는 싫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건 심심해서 오랫동안 꺼두었던 오디오를 켰더니 예전에 들었던 유클이 나와 듣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새록새록하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브리튼 바이올린 협주곡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싹 청취자 695 오, 안녕하세요 일범님. 딸이 유클 애청자라서 가끔 저도 듣다가 보내봅니다. 잘하셨습니다. 토요일 신청곡으로 딸이 몇 년 전 피아노 학원에서 연주회 때 쳤던 곡인데 라디오에서 모든 분들과 함께 들었으면 해서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신청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신청곡 보내주시고 선정되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벤자민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15의 3악장 파사칼리아 안단테 렌토 운 포코 메노 모소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마지막 악장으로서 파사칼리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많은 그 베리에이션들이 시리즈로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베이스 라인이 이제 계속 펼쳐지는 거죠. 브리튼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이 계속 진행되는 이 꿈틀거리는 이 격정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938년에 그런 그 일이 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고통과 절망이 이 악장에 펼쳐져 있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술도 마시고 춤도 추면서 이거를 잊어보려고 하나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애국주의적인 어떤 호소 또 도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날레에 가면 브라스하고 스트링 섹션 현과 또 금관의 코랄 이 찬송가 풍의 곡이 나오면서 이 바이올린이 마지막 결론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어떤 빛의 빛의 이제 화려한 그 여러 각도가 빛이 쫙 이제 원광으로 펼쳐지게 되고 이 희망이 브리튼에게 의해서 마지막까지 그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특히 브리튼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자, D장조와 D단조로 마지막까지 콘체르토는 바뀌어가면서 계속 연주가 되고요. 이 작품을 얼마나 많이 연주했던 가운데 정말 그 파괴적인 그런 음악적 여행이었다. 굉장히 이 곡을 끝낸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이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연주하는 바이올린과 크리스티안 마첼라루가 지휘한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벤자민 브루튼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3악장 파사칼리아 안단테 렌토 우리 들을 수 있는 데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알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를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에 임명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정하고 그게 포부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성과급 지급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지원 유세 등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금 폭탄, 전월세 폭탄, 이자 폭탄을 막을 수 있는 건 국민 여러분의 투표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를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에 임명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레오 14세 교황이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를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했다고 주한교황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황청 공식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김 신임 부교구장은 1965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1996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로마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교황청립 성바오로 국제선교신학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귀국 후에는 청주교구 청소년사목국장과 청주교구 학산본당 주임신부, 대전 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신임 부교구장은 2022년 청주교구장으로 임명돼 현재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 부교구장 대주교 임명은 2009년 광주대교구 이후 17년 만이며 대구대교구는 2006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김주교의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 임명으로 김주교는 현재 주교회의 회원 가운데 유일한 부교구장 대주교가 됐습니다. 교회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부교구장 주교는 보좌주교와 달리 차기 교구장 승계권을 갖습니다. 한편 대구대교구는 지난해 기준 5개 대리구에 154개 본당, 532명의 사제와 51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2010년부터 제10대 교구장을 맡고 있으며 장신호 주교가 총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주교가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되면서 청주교구장은 공석이 됐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0: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에 임명된 김종강 대주교는 임명 소식을 듣고 그저 저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정하고 그게 포부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주교는 어제 CP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임명 당시 청주 교구민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다고도 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사실은 임명을 받고 며칠은 좀 울었다며 주교가 될 때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는데 교구민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저를 목자로 믿고 4년 동안 함께하려 했던 그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신학생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던 경험을 제외하면 대구와 인연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주교는 정서나 신앙의 삶의 체험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가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제게 주어지는 과제라 생각하고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위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진행률은 87.19%로 7월 중 철거 완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 무리한 공사 일정 단축에서 비롯된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진 목원대 소방학과 교수는 CPBC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 인터뷰에서 철거 현장은 매우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며 그런데도 안전조치를 미흡한 상태로 철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거 작업은 해체 순서, 하중 관리, 가설 지지대의 안전성 확보, 위험 구역 내 작업자 접근 통제, 이런 안전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수칙들이 현장에서 가설 지지대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또 하중관리 이런 것들이 현재로는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부터 4시쯤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밀감식은

0: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와 시공업체 등 관련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검찰이 서울 서대문구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담팀은 서울 서부지검 소재환 형사 5부장을 팀장으로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됩니다. 소 부장검사는 안전사고 분야 전문 검사입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세문 고가차도 일부 붕괴 사고로 KTX 등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변경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역에서 신촌역 사이 전차선이 단전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 KTX 운행과 경의선 서울에서 수색간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KTX는 서울역에서 부산역, 용산역에서 목포 여수 엑스포역 구간만 운행하고 강릉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에서 강릉역, 청량리역에서 부전역 구간만 다니게 됐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청주교구장 김종강 심원주교를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했다고 어제 저녁 7시 주한교황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도 같은 시간 교구청 내 세례자 요한 경당에서 김종강 주교의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 임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부교구장 주교는 교구장좌 계승권을 가진 직책으로 김 대주교는 앞으로 조한길 대주교의 사목을 보좌하게 됩니다. 김 대주교는 1965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대구 가톨릭대를 졸업하고 1996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청주교구 서운동 본당 보좌, 학산 본당 주임 신부를 거쳐 2001년부터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교황 청립 성바오로 국제선교신학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청주교구 청소년 사목국장과 대전 가톨릭대 교수,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22년 제4대 청주교구장에 임명됐습니다. 현재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와 청소년 사목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오늘 날짜로 교구 사제 인사를 냈습니다.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대주교는 총대리로, 장신호 주교는 일대리구 교구장 대리로 임명하고, 장병배 신부는 일대리구 교구장 대리를 면하는 대신 기존의 젊은인 사목대리구 교구장 대리와 대구 가톨릭 청소년회 이사장과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인증샷 촬영을 비롯해 선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만 투표해야 하고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증 치매 노인 기억 돌봄 학교 운영 사업이 복권위원회 주관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 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47개 사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억돌봄학교는 치매 초기 어르신에게 인지재활과 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경증치매 특화 돌봄 사업으로 현재 대구 지역 18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기존의 기억학교를 기업돌봄학교로 전면 개편하고 예방 중

0: 중심 인지재활 기능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예방적 돌봄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구시는 오는 2027년에 올해보다 4억 5천여만 원이 늘어난 53억 6천여만 원의 복권 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인재 앵커 체계를 통해 도내 28개 대학에서 AI와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 인재 9천여 명을 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개 대학에 307억 원을 투입해 2차 전지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분야 연구 장비 120종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 분야 교육에는 재학생과 재직자 등 8,9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기업과 대학 간의 연구장비 공동 활용률은 52%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대학 연구장비 공동 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늦게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25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게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2.4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신서성당 허정욱, 허협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52일째의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아, 우리는 AI가 아닌데 자꾸만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AI와 비교하고 또 AI보다 AI처럼 잘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만 더 잘하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건 아닐까 싶어요. 좀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말 성심껏 빚어나가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100% 수제, 핸드메이드죠? 인간이니까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은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이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요즘 시대 AI 시대라고 딱 할만하죠. 이 인공지능이 정말 여기저기서 안 쓰이는 데가 없는데요. 이 인공지능 정말 단순한 기술적인 도구를 넘어서 이 인간의 본질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책임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첫 번째 회칙을 반포하셨어요. 마니피카 휴머니타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위대한 인간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회칙인데요. 이 회칙 내용이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중에 한 부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인공지능은 무장해제되어야 합니다.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주의를 끌고 양심을 깨우기 위해 인류를 위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일부러 고른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치는 영향들을 또 인공지능이 또 어디까지 발전될 것인가 정말 많은 학자들 또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인공지능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인간이 효율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건데요. 인공지능을 위한 이 대화에 교회 역시도 이제는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앙의 눈으로 함께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가? 정말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빵집 가족분들께서는 어떤 것에 인간미를 좀 느끼시나요? 아,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 아, 좀 티난다. 너무 사람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들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강용인의 빵집, 완벽하지 않죠? AI가 뚝뚝뚝뚝 말해주는 어떤 정답과 같은 이 정제된 언어가 있진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 강용인의 빵집이 인간미가 넘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오늘도 신신우신 찾아주신 여러분들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 애니님 오셨는데요. 이제는 저를 저보다 더 잘 아는 AI가 어쩌면 저보다 저희 가족들보다 저를 더 잘하는 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사용하게 되네요. 하느님 다음으로 나를 잘 아는 인공지능 AI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AI를 쓰다 보면 점차점차 나의 기록들이 이렇게 남잖아요.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의 어떤 취향들, 성향들, 내가 바라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AI가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개인정보, 심지어는 나의 어떤 과거와 사생활까지도 AI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단점이 생기죠.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AI는 또 이렇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지키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또 많은 생각들,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용인의 신신우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광고 듣고 우리 빵집 가족분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춘희 바라기님께서 우리 미남 용디 신부님 뵙는 것이 인간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안전안내 문자 받고 놀랬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공사 중에 붕괴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또 고가도로 공사 중에 이렇게 또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인간미가 아닐까. AI는 그 사고를 이제 분석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또 인간으로서 다치신 분들, 또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애도의 마음을 갖는 그런 또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지 않나 싶어요. 1716님께서 신부님 오랜만에 정시 출첵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부님 목소리에서 피곤이 느껴지네요.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1716님 감사합니다. 이 용디가 라디오 빵집을 하면서 언제나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에 나도 발맞춰서 가겠다 라고 늘 앞서가는데 네, 여름 감기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잘 때 또 이제 덥다고 에어컨도 살짝 좀 틀어놨다가 좀 끄고 목 관리를 안 했더니 지금 목소리가 살짝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여러분 아시죠? 침 삼키면 여기 가운데 어디쯤 딱 걸려있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아, 우리 1716님 이렇게 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인간미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아, 용대 목소리 이렇게 차분하니까 평소보다 더 나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 톤으로 갈까요? 앞으로? 그냥 이대로 쭉 내려갈까요? 아 좋습니다. 네. 김봄님께서 샤랄라 신부님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우리 김봄님 감사합니다. 저도 힘내볼게요. 2037님께서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많이 덥지 않아서 좋네요. 오늘 뉴스에서 청주교구 김종강 신문 주교님을 대교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님으로 임명되셨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로 세상을 떠난 세 분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요. 부상당한 분들도 빨리 완쾌되기를 바래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우리 2037님 오늘 또 이렇게 어제 오늘 또 있었던 일 딱 종합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이 청주교구 이 주교님께서 다른 교구 이 대구교구 대구대교구의 부교구장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보통 이제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님이 계시고 그 교구장 주교님과 함께하는 보좌 주교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이번에 시몬 주교님께서는 보좌 주교가 아니라 이제 부교구장 대주교님이 되셨습니다. 어, 신부님 그러면 보좌 주교와 이 부교구장 대주교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이제 그 교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이제 새롭게 교구장을 뽑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이제 승계권이라고 하죠. 이제 따로 뽑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어서 교구장이 되시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강 주교님께서 또 다른 교구로 가셔서 사실 많이 걱정도 되시고 또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교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어제 이렇게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 희생자분들 또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또 빨리 이 사고가 수습되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희바라기님께서 오늘은 또 신신우신에서 키운 미남 정화동 형제님께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 출연하신다네요 라고 보내셨는데 또 새로운 소식을 이렇게 물어다 주셨어요. 우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의 생선가게 이렇게 출연하시나 봐요. 이 신신우신도 이렇게 생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저희가 잘 키워놓은 하동 형제님 보내드립니다. 우리 또 이렇게
전국 어디서나 또 주님의 찬양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17이다의 정화동 형제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오늘 라디오 빵집에서는 매일 요일별로 특별한 빵 굽고 있는데요. 수요일엔 빵 먹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성소 이야기 듣는 시간인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목하시고 소임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제분들, 수도자분들 초대해서 19개의 금쪽 같은 질문을 나누는 19금 인터뷰까지 이어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누가 오시느냐? 서울대교구 WYD 커뮤니케이션부 차장 윤어진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 오시는데요. 제가 미리 우리 신부님 스포일러를 좀 해드린다면 신부님 국적이 미국 국적이에요. 아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영어로 하나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2부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신부님 또 어떤 사연으로 그리스도의 빵 덕후가 되셨는지 2부까지 우리 라디오로도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그리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나눠보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또 따끈따끈한 우리에게 딱 맞는 노래 한 곡 가져왔습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3관왕 곡인데요. 캐치아이가 부른 핑키업 함께 듣고 오실게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보통의 일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딱 맞는 라디오 빵집만의 맞춤 선곡도 함께 배송해 드릴게요. 6603님께서 신부님, 저는 뭐 거의 제주도 현무암급 구멍투성이라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산답니다. 오늘은 제발 실수 없이 잘 지나가기를 기도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실수에 대해서 또 나누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라디오 빵집까지 오는 길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 나눠드리고 싶네요. 제가 보통 이제 10시에 미사를 하고 공덕동 성당 뒤쪽에서 버스를 타고 라디오 빵집까지 오거든요.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오는 길에 좀 목 관리도 좀 하고 쉬면서 와야겠다 싶어서 택시를 탔어요. 네, 택시비가 한 10,000원 조금 안 나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딱 잡았는데 우리 기사님이 정말 뒤에서 봐도 연세가 지긋하신 그 기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남대문 세무소 앞으로 가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기사님이 첫 번째 내비를 이렇게 검색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택시가 한 10m를 가다가 갓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사님이 막 핸드폰 조정을 하시고 겨우겨우 또 이렇게 출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어때요? 요새 오늘 또 이렇게 사고도 있고 그래서 차도 많고 이제 기사님이 잘 안아보셨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님이 길을 두 번을 잘못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지금 빨리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혼자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쉬려고 택시를 탔잖아요. 근데 기사님이 계속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맞아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돼요? 이 남대문 세무서 그 주소 좀 불러봐요. 자꾸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님이 너무나도 그 미안해 하면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게 또 막 뭔가 한쪽으로는 짜증이 막 나다가도 한쪽으로는 그래 기사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 내가 또 이렇게 또 함께 잘 가면 되지 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활용 점점으로 이제 명동에서 이제 명동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남산터널 쪽으로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남산터널을 빠져버리면 최소 20분이 늘어나요. 이제 그쪽으로 빠지면 정말 방송사고가 시작이 되는 건데 기사님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빨리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겨우겨우 또 방송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리는데 기사님이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좀 미안해 하시면서 손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데 그 인사를 들으니까 또 이렇게 가슴이 확 풀리더라고요. 물론 내 돈 내고 타는 이렇게 대중교통 뭐 택시 이렇긴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어쨌든 방송에 늦지 않았고 저도 좀 편하게 왔고 우리 또 애써주신 기사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고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또 얼마나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는데 이 노래가 듣고 싶더라고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함께 들으실게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함께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두 노래 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어가지고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들인데 오늘 딱 이어서 또 들으니까 마치 이 용디의 플레이리스트를 꺼내놓은 듯한 그런 또 느낌이 들어서 참 새롭네요. 별사랑이님께서 오랜만에 듣는 반딧불이 다시 새로운 정감을 느끼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우리의 그런 실수들을 이겨내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나는 반딧불 노래 들으면서 많이 또 힘내보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영희 마리아님께서 주로 개인 택시가 그런 적 몇 번 있죠. 에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능숙하지 않아도 이해를 했어야 했어요. 크리스천이라서 억울한 일 많아도 참아요. 말을 못해요. 그래야 내 속이 평화로우니까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억지로 뭔가 참아내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약간 하느님 사랑 안으로 이제 흘려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막 말을 잘 못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서 처음에는 이제 속으로 끙끙 이렇게 쌓아놨던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폭발하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걸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지금 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그냥 쌓아놓고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평화로워졌는데요. 우리 김영희 마리아님께도 그 방법 한번 추천해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찾아보고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윤마치의 초록 함께 들으실게요.

신신우신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잠시 후 2부에는 우리 시대의 수도자들 또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와 19금 토크까지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함께 해주세요. 우리 2부 출연자분들과 팬분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제가 꾸벅꾸벅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 우리 2부 신부님 인기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응원을 하러 여기까지 또 찾아와 주셨네요.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 빵 덕질기 주자로 WYD 커뮤니케이션부 차장 윤호진 토마스 대 아키노 신부님 만나볼 텐데요. 우리 신부님 어떻게 사제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잠시 후에 함께해요. 우리 1부 끝곡으로 이승철의 아마추어 지금 흐르고 있고요.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9: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진장 용디가 오늘 직접 고른 빵집 BGM 성기영의 사제를 위한 기도 아숨 성가대 합창 버전으로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제가 신학생이었던 시절에 우리 분당 신부님들 축일이 되면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정말이 사제를 위한 우리의 마음 이렇게 또 담아서 불러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신부가 돼서 이 노래를 듣게 될 일이 한번 있었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너무 약간 홀리 거룩하고 뭔가 아름다운 노래 흰 눈처럼 그 깨끗한 성소 나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약간 성소만 깨끗하지 나라는 인간은 더러운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네 진짜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들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이 사제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한 명 한 명의 어떤 부족함들과 아쉬움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또 부족하기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다면 이 주님의 그러한 뜻을 따르는 또 더 많은 사제들이 또 교구에 또 우리나라에 이 전 세계에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소를 위한 기도 또 사제를 위한 그런 기도 많이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 노래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강명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윤호진 신부님,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이 썸네일 어제 봤는데 우리 빵디보다 더 잘생기신 것 같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윤호진 신부님 더 잘생기셨죠.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보다 선배시거든요. 아 농담이고요. 우리 또 윤호진 신부님 얼마나 또 신학교에서 저랑 가까이 지내셨던 신부님이어가지고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왕 까마귀님께서 진짜 신부님은 늘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표정이 좋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냄새가 납니다. 이거 내부자의 냄새가 납니다. 네, 우리 신부님과 가까운 지인일 확률 99.8% 네. 우리 신부님 또 얼마나 이렇게 또 본당도 계셨고 또 이렇게 유학도 갔다 오시고 지금도 WID 이렇게 또 함께 하시면서 너무 많은 또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신부님이 그러한 인품과 또 좋은 점들 많이 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체리조아님께서 윤호진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 안녕하세요. 포근한 얼굴이 마음이 편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신부님 이렇게 또

0: 매일 주님의 빵을 먹는 자녀들에게 빵 먹자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서울대교구 WID 커뮤니케이션부 차장 윤호진 토마스 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하니까요. 환영 인사도 계속해 주시고요. 묻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점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부님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는야 전하 제일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주님의 빵 덕후들의 쫄깃쫄깃한 빵 덕질기. 이 시간에 정말 딥하고 힙하게 우리 시대의 수도자들 또 사제들의 성소 이야기와 19금 인터뷰까지 나누는데요. 그 다섯 번째 주자, 정말 이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33일 남았는데요. 이 WID 막이 오르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정말 부지런히 뛰고 계신 그런 신부님 모셨습니다. WID 커뮤니케이션부 차장 윤호진 토마스 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룡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또 어쩌다가 이 신신우신까지 오게 되셨는지 또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7: 네, 빵집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진 토마스 대 아키노 신부입니다. 지금 저는 그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커뮤니케이션부에서 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느냐, 옆에 계신 우리 룡디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 딱 이 시간쯤 좀 지나서 이제 방송 끝나고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혹시 시간 되시면 이렇게 좀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안 된다, 못한다, 바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당연히 농담이었고 또 이렇게 누군가를 섭외한다라는 게 특히 저희의 어떤 사회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어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모시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통화를 3분 30초나 해야 됐어요. 우리 신부님 모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우리 신부님 정말 가장 멀리서 오신 출연자분 중 한 분인데요. 네. 우리 신부님 사무실이 CPBC 바로 옆 건물에 계시다고. 네.
7: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건너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지근 거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0: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승규 신부님 함께 모셨었는데 이제 이승규 신부님은 그래도 길을 건너오셨거든요. 명동성당에서 평화방송까지. 네, 이제 길도 안 건너고 바로 이렇게 가쁜 걸음으로 바로 오셨습니다. 우리 신부님 너무나도 반갑고요. 우리 이제 신부님과 알아가는 그런 지극히 사적인 토크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이렇게 나는 이거 진짜 좋아한다, 내가 약간 덕후 기질이 있다 하면 뭘 좀 좋아하시나요?
7: 네, 사실 덕후 기질이라고 하면 한 가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크게

0: 현실이 있나라는 생각을 그 주셨던 사전 질문지를 보면서 좀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생각보다 제가 좀 빨리 질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를 하다가도 뭐 좀 다른 거를 하게 되고 뭐 게임을 하더라도 뭐 한 일주일 정도면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쿠기질이 없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도 꽤 오랫동안 제가 좋아했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래도 테크 쪽, 그래서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도 좋아했고 또 지금도 굉장히 관심 갖고 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테크 덕후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1: 약간 신학교를 안 가고 신부님이 안 됐으면 약간 공대생이 됐을 법한
0: 그랬을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1: 우리 약간 테크 덕후 우리 신부님. 이 또 테크라고 하면 사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 최신에 나온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인지 또 이 가장 최전선에서 WYD라고 하는 아주 큰 일을 맡으셨어요. 우리 또 2027 서울 WYD 모르시는 분들이 없도록 또 이렇게 홍보위원회 또 이렇게 계시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그래서 우선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소개하려면 도대체 이 세계 청년 대회가 무엇인가를 좀 소개하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청년 대회라고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 보면 월드 유스 데이,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저희는 WYD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WYD, 월드 유스 데이는 사실 저희가 다른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이라고.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은 1985년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를 좀 보면 1983년부터 84년까지 이어졌었던 구원의 특별 희년 중에서 교황님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젊은이들을 성지주일에 좀 초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초대를 한번 하셨었고 그 다음에 1985년에 유엔에서 세계 젊은이 해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젊은이들을 로마에 초대하자라고 하셨고 그때 뭐 25만 명, 30만 명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계 젊은이의 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셨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 해에 1985년도에 세계 젊은이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올해가 되면 이제 제41차 세계 젊은이의 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은 그래서 매년 있는 행사이긴 합니다.
1: 아, 매년 하는군요.
0: 네, 원래는 날은? 매년 네. 합니다. 근데 이 매년 하는 행사를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국제 단위로 그래서 어딘가에 모여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세계 청년 대회다라고 네. 이 국제 단위 행사를 표현하고 네. 나머지 그 일반적으로 하는 날들은 그냥 세계 젊은이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세계 젊은이의 날과 이 저희가 WYD 세계 청년 대회라고 부르는 것의 이 약간 구분을 오늘 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은데 이 또 저희가 내년에 지금 세계 청년 대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정말 여러 가지 담당 신부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
1: 우리 신부님께서 그 중에 커뮤니케이션부 차장을 맡고 계신데 이 커뮤니케이션부 어떤 부서인가요?
0: 네, 커뮤니케이션부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은 일반 기업들, 회사들에서 홍보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홍보라고 하면 뭔가 선전만 하고 뭔가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는 일들, 그래서 광고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업무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회에 대해서 알려야 하고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들도 하지만 세계 청년 대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리는 일들, 그래서 어떤 취지, 정신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소통하는 일들을 커뮤니케이션 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신부님께서 그 부서에 이제 차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서에 있는 또 부서원들과 함께 그 또 삼목의 어떤 요소로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겠네요.
0: 네,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커뮤니케이션 부에서 물론 이제 봉사자들이 관리를 하긴 하지만 소셜 미디어들을 공식 언어 계정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언어의 공식 계정들을 하고 있고.
1: 와, 6개요?
0: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2027 서울세계청년대 공식 언어가 6개입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네. 이렇게 해서 총 6개다 보니까 이렇게 6개의 공식 계정들을 운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또 이제 비공식 언어 계정들도 같이 해주는 그 봉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팀 말고도 저희 뭐 사진팀, 영상팀, 뉴스레터 팀 그리고 디자인 팀까지 5개 팀을 저희가 콘텐츠 팀으로 묶어서 함께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빠질 수 없는 팀이 통번역 팀이 있습니다.
1: 네, 와.
0: 그래서 이 6개 팀을 사실 5개 팀은 제가 동반을 하고 있고 네. 여섯 번째 통번역 팀은 동반하는 거는 이제 저희 교구의 통합사목연구소 부소장인 이승훈 신부님이 하고 네. 계시고 저는 이제 업무적인 부분들을 네.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2027 서울 WYD 이 커뮤니케이션 부는 약간 이 평화방송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홍보하고 뭔가 미디어를 관리하고 약간 이런 입장이라고 하실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CPBC 평화방송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오늘 또 편하게 모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희 마리아님께서 와 오늘 시청자분들은 복받았네요. 우리 귀하신 분, 바쁜 신부님 이렇게 편하게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신부님과 이 정말 바쁜 삼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맡고 계신 소음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신부님 어쩌다가 신부님이 되셨는지 그리고 이 신부 생활 안에서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시는지 딥 다이브 토크 이어가 보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고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신부님 추천곡 가져오셨다고요?
0: 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추천곡은 Jesus Christ, You Are My Life라는 곡입니다. 2000년 대희년에 로마에서 진행됐었던 세계청년대회에서 등장했었던 노래이고 그래서 세계청년대회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저희 로마에서 젊은이들의 희년에서도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곡이어서 오늘 초반에 이제 아무래도 세계 청년대회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들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1: 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의 쫄깃한 성수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 먹자 시간, 우리 서울대교구 WID 커뮤니케이션부 차장 윤호진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이 노래 정말 명곡인 것 같아요.
1: 네, 굉장히 좋은 노래고 또 확실히 현장에서 다 같이 부르면서 와, 들을 때는 네, 더 벅차오르는 노래긴 네, 한 것 같습니다.
0: 떼창하기 딱 좋은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2027 이 서울 WYD에서도 약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또 이렇게 좀 그려지는데요. 이 애니님께서 이 한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청년들이 소리 높여 부르던 그 떼창 모습이 이 노래 들으니까 생각이 나신다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꼬꼬리님께서 신부님 성소 이야기 너무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신부님의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정말 딥톡의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부님 2018년 이제 수품 받으셨고 네, 이제 사제생활 9년차 함께 또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부님 사제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나요?
1: 네,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지는 않아서 네, 약간 걱정되기는 합니다. 질문 주셨던 거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사제의 꿈을 꾸게 됐었던 거는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영부영 복사를 하게 됐고 복사를 서면서 주일미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의실에 4명의 복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당시 보좌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제의를 입으시면서 다 입고 다 서셨는지 여튼 저희들한테 돌아보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신학교 몇 명이나 갈 거야? 손 들어봐 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손을 안 들어요. 네네네. 다 손을 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신부님 앞에서 한 이야기고 또 네, 드린 말씀이니까 이거를 좀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초등학생 내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6학년 때 제가 미국에 가게 됐는데 네네네, 미국에 가서는 아무래도 이 꿈을 계속 이어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었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다 보니까 꿈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결국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고 이곳으로 이렇게 이끄셔서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0: 예, 첫 번째 궁금한 거,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됐나요?
1: 뭐 어떻게 됐겠어요? 각자 알아서 살고 있죠.
0: 그 네 명 중에 한 명, 우리 또 그 보좌신부님은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네요.
1: 그렇게
0: 네,
1: 되셨죠.
0: 아니, 이렇게 또 사제 내가 좀 신부님을 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시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신학교는 서울대교구 대신학교를 다니게 되셨는데 아니 어쩌다가 미국에서 사실 신학교를 가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으로 다시 또 돌아오게 되셨는지.
1: 네. 네, 제가 미국에 가게 됐었던 계기가 우선 이모님께서 저희 가족들이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을 얻을 수 있고 최소한 영어는 잘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미국에 가게 됐고 이제 이모님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모랑 이모부님이 다 개신교 신자셨어요. 그렇다 그래서 뭐 저를 성당에 안 데려다주고 하셨던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가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두 분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서 너무 바빠지시니까 저를 성당에 데려다주고 미사 끝나러 데리러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담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 상황들 어떻게 해야 뭐 신학교를 갈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그려졌었고 결정적인 작용을 했었던 건 미국에서 사제가 된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사목을 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반대로 한국에서 사제가 되면 뭐 교포 사목이 됐든 기회는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결정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성소국에 계신 신부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한 6개월 정도 짧게 예신을 다니고 다행히 잘 입학해서 네, 네, 소품을 받게 됐습니다.
0: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초반까지 이제 우리가 보통 냉담이라고 하죠, 신앙을 쉬는 시간을 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뭔가 번개 맞은 듯이 하느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좀 계기가 있었나요? 미국에서의 그 생활 안에서 아 내가 정말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느낀 바가 있으셨나요?
1: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명확한 느낌은 아니었었고 굉장히 잔잔하게 저를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사실 그 입학 허가를 받았었던 대학들도 있었고 또 이제 거기 갈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와중들에 뭔가 계속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그럼 이제 뭐 집을 구해서 지내야 되는데 친구랑 같이 지내기라고 했던 친구랑 뭔가 좀 잘 안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생각들 나중에라도 신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디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편입하는 것보다 신학교를 갈 거라면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차라리 신입생으로 입학을 해서 이렇게 온전히 코스를 밟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랬더니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주님께서 고속도로를 뚫어버리셔가지고
1: 고속도로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또 국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됐어서 입학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성소국에서도 여러 도움을 주시려고 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수능을 공부해서 수능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뻔한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부분이 잘 해결돼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고속도로가 이렇게 잘 뚫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주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또 체험들을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교 생활을 딱 얘기하게 됩니다.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약간 이제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고 오셨으니까 좀 낯설기도 하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제품을 받기 전까지 어려움들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1: 네, 사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무던하고 좀 더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인지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신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아무래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서 떨어져 있었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다 보니까 그런 삶들이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근데 그 어려웠던 게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한 방에 막 8명씩 사는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부대끼면서 사는데 적응을 못할 수 없으니 한 몇 개월 만에 굉장히 잘 빨리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죠.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안나님께서 와 윤호진 신부님 제노맘입니다. 묵동분당에서 뵙다가 라디오에서 신부님 목소리 들으니 신기해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본당 거쳐갔던 본당 신기하신가 봐요.
1: 직전 본당이고 누군지 너무 잘 아는데 저도 신기합니다.
0: 여기서 이러고 있게 됐습니다. 우리 또 신부님께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나서 사실 또 그런 또 적응의 과정들 또 이제 사제가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또 기도와 고민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나 좀 흔들리게 마련이잖아요. 신부가 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좀 이렇게 가장 지탱해준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1: 저는 결국 동기 신부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한 답이어서 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같은 지향을 가지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좀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금 아 맞아 내가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할 때가 아닌데 좀 더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이끌어줬었던 동기들이 있어서 더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가 신부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빵 먹자 신부님인데 너무 놀랍게도 나의 버팀목이 되었던 게 동기라고 말한 첫 번째 신부님. 다들 약간 어머니의 기도, 약간 나의 어떤 마음들 우리 이끌어주신 신부님 얘기했는데 동기 신부님들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때로 또 왼수 같기도 하죠.
1: 그렇죠.
0: 우리가 이렇게 또 서로를 지탱해가고 이끌어가는 약간 티키타카, 티격태격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또 원천이 동기 신부님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의 신학교 생활 하시고 서품을 받게 되셨어요.
1: 네.
0: 이 사제 서품식 전날 기억나시나요?
1: 네, 기억나긴 하는데 네. 그날도 사실은 저는 뭐 잠을 설치지도 않았고 너무 편하게 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설렘 반, 네. 기대 반, 뭐 걱정 반, 두려움 반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긴 했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한 어떤 긴장 상태라든지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또 제 동기 신부님들을 보면 그 저희가 오전에 모여서 연습하고 네네. 점심 먹고 이제 식을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동기 신부님들 중에 몇몇은 속이 안 좋다고 도시락을 못 먹더라고요.
0: 저도 못 먹었어요.
1: 네, 근데 네. 저는 있는 거 다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맛있게 먹고 이렇게 서품식에 들어갔었던 걸 보면 그냥 네. 무난무난 무던무던 했었던 게 아닐까. 네. 물론 서품 받고 나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 충만함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약간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크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네.
0: 그러면 신부님께서는 지금도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지금 계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네.
0: 그래서 약간 서울신학교 역사 안에 약간 그 정말 그 나라로 돌아가는 약간 유학 온 신부님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서품을 받으신 최초의 신부님이시지 않을까?
1: 최초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몇 분 더 계시기는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뭐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미국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들도 좀 있으시고 할 것 같아요.
1: 다행히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는 그 영주권처럼 1년에 한 번 가서 뭔가를 행정 처리를 하고 와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네, 계속 한국에 있었던 적들이 많고요. 그 유학했을 때 잠깐 이제 여름 방학 동안 한 두 달 정도 미국에 있는 본당에서 좀 지내면서 그랬었던 적은 있습니다.
0: 네, 지금 영어를 그러면 좀 기억하고 계시나요?
1: 영어요?
0: 네,
1: 영어는 네 다행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또 언어적인 탤런트가 있으셔서 WYD에 약간 도움이 될 거라 주교님들이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데려가신 건 아닐까.
1: 아마 주교님들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었을 거고요. 네. 그 실무를 하시는 신부님들 중에서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컨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약간 마음속으로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아 이럴 거면 그냥 영어를 모르는 게 낫을 것 같은데.
1: 네, 근데 또 하필 네. 이태리 유학도 갔다 와가지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언어가 또 이렇게 두 개.

0: 세계가 또 되시니까
1: 우리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0: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1: 네, 네 그럼요 다행히
0: 그래 우리 신부님과 함께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깊은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 좀 골라주셨나요?
1: 네, 두 번째 추천곡은 생활성가 주님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용기하고 저하고 같은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강학관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 저희가 생활성가 미사를 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이제 자주 불렀던 곡 중에 하나여서 성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 곡을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 함께 들을게요.

0: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빵 먹자 이 주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빵을 함께 덕질하는 신부님 우리 윤호진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레이지 슈거님께서 떨지 않는 준비된 사제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신부님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좀 편안합니다 오늘. 네. 김봄님께서 주님의 뜻은 신비롭기만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빵 먹자 시간을 준비한 것도 약간 이런 놀라움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정말 각양각색의 이야기들 또 성소 체험들 나누면서 더 많은 성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또 바라봅니다. 우리 태호님께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네요.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실시간 반응 좀 뜨겁네요.
1: 뭐 저는 잘못 느끼지만 네, 다행입니다.
0: 네, 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방송 전에 제가 인사를 막 했었는데 우리 밖에 WID 커뮤니케이션부 직원분들이 또 함께 응원을 오셔가지고 신부님 이렇게 응원하다가 지금 일하러 가신 것 같은데 지금 방송 그래도 듣고 계실 직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1: 네, 제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따 가서 뵙겠습니다.
0: 우리 캐리8834님께서는 신부님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두분 약간 형제 같으세요.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조근조근 성수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저 이제 뭔가 피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와서 해주세요.
1: 제가 확약은 드릴 수 없고
0: 네네.
1: 상황에 맞춰서
0: 네네.
1: 가능하다면
0: 와,
1: 넣어보도록
0: 자,
1: 하겠습니다.
0: 네. 오, 드디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좀 놀라셨나요?
1: 아니.
0: 네. 지금 19개의 금쪽 같은 질문들 중에 하나를 신부님과 나눠볼 텐데요.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에는요, 19개의 질문에 담긴 구슬이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 19개 캡슐 안에 신부님 들리시나요? 이렇게 안에 소리가 이렇게 나요. 질문들이 들어있는데, 신부님께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꼭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를 뽑고, 우리가 이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보라색을 뽑아주셨는데요. 네, 질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신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1: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 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우선 의대에 도전은 해봤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라고 제가
0: 네.
1: 확답은 못하겠지만 노력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0: 뭔가 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1: 네, 그런
0: 네.
1: 부분들을 좀 하고 싶었었고 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조금 특수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뭐 한국으로 치면은 과학고하고 예술고등학교를 좀 합쳐놓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을 좀 들을 수 있었고 그중에 이제 해부학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0: 네, 우리 신문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엔 또 의존원이라고 하는
1: 머리가 굳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1495님께서 두분 신부님 티키타카 이야기도 너무 재밌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가 들어서 더 감동입니다. 운전 중에 듣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19금 인터뷰 신부님의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오, 초록색 구슬 뽑아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 과연 와 만만치 않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님도 몰랐으면 하는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밀이 있다면?
1: 너무 많은데. 왜냐면 어찌됐든 아까 그 용디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사실 사제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한 명의 인간이고 부족한 존재이다 보니 너무나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도 하고 또좀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정말 미사하고 강론하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좀 있기는 합니다.
0: 구체적으로 하나만 해주세요.
1: 구체적으로요.
0: For
1: 구체적으로.
0: example, 네.
1: 네, 사실 제가 술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는 술을 잘못 마시잖아요.
0: 네, 맞아요.
1: 양은 많이 먹지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고 굉장히 많은 흑역사들을 남겼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0: 동기들한테 네. 미안했던
1: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죠. 김들.
0: 저도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동기들에게 저도 심심한 사죄의 말씀 네, 전해보고요. 한번 하나만 딱 하나만 더 이렇게 뽑아볼까요? 자, 신부님께서 뽑아주신 이번에 분홍색 뽑아주셨습니다. 자, 신부님의 질문. 와,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내 친소, 나의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1: 지금 생각하면 네. 아까 잠깐 이름이 언급됐었는데요. 이승훈 신부님이 제일 친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0년도에 같이 로마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여름에는 기숙사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좀 다른 데서 지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코로나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21년도 여름에 이승훈 신부님하고 에어비앤비를 한 달 장기 렌트를 네. 해서 둘이 지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같이 밥도 해먹고 하면서 더 친해졌었고 지금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먼저 지금 교구청이 네네. 들어가 오셔서 네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지내고 네. 있습니다.
0: 지금 통합사목연구소에 계신 이승훈 베드로 신부님 베드로 맞나요?
1: 마르티노.
0: 마르티노. 이승훈 마르티노. 베드로는 누구야? 이승훈 마르티노 신부님.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부님께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1: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0: 네. 너무 짧았어요. 조금만 더 길게
1: 조금 더
0: 해주세요.
1: 길게요? 네. 오글오글 거려서 못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정말 신학생 때부터 또 그리고 유학 가서도 그리고 지금 와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밉기도 한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또 같이 기쁘게 사제의 길을 잘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와 우리 또 이승훈 마르티노 신부님 나중에 빵 먹자 요 자리에 이렇게 모셔서 친했으니까 약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라는 느낌으로 한번 불러도 좋을 것 같죠?
1: 제가 몇 칠은 출근을 못하지 않을까?
0: 아 너무나도 과연 이 신부님도 우리 윤호진 신부님을 뽑을지 너무 궁금하니까 섭외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사제 생활 하시면서 본당에도 계시고 유학도 갔다가 다시 본당 가셨다가 지금 이렇게 WYD 커뮤니케이션 부 차장으로 소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억나는 본당, 기억나는 신자들 있으신가요?
1: 제가 두 개 본당밖에 안 해서 네. 어느 한 본당을 이야기하면
0: 두 개 다 기억이 난다. 네, 어디죠?
1: 제가 네. 둔촌동에 첫 본당으로 있었고 직전에 묵동에 있었습니다.
0: 이렇게 그때의 어떤 그 아이들 또 아이들도 금방 자랐겠네요 벌써.
1: 그렇죠. 뭐 벌써
0: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막 성인이 돼 있고 지금.
1: 네, 그 첫 본당에서 처정성체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 지금 뭐 고2, 고3 대학생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와 이제 또 그 친구들이 나중에 또 신부님께 찾아와서 신부님 밥 사주세요, 술 사주세요 할 생각을 하면. 네.
1: 기쁘긴 한데 연락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또 내년에 WYD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그때 또 우연히 또 반갑게 만나지 않을까?
1: 네, 분명히 네. 오고 가면서 많이들 마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저도 그들을 못 알아보고 그들도 저를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게 묵동이야 이제 네. 떠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금도 이러쿵 저러쿵 해서 같이 보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 텐데 확실히 둔촌동은 제가 떠나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 우리 서로 못 알아본다고 너무 상처받지 말고 서로를 위한 기도의 마음 함께 이어가 보면 좋겠고요. 내년에 이제 서품 10주년이고 또 지금 맡고 계신 소임 안에서의 WYD도 함께 마주하실 텐데 내년에 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1: 내년 어느 시점에 저일까요?
0: WYD가 끝나고
1: 끝나고라면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와서 좀 쉬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양1400님께서 신부님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윤호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과 함께 저도 너무나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 또 성소에 대한 어떤 공감 가는 이야기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이영란님께서 수요일 방송은 일부부터 확 트여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너무 짧아요 라고 보내셨는데 신부님 오늘 어떠셨나요? 함께 해주시니까.
1: 사실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왔는데 네. 또 용디가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또 직원분들 또 동료 청년분들에게 한마디 소감 한마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또 이렇게 너무나 좋은 반응들 감사한 마음들을 잘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힘을 받아서 내년에 있을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신부님을 위해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다섯 번째 주인공 WID 커뮤니케이션부 차장 맡고 계시는 윤호진 토마스 대 아퀴나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빵 먹자 오늘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순살같이 달려갔는데요. 또 다음 신부님과 또 다음 또 수도자분들과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이죠. 5월의 주제에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정지우 보나벤뚜라 작가와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루시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초록색이죠. 사순의 보랏빛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담은 흰색을 지나 제대에도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초록의 푸르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초록은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진 않지만 하루하루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마치 특별한 기적의 순간만을 바라지 말고 오늘 하루 너의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렴.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믿음이 푸른 아름드리 나무가 돼 있을 거야 하면서 다시 힘차게 살아가자고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 같잖아요. 뭔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느릿느릿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구원으로 가는 푸른 희망의 길이 되어줄 테니까요. 싱그러운 초록의 마음으로 새롭게 열어가는 오늘은 5월 27일 연중 제8주간 수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양채윤 주님과 함께 장환진 피처링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초록이 주는 싱그러움과 새로운 희망 우리 행복 가족들은 어디에서 느끼시나요? 저는 어제 저녁에 발표된 우리 교구 신임 부교구장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싱그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청주교구장 김종강 시몬주교를 우리 교구의 부교구장으로 임명했다. 어제 주한교황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셨지만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1996년에 사제품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5년 정도 본당 사목을 하시다가 로마로 건너가셔서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셨고요. 이후 로마 교황청립 성바오로 국제선교신학원 부원장, 청주교구 청소년사목국장, 대전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리국장 등의 소임을 담당하시다가 2022년 청주교구장에 임명돼 주교품을 받고 착좌하셨다고 하는데요. 조한길 타데오 교구장님을 도와서 우리 교구를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초록의 싱그러운 교구로 잘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우리 교구에는 이미 보좌주교님이 대주교님을 돕고 있는데 왜 부교구장을 따로 임명한 걸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엔 보좌주교와 부교구장의 직책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일반 보좌주교와 달리 부교구장 주교는 이것을 지닌 직책이라고 합니다. 보좌주교와 달리 부교구장 주교가 지니고 있는 권한,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교구장좌 계승권, 2번 교구장좌 계단권, 3번 교구장좌 계급권. 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과 함께 센스 넘치는 오답 함께 보내주시고요. 또 새롭게 오실 시몬 부교구장님을 환영하는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오가니

0: 광고 듣고요. 체리 필터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듣고 올게요. 아네스 행복찻집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힐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트리필터 끝나지 않는 이야기 들으셨고요. 정답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교구장좌 계승관이죠. 교회법에 따르면 부교구장은 교황의 임명을 받아 현직 교구장을 보좌하는데요. 교구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자동으로 교구장직을 승계하는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장 보좌 역할은 수행하지만 교구장 승계권은 없는 일반 보좌주교의 직무와는 구별이 되는 거죠. 우리 대구대교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당이 164개, 사제가 532명, 신자 수도 거의 51만여 명에 달하는 큰 교구인데요. 새로 부임하시는 김종강 시몬 부교구장 대주교님을 환영하면서 주님의 축복과 이끄심이 함께하길 우리 교구민 모두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님 1번 잘 맞춰주셨고, 대건안드레아님 부교구장은 교구장 승계권이 있습니다 하고 맞춰주셨고, 8319님은 정답 1번입니다 하시면서 어제 우리 바오로 신부님께서 미사 후에 정답을 알려주셨답니다 하고, 아우 잘 배우셨네요. 어느 바오로 신부님이실지 궁금합니다. 또 7512님도 승계권이 주어지죠. 앞으로 대구대교구가 또 새로운 분위기가 될 것 같은 기대를 해봅니다. 잘 부탁드려요. 환영합니다.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센스있는 오답 오늘 어떻게 보내주셨을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오답 문자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565님, 우리 교구 재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계산권 하셨어요. 계산권. 오. 뭐 요즘 정확히 어느 분이 이런 교구 재정을 관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주교님들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실 거고, 뭐 올해는 어디에 예산을 좀 늘려보자 이런 결정하실 테니까 계산권 맞지 않을까요? 2981님, 이제부터 대구대교구 개근권. 개근권도 많네요. 이 멋진 주교자에 딱 앉아 계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퇴근이 없는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 타데오 대주교님만 봐도 뭐 물론 업무도 업무지만 뭐 잠깐 성모당에 산책 나오실 때, 기도하러 나오실 때도 막 신자들이 꺄 주교님 하면서 달려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다 찍어주시고 하시던데,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정말 쉬는 시간도 없으시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개근의 의무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레네님은 천국행 티켓을 받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만큼 천국행 확정이다. 맞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2981님께 드리겠습니다. 와우.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대구대교구에 매일 개근하셔야 하는 우리 시몬 대주교님 환영 인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동안 훈이 용이가 부르는 어서 오세요 듣고 올게요.

청자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이르네님, 부교고장님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하셨고요. 문자메시지로도 2887님, 주교님 미소가 참 푸근하세요. 언제 실제로 뵐 수 있을까요? 대구대교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쵸, 저도 사진으로만 뵀는데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굉장히 푸근함과 편안함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웃을 때 그 입 동굴이라고 하잖아요. 입에 옆에 이렇게 빈 공간? 그런 미소가 참 매력적인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엘리사벳님, 대구로 오신 부교구장 주교님의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대건안드레아님, 청주교구민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대주교님께서 따뜻한 사목을 하셨다는 거겠죠? 대구대교구에서도 착한 목자로서 교구 잘 이끄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또 351호님, 부교구장님이라니 신기하네요. 대구대교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곳에 오셨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대구대교구 얼마나 참 변화에 앞장서 있고 잘 재미있는 곳이잖아요. 또 여기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또 권영조님도 오랜만에 너튜브 들어오셔서 큰 경사 소식 들었습니다. 시몬 대주교님 환영 인사드립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하고 이렇게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대주교님께서 지금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실까요? 주교님 혹시 듣고 계신다면 샵 0931번으로 문자 메시지. 물론 예, 방송은 듣지 못하셔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는 전해질 테니까요. 대주교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351호님께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민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가 있는 날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아우, 지난주에 성경 이야기 다음 주에 더 해주시겠다고 예고를 해주셔서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 치른 카드 뽑으셨어요?
2: 아, 예, 뽑았습니다. 이제 강론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우들한테 하나씩 뽑도록 하고 저도 뽑았는데,
1: 네.
2: 아, 안타깝게도 제 거를 뽑은 걸 잃어버렸어요.
1: 네?
2: 이제 각자 뽑았으니까 이제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뭡니다. 그
1: 네.
2: 한참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없으셨더라고요, 제 게.
1: 어머나.
2: 그래서 이제 성령 치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 받은 것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그 좋은 기억력 이런 것들, 정신머리 이런 걸 또 함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미사 집전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혹시 신부님 좀 뽑고 싶었던 게 있으세요?
2: 슬기가 좀 필요합니다.
1: 필요해서.
2: 그렇죠?
1: 예. 그래요? 슬기는 이미 장착하고 계신 것 같은데.
2: 아, 그 지식과 이제 슬기는 역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래요?
2: 책을 읽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사람을 보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2: 아, 슬기가 좀 필요하죠.
1: 아, 물론 뭐 청하면 주시겠죠. 네. 우리 행복사집에서도 서로 뭐 뽑았는지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우리 각자가 뽑은 이 성령 칠흔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2: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칠흔 카드를 뽑을 때가 아니죠. 없다가 그 카드를 뽑으면 뭔가 날아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1: 아, 네.
2: 성령을 받는 시점은 우리가 세례 때 세례 때 이제 받는 것이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 치른 카드를 하늘을 시작할 때 뭐 재미있게 뽑는 오늘의 운세라든가 뭐
1: 네.
2: 뭐 세상에서 먹는 거 포춘 쿠키라고 네. 있잖아요. 중국집에서 먹는 거
1: 네.
2: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1: 아니라는 거.
2: 재미로 뽑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성령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잘 키워가고 있는지 이걸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장치니까는요.
1: 네.
2: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특히 요즘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이제 스펙을 쌓아라 하는 것도 있고요. 요즘 포모 얘기도 많이 나오지요. 뭐 성과급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걸로 남들이 막 가지고 막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나는 안 될까 뭐 이런 것들
1: 네.
2: 혼자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 뭔가 더 해야 한다고 쫓기는 기분에 빠져 있지 말고
1: 네.
2: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잘 키워주시면 좋겠고
1: 네.
2: 내 은사도 중요하지만 남의 은사를 키우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
2: 성령 카드를 뽑으면 다 다르잖아요.
1: 그쵸.
2: 그건 우리가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은사 또 열매들을 서로 잘 알아보고 서로 키워주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유, 아멘입니다. 내 은사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은사도 키워주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2: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하긴 힘든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말을 좀 바꿔보면요.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1: 네.
2: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으면에서 끝나지 않고 뭐 죄의 용서와 하는 뒷부분이 다 성령 이야기다 해주셨던
2: 예, 예.
1: 게 기억이 나는데 성령과 죄의 용서 문제는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요?
2: 그렇죠. 이게 책상 위에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신경, 이 사도신경이나 니체와 콘스탄티누스 신경 안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자리를 딱 잡은 게 4세기 일인데요. 그런데
1: 네.
2: 이 무렵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도나투스파라는 이단이 나타났어요.
1: 이단.
2: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아예 없거나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박해 동안 고생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0: 부분이었죠. 그래서 초기 교회가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았는데 긴 시간 동안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다 보니 그 안에는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고 또 떠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떠나간 사람들 중에는 주교님이나 신부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끝나서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도나프투스파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지켰는데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참 희생해가면서도 이렇게 지켰는데 박해 중에 등을 돌렸던 성직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사를 집전하고 미사를 드린다. 아,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도나투스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거룩한 성사의 은총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했죠.
1: 네.
0: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그만큼 상처도 컸을 테고요. 또 그 배신감이나 분노 이런 것도 워낙 컸겠죠.
1: 네.
0: 믿었던 신부님이 저럴 줄 몰랐다 이런 것들 그렇죠.
1: 이해는 돼요 진짜.
0: 예,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돌아온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도나투스파들을 이단으로 판정하면서까지 어떤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영성적으로 우월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1: 네.
0: 왜 이런 판단을 내렸나 그 근거가 되는 어떤 신학적 입장은 히포의 주교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삼위일체론 여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1: 네.
0: 이 성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대해서는 우리 교우들도 그분의 생각과 영성을 좀 더 깊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대충 한 2000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학의 역사도 한 2000년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 2000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때 앞에 1000년을 지배하다시피 한 가장 영향이 컸던 신학자가 아마도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분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일을 하신다 이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두고두고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었고 거기서도 죄의 용서까지 같이 이어집니다.
1: 삼위일체에서요.
0: 예.
1: 마침 또 다가오는 주일이 삼위일체 대축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저희도 삼위일체 하느님부터 시작해서 죄의 용서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0: 예, 조금 길긴 하겠습니다만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삼위일체 신비라면 알아듣기 좀 힘들어하세요. 당연한 일입니다. 알아듣기 힘드니까 미스터리 신비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신학자들 성인들이 나름의 논리를 펼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요한일서 그 성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1: 사랑.
0: 그러니까 사랑에는 언제나 세 가지 요소가 있더라 이걸 착안하게 되죠. 먼저 사랑이 있으려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둘 사이에 사랑 그 자체가 있어야 된다. 성인은 아마도 이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삼위일체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성부를 사랑하는 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성자를 사랑받는 이, 성령을 두 분을 하나로 잇는 사랑 그 자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 네.
0: 그렇게 이제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내면의 사랑이신 성령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이 사랑이 머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누군에게로 향하는 것이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삼위일체 사랑은 세 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 위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친교 그 안으로 초대를 받았다. 여기까지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과 일체의 성령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도나투스파 물론 그들이 얼마나 노력해왔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고 있고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가져오고 깨뜨리고 우리는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해 너는 못했으니까 나가 이런 태도야말로 교회의 근본을 내지는 일치를 깨뜨리는 더 나아가서 사랑의 일치를 훼손하는 큰 죄라고 봤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단 판정을 받게 됩니다.
1: 그런 거였군요. 역시 사랑은 모든 걸 이기네요. 정말.
0: 예.
1: 성령이 사랑이시고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어디 예. 인간들이 서로 내쫓님 아니하냐.
0: 예.
1: 정말 입을 탁 닫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어떤 이런 친교의 끈을 끊어버린 게 죄고 또 친교의 끈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죠?
0: 정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과 우리 교회의 믿음은 그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다. 친교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 하면 어떤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신앙생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려요.
1: 네.
0: 그 문제는 정말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니까 그림을 보면서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오랜만에 그림 보면서 지금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거든요. 너튜브나 CPBC 빵 어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워시플로잉 주님 사랑이 이곳에 있네.

0: 워시플로잉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들었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권영조님께서 신부님 성경칠은 열매를 세 개를 뽑았는데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하셨어요.
1: 성경은 자유로운 분이시라 뭐 세 개를 주실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던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성령의 열매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위에 못 뽑은 분들에게 내 거 하나 말고 나머지 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가는 또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명쾌한 해답이십니다. 권영준님 참고하시고요. 뭐 신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이참에 전교하시면서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자, 그럼 성령 이야기 그림 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림을 통해서 성령과 죄의 용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 어떤 그림부터 볼까요?
1: 먼저 요스판 크라스베이크라는 이제 작가의 1650년작 성 안토니오 유혹인데요. 네. 은수자 안토니오 성인의 유혹은 서양 회화 역사에서 아주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진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수도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은수자들의 뭐랄까요, 으뜸이랄까요, 이 안토니오 성인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베네딕토 규칙서로 유명한 베네딕토 성인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수도 생활에 기초를 놓으신 분인데 네. 이 안토니오 성인이 유혹과 싸우는 걸 이제 사람들이 중세 때부터 이미 많이들 보면서 우리도 이제 뭐 유혹을 이겨 나가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요스판 크라스베이크의 그림이라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얼른 봐도 그림을 보시면 일단 어지럽죠, 그죠?
0: 징그러운데요.
1: 사람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과 유혹들이 담겨 있다가 밖으로 네. 그것이 나와서 죄와 악이라는 실체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화한 알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네. 안에서 뱀 같은 사악한 존재들이 막 기어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림을 잘 보시면 작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네. 예컨대 머리는 개의 머리고 다리는 사람의 다리 뭐 아니면 뭔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오리같이 생긴 이 괴물은 앞을 향하고 있고 타고 있는 기수는 뒤를 보고 있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질서가 무너진 곳, 그죠? 혼란과 이제 뭐랄까요, 혼돈이 지배하는 곳. 죄와 악이 흘러나와서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0: 오리가 걸어다녀요, 막.
1: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성 안토니오 성인의 유혹인데, 네. 안토니오 성인은 어디 있나 찾아보시면, 네? 저 어디 구석에, 그죠?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죠?
0: 보이지도 않아요.
1: 예. 그런데 이 성인이 참 갈색 수도물, 있고 쪼그리고 계시는데 그 옆에는 그 웬 여인이 막 가슴팍을 풀어 헤치고 그죠 유혹을 하는 그렇게 해서 성인의 시선을 끌려고 합니다. 네.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온 유혹들이 각가지 모습으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채우고 있고 그 악과 유혹들이 보면 은수자 안토니오 성인은 혼자 있지만 나머지는 보면 서로 유혹들끼리 손을 붙잡고 있고
0: 그렇죠.
1: 서로 이렇게 막 밀어주고 그러잖아요.
0: 사이가 좋아 보여요.
1: 예, 밀어주고 당겨주는 모습이죠.
0: 네.
1: 이렇게 세상에 놓은 온갖 사악한 유혹이 넘쳐나고 악과 악은 서로 손을 잡으며 더 기세를 키워나가는 형국이죠.
0: 네.
1: 우리도 그런 거 많아요. 우리도 나쁜 거 가르쳐줄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고스톱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이런 거 가르쳐줄 때
0: 맞아요.
1: 자기 돈 들여가면서 막 그 도와주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호흡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예.
1: 그런데 성인은 이 넘쳐나는 유혹의 세상에서 결코 이제 그 쓰러지지 않죠.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는 성인의 유일한 무기, 성인의 무릎 위에 펼쳐져 있는 성경, 하느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죄와 유혹에 대한 대표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다, 유혹과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나는 여기로부터 물러나서 오직 그 성경의 의지에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볼까요?
0: 네.
1: 이게 좀 그 그림이 좀
0: 선정적이네요, 그렇죠?
1: 선정적이죠. 프란츠 폰 슈투흑이라는 그 화가 그린 그림인데요.
0: 네.
1: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선정적인데,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던 그림이었고요. 또 이 그림이 얽힌 재미있는 것이 또 이 그림이 그 아르누보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크림트라든가 무화 이런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준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좀 재미있는,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이상한 것이기도 한데
0: 네.
1: 이 사람이 그림을 특별히 좋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아,
0: 그림을 예. 좋아하니까.
1: 그런데 이 사람의 그림은 이제 대여수인데 그 죄라는 그림인데 죄. 여기 보면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몸을 감고 있는 그 뱀 구렁이 그죠?
0: 어 이게 무슨, 뱀이네요. 예. 아 그럼 옷인 줄 알았어요.
1: 잘 안 보이시죠?
0: 네네네.
1: 실물로 보면 훨씬 눈에 잘 띄는데 온 몸을 구렁이가 이제 휘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와 유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죠. 우리 아주 밑바닥에 본능 안에 어떤 뭔가 뱀이.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뱀 같은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뇌세적인 모습의 그 죄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을 때는 아, 우리 안에 있는 뱀들도 같이 꿈틀거린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왜 이 두 그림을 갖고 나왔나 하면 요스반 크라스베이크나 프란츠 폰 슈투크이 그린 이 죄와 유혹의 이미지가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영성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그림자가 아닌가 싶었어요. 이 두 그림은 죄와 유혹을 인간의 내면을 도사리고 있는 음험한 어떤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이렇게 본다면 죄를 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세상을 조심조심스럽게 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산다든가
0: 네.
1: 아니면 저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눈을 돌리면서 삭막하고 건조한 삶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이제 막 죄와 악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 그만큼 매혹적이고 우리를 저렇게 지그시 지켜보는 것이라면
0: 맞아요.
1: 눈 감고 막 이렇게 깜깜이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렇죠?
0: 현실적이진 않죠.
1: 예,
0: 그게.
1: 이렇게 욕망을 억누르고 유혹을 피해가면서 홀로 온수자의 삶을 산다. 이러기에는 오늘날의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래 죄의 의미 관계를 단절한다. 이걸 우리가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13장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세상 마지막 날까지 밀과 가라지는 좀 섞여 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도 허물과 티끌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그런 현실에 눈을 감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모험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용서는 관계를 끊는 것, 또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0: 네.
1: 이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을 잘 보여주는 다른 그림 하나 더 또 소개해드릴까요?
0: 네.
1: 예.
0: 어? 네.
1: 예, 도메니치노의 그림인데
0: 마치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생각나는 그림이네요.
1: 그렇죠. 특히 이제 하느님 모습 있잖아요.
0: 네.
1: 그 대놓고 그냥 빌려온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이 작품이 이제 17세기 그림이니까 이전에 뭐 이 도메니치노도 이미 그 시스티나 성당에 그림을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하느님 모습을 이제 대놓고 빌려와서 그렇게 그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천지창조 그림에는 하느님이 손가락을 뻗고 아담이 그 손가락을 같이 이제
0: 맞닿고 있잖아요.
1: 맞닿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느님의 손가락에 자기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으로 가는 아담과 하와와 뱀인데요.
0: 네.
1: 창세기 원주 이야기에서 핵심은 열매를 따먹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은 아닙니다. 열매 자체가 그리 중요했다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과일에 손을 대는 즉시 뭐 고압 전류가 흐른다거나 그죠? 번개가 떨어진다거나 우리 과수원에서도 그 야생 동물 고라니가 못 따먹게 하려면 전기 흐르게 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0: 맞네요.
1: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의 처벌을 전하지 않죠. 오히려 따먹고 난 다음에 하느님은 이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그림처럼요.
0: 네.
1: 하느님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더 중요하게 본 것은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다가오실 때 숨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0: 네.
1: 이렇게 스스로 관계의 끈을 잘라버렸으니 그들은 더 이상 낙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뭐 규칙이나 법의 위반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다 이렇게 보면 죄의 용서에 대한 생각도 달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에제키엘서 36장을 보면 죄의 용서를 그 지난 잘못에 대해 눈감아 주는 것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죄의 용서라는 것은 곧 새로운 인간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첫날에 당신의 영이 창조를 일어나게 하듯이 하느님은 인간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0: 새로운 인간.
1: 예.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게 그냥 과거에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새롭게 시작해 보자. 새로운 관계를 맺어 보자. 그래서 도미니치노의 아까 그림에도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은 다가가시는데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아담은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0: 좀 핑계대고 있어요.
1: 저 여인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뱀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하느님 밑에 두 동물이 나오죠.
0: 네.
1: 하나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는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악의 유혹,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우리한테는 언제나 이런 그 유혹들, 관계를 단절하고 싶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이른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좋아질 것 없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의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0: 정말 그 하느님과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되겠다.
1: 예. 네,
0: 그게 제일 큰 죄라는 거 다시 한번 새기고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오순절날 체험한 것도 그 잃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새 출발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그러니까 관계로부터 도망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하신 일이 숨을 불어넣으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서 두초가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 네.
1: 예수님 뒤로 보시면 뒤에 문이 단단하게 닫혀 있죠. 그죠? 아예 가로지르는 나뭇가지 탁 빗장까지 딱 그려서 정말 닫혔다.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고 관계로부터 서로 멀리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0: 네.
1: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오순절은 단순히 뜨거운 체험, 개인의 마음 속을 데우는 훈훈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죠. 닫혀 있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죄로 만든 단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레네오 교부는 성령을 창조와 재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0: 네.
1: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 주셨어요.
0: 감동적이네요,
1: 예,
0: 진짜.
1: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과거가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우리가 저질렀던 짓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0: 네.
1: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뭐 과거는 과거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새로운 인간으로 살 수 있다.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 있다.
0: 네.
1: 그걸 이제 성령이 불어넣어 주십니다.
0: 아, 참 그렇게 저를 새롭게 봐주신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인간들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런 행복한 체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해볼 수 있을까요?
1: 교회가 이제 이 죄의 용서를 어디서 강렬하게 체험했던가 바로 세례죠. 그래서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이 태어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뭐 교회라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서 체력이 되는 뭐 어떤 뭐 그런 예식 같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0: 네.
1: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씨를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죠.
0: 맞네요.
1: 예. 그 다음에 또 살다가 지치면 그때는 또 고백 성사가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세례 받은 새로운 인간으로 살면서도 내가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고백 성사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할 힘을 얻지요.
0: 네.
1: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 카톨릭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곳이어야 되고, 근데 이게 성사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죠. 성사는 우리한테 이걸 맛을 보여주면서 네가 받은 것을 네 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언하여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 주잖아요.
0: 네.
1: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우리가 다른 그 관계 안에서 이런 성사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볼 일입니다.
0: 네, 좀 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서 또 성령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겠죠.
1: 예.
0: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시간이 지금 막 하니까 저도 이제 말이 급해지는데요. 교황님의 개인 경당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교황청 행정의 우두머리니까 가장 관료적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분의 그 개인 경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그런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모습, 이런 제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스테파노 성인의 순교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순교자 스테파노는 자기를 박해하는 이들에게 돌을 던질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0: 그러네요.
1: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0: 네.
1: 나를 해치려는 사람, 나의 적대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0: 네.
1: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았고요. 두 번째 라구렌시오의 이제 봉헌 얘기인데, 야 이거 얘기가 길어서 이거 또 다음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오늘 뭐 그림 몇 장만 봤는데도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고 또 죄에 대해서도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확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1: 아 예.
0: 아 역시 우리의 이끄민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율리아나님도 신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라는 특권을 받은 기분이어서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또 율리아나님도 신부님 말씀에 귀 쫑긋해서 듣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또 엘리자베님도 아유 뭐 그림 보면서 죄를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하시면서 그래도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 많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당장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으니까요. 당장 뭐 성당으로 달려가셔도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나누면서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짐 해보면서 우리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곡은 최현숙 유선영의 새롭게 하소서고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1: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 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신서성당 허정욱, 허협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날씨 딱이네요. 이 무거운 날씨. 조 재즈 오늘 밤은 취해볼게요.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 2부는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음악에 대해 화로 함께 할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CPBC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돼요. 안경근님, 두시의 뮤직 2부에 함께 합니다. 비가 올듯말 듯하여 외부 활동 부지런히 마치고 들어와서 인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 또 부지런히 일하고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명숙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2093님이 조지의 로미오와 줄리엣 듣고 싶다고 이 노래 우연히 듣고 디카프리오랑 클리어 데인즈 영화반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봐도 아름다웠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팝송 나갈 때 이때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는요, 현대해상 화재보험 제공이고요. 조성화의 Call It Love 그리고 바다와 윈디시티의 Think About You 듣고 대화님 모셔볼게요.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코스별로 준비한 푸짐한 음악 한 상.
1: 지금 바로 서빙 시작합니다.
0: 음악의
1: 대화.
0: 음악의 대화 함께해 주실 음악평론가, 음악저널리스트, 대화를 아주 잘하시는 이대화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0: 네. 일주일 만이에요? 그러네요. 일주일 만이에요.
1: 네, 일주일이죠. 제가 한번 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땐가 했습니다.
0: 아하, 아닙니다. 쉬면 안 돼요.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우리 청취자들이 너무 기다리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이 우주 항공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1: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0: 네, 저도요. 만약에 외계인을 만나서 네. 음악을 한 곡 딱 들려주겠다.
1: 네.
0: 어떤 곡을 들려주겠다?
1: 지구를 대표하는 음악.
0: 뭐죠?
1: 근데 음악 팬들이 네. 약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뭐지? 나 이 사람 좋아하면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몇 명이 있어요.
0: 누구예요?
1: 예를 들어 바흐.
0: 바흐 곡을 들려준다고 외계인한테?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바흐
1: 지구의 유산이다 라면서
0: 네. 그쪽으로 가시겠다 클래식으로 가시겠다
1: 네. 대중음악은 비틀즈
0: 비틀즈
1: 네. 비틀즈는 그냥 물론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비판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그 바흐와 비틀즈?
1: 아니면 제 테크노스에 들려주세요
0: 내 음악 외계인 처음 만나서 Nice to meet you 이거 들어봐 네, 테크노 네. 전 3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 기세니까요
0: 기세요
1: 뭘 알겠어요 네. 외계인이
0: 외계인 처음 들은 노래가 이걸 딱 왜 진짜 동물들 처음 태어났을 때 봤던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이게 음악이구나 대화님의 음악을
1: 네. 그 외계에 내 음악을 수입해가서 저작권료는 나한테 달라
0: 아 외계인한테까지 저작권을 받겠다.
1: 네, 뭐 쓸모없는 광물로 막 주고 그러겠죠.
0: 와 세상에. 근데 그 광물이 막 100년 있다가 막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 얼마나 좋을까.
1: 네, 후손을 남길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냥 현생에서 바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0: 그럼 저한테라도 좀 물려줘요.
1: 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외계인 대신에 그럼 저희에게도 음악을 추천해 주신다면 우주 항공의 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 이대화의 음악.
1: 저는 우주하니까 네. 좀 뻔하긴 한데 네.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가 떠오르네요.
0: 자, 다시.
1: 네. 다시. 아니면
0: 음악 저널리스트잖아요.
1: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0: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말고.
1: 우주소녀의 이루리.
0: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말고. 여자 가수 말고 없어요?
1: 아, 근데 진지한 것도 있어요.
0: 뭐?
1: 아폴로 11호. 달 착륙 직전에 발표돼서 네. 우주 음악의 어떤 시작을 알렸던 곡이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0: 뭐예요?
1: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
0: 오,
1: 고발 재미 없잖아요.
0: 오, 아니 진짜 이러면은 네. 음악 평론 같지.
1: 아 그래요?
0: 예, 네, 우주 소년의 이루리 막 이래봐. 실망할 뻔했잖아요. 네,
1: 스페이스 오디티로 하겠습니다.
0: 아우 좋네요. 네, 저희가 꼭 다음에 네, 틀게요.
1: 안 틀 거야.
0: 틀 거야. 좋아, 좋아. 네. 왜냐면 우리 오늘 악뮤의 갤럭시 나갔고
1: 아, 네.
0: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 나갔거든요.
1: 야 선곡 좋은데요?
0: 그렇죠.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1: 오, 네. 아, 좋은데 빙.
0: 빙.
1: 너무 심오하다.
0: 그렇죠. 네. 철학적으로 어때요?
1: 철학적으로? 어. 우주하면 또 존재론 나와야죠.
0: 그러니까. 이 먼지 같은 네. 존재.
1: 그렇죠.
0: 존재론까지?
1: 저 대학원 시험 때 존재론에 대해 설명하라고 나왔어요.
0: 존재론이 뭐예요?
1: 대학원 졸업한
0: 설명했다며 입학했다며 잠깐만 이거 학벌 조사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1: 다 잊어버렸습니다
0: 다 잊어버렸어요?
1: 네
0: 세상에 진화론을 누가 얘기했어요?
1: 다윈
0: 어떻게 알았어요?
1: 저
0: 나는 있잖아요
1: 저 중고등학교 나왔어요
0: 저는 어떤 예능에서 진화론 이거를 뭐 문제를 냈더라고요 네. 난 너무 자신 있게 찰스 디킨스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1: 방송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속으로만 생각했지.
0: 너무 자신 있게 찰스 디킨스 아니야? 아, 진짜 무식해. 뭘 생각하고 있어? 찰스 다윈이더라. 진짜 웬일이에요. 아니,
1: 정말 철석같이 믿을 때가 있어요.
0: 정말.
1: 네, 제가 친구한테 한번 재벌집 막내들이냐 부잣집 막내들이냐 이걸로 제가 얼마나 확신을 했냐면 내기까지 했다니까요.
0: 부잣집이라고 했어요.
1: 내가 부잣집이라고 했어.
0: 아니 부잣집이랑 재벌집이랑 다른 게 뭐야.
1: 근데 그때
0: 다른 게 뭐야.
1: 아이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하면서
0: 나도 찰스 디킨스 아니야 왜 이것도 몰라 진화로 뭐 이랬다니까.
1: 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0: 아, 자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제가 항상 코너 마지막에 신곡을
0: 네. 좋아요? 아직도 좋아? 부잣집이 부잣집 막내 아들 되고 싶어요?
1: 읽겠습니다.
0: 아, 네. 뭘 읽어요?
1: 아니 원고.
0: 아 그게 뭐 왜 원고 잘 읽다가 왜 혼자 왜 신났어요?
1: 갑자기 웃겨가지고
0: 부잣집 막내 아들을 우기는 게스트와 네. 오늘 바로 찰스 디킨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1: 아 나 평론가로 출연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0: 아니 네. 지금 너무 인간미 있고
1: 그래요
0: 좋아요 아까 그 우주에 대해서 외계인한테 추천하고 싶은 곡 중에
1: 네.
0: 뭐 우주를 줄게 뭐 이런 얘기할 때부터 되게 인간미 있었어 말하는 족족 다 여자가 수밖에 없어
1: 아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참 애석합니다.
0: 애석하군요.
1: 네.
0: 네. 애석하시고요.
1: 네. 오늘은
0: 네.
1: 가수 비비의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0: 좋아요.
1: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비비는 윤미래와 타이거 JK의 추천으로 안 웃고 있잖아요. 웃으면 안 돼.
0: 큰일 났다.
1: 2018년에 SBS의 프로그램 읽어주세요.
0: 못해요. 더 팬에 출연했는데요. 이 가수와 끝까지 경합을 벌이다가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비를 큰일 났다 제치고 1위를 했던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1: 카더가든
0: 2번
1: 칼리 미노그입니다.
0: 아니 찰스 디킨스라고 해줘야지.
1: 데이비 보이라고 할게요.
0: 아 데이비 보이?
1: 네.
0: 이게 아 카일리 미노그 겨뤄볼만 하네요. 케이팝이 대세니까 정답 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아직도 못하겠어요?
1: 아니 할 수 있어요.
0: 할 수 있죠.
1: 네.
0: 나는 이대화다. 나는 프로다. 나는 웃으면 안 된다. 갑시다.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1: 100원의 이용요금 인터넷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CPP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오늘 왜 이래? 아 땀난다.
0: 자 나노폴리 비누 드리겠습니다.
1: 네.
0: 큰일 났네.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 거야?
1: 아니 읽는 게 잘 안 돼요. 일단 얘기는 할 수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저쪽 보고 저쪽 보고 해요. 저쪽 보고.
1: 저쪽 자, 보고 하겠습니다.
0: 저쪽 보고. 여러분 아시죠? 이게 죄송해요. 저희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1: 네.
0: 뭐에 터졌죠?
1: 모르겠어요. 아, 이거 어디 나가서
0: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진짜 이러지 마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노래를 만나볼 건가요?
1: 네 오늘은 그 동화기획의 음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1: 네. 동화기획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뭐 들국화도 있고요. 김현식도 있고 시인과 촌장도 있고 신촌 블루스도 있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김현철, 박학기, 푸른 하늘까지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소속돼서 정말 많은 명반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명곡을 한 두 곡 정도 골라와 봤습니다.
0: 동화기획 하면은 진짜 전설의 레이블이죠?
1: 네.
0: 네.
1: 사실 자기의 고집을 지키는 음악을 하면서 동시에 대중성까지 획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류와 좀 다른 음악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히트가 안 되는 게 보통의 그 현실인데
0: 네.
1: 동화기획은 대중적인 성공까지 엄청나게 크게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 들국화는 뭐 어마어마한 음반 판매량을 자랑했고요.
0: 네.
1: 라이브 공연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봤고 뭐 김현식, 뭐 언더그라운드 조용필이라고까지 불리지 않았습니까?
0: 네.
1: 신촌 블루스 뮤지션 중에 없는 모르는 사람 없고 뭐 김현철도 처음에 나왔을 때 천재 뮤지션이다 하면 센세이션했고 정말 좀 다시 나오기 힘든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전설적인 레이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정도 모든 이 아티스트들을 다 알 정도로

0: 이렇게 승승장구했다면 네. 이 동화 기획만의 특별한 운영 철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 간섭하지 않았대요.
0: 오, 너무 좋다.
1: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는 유통이나 홍보 쪽을 담당할 테니까 음악은 너희가 잘하잖아. 너희가 알아서 해라.
0: 그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잘하는 거를 하게 해주는 거.
1: 그 자기가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면 사실 진짜 자기 색깔의 음악만 나오겠죠. 사장님 맞아. 취향의 음악.
0: 맞아요.
1: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어필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되게 어떤 엄격한 비즈니스를 갖춘 회사라기보단 네.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어떻게요?
1: 계약서가 물론 나중에 좀 달랐겠지만 네. A4 용지 한 장에 연필로 쓱쓱 쓰는 그런 정도였대요. 오. 네.
0: 그럼 연필로 쓰면 좀 지울 수 있겠네요. 바꿀 수 있겠네요.
1: 큰일 나죠. 아니, 지장 찍었는데.
0: 아, 찍었으니까.
1: 네, 찍었는데 그걸 또 바꾸면 네, 문서 위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렇네요. 네. I'm sorry.
1: 덕분에 소속 뮤지션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방송 나가라. 이렇게 압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거의 안 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방송에 나가서 좀 가벼운 얘기도 하고 가요 프로그램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립싱크도 좀 하고
0: 네.
1: 좀 이래야 홍보가 되는 시절이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음악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0: 아니 들국화 시인과 촌장 봄 여름 가을 겨울 김현철 푸른 하늘이 립싱크를 한다고 생각해봐.
1: 좀 안 어울려요.
0: 너무 안 어울린다. 네.
1: 그리고 밴드 음악하는 사람들이 참 딜레마인데
0: 네.
1: 홍보를 하자니 나가야 되는데
0: 나가야 돼요.
1: 나가면 밴드들의 그 사운드를 그대로 받아서 라이브로 들려주기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기타 플러그도 안 꼽혀 있고 막 이런 경우 많은데 방송이니까 이거를 감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나가야 되는 건지 딜레마가 많을 텐데 동화기획 사람들은 그럼 방송 안 하지 뭐.
0: 멋있다.
1: 멋있게 생각을 했던 거죠.
0: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1: 봄, 여름, 가을, 겨울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0: 이 노래 너무 좋아요.
1: 정말 좋아요.
0: 네.
1: 네. 이게 1988년에 발표된 첫 앨범에 수록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음악은 조금 편안한 발라드 분위기의 음악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짜 그 당시에 센세이션했던 건 그 앨범 수록곡 중에 뭐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곡 들어보면 굉장히 빠른 그리고 좀 특별한 연주가 담겨있는 퓨전 재즈 음악들이었거든요. 그때는 가요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재즈적인 연주를 듬뿍 담아서 나오면 차별하다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또 이런 걸 많이 시도를 했었고
0: 네.
1: 그래서 김현철 씨도 퓨전 재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0: 맞아요.
1: 네. 뭐 빛과 소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좀 그런 세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가사도 너무 좋잖아요.
1: 그렇죠. 이 당시에 그 몇 살에 가사를 썼지 하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27이었는데요. 김종진 씨가. 우리보다 한참 어려요. 지금 나이보다.
0: 20대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고요? 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1: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변하는 것에 좀 실망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변해가는구나.
0: 맞네.
1: 네. 그래서 마냥 원망할 수만 없는 좀 미묘한 복잡 미묘한 심리를 담아냈는데 그래서 듣고 있으면 인생이란 뭔가? 이런 거 잠깐 생각해보게 하는 네, 그런 멋진 곡입니다.
0: 자, 이어서 들어볼 곡은 또 어떤 곡이에요?
1: 장필순 씨의 음악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장필순 씨 1집에서 골랐는데
0: 네.
1: 1집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어느새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0: 어느새
1: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른 곡을 좀 추천해보고 싶어서
0: 네.
1: 점점 더라는 곡을 가져와봤는데
0: 점점 더?
1: 네, 1집이 김현철 씨가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음악도 잘하지만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을 감독하고 보조해주는 이런 역할도 김현철 씨가 곧잘한다는 게 이 음반으로 증명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김현철 씨가 좀 퓨전 재즈적인 색깔이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점점들을 들어보시면 조금 도회적인 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0: 도회적인
1: 그러니까 도시의 밤 같은 좀 그런 쓸쓸함이나 세련됨이 묻어있는 그런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 김현철의 색깔이구나. 작곡 편곡 보면 김현철로 써 있어요.
0: 네. 오. 자, 그렇다면 동화 기획 덕에 탄생한 명곡들 만나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장필순 점점 더.

0: 장필순의 점점 더. 아니 무슨 지금 나오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해도 네. 별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1: 이게 재즈의 힘인 것 같아요. 재즈가 가진 특유의 그 세련된 느낌이 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시티팝이라고 하죠.
0: 네, 네.
1: 일본에서 1970년대나 80년대 유행했던 그 시티팝 음악이 지금도 많이 사랑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즈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0: 맞네요.
1: 펑크, 디스코, 팝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그렇게 재즈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중음악 공부한다 그러면 기초가 일단 재즈를 네, 무조건 재즈는 공부해야 되는
0: 네.
1: 네, 그렇게 가고 있죠.
0: 아니 오늘도 이렇게 딱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들을 골라오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장필순의 점점 더.
1: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운이 좀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0: 겸손함. 베드로 황님 오늘 같은 날씨에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1: 감사합니다.
0: 시티팝 그 말 하고 싶었대요. PMS님이.
1: 김현철 씨가 그래서 한국의 시티팝 아티스트 이렇게 맞아요, 많이 손꼽히잖아요.
0: 네. 어린이들하고 같이 시티팝 한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저 예전에 그 키즈팝이라고 해서
0: 맞아 맞아. 네,
1: 그런 계열의 음악에 되게 관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0: 자,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함께 음악의
1: 대화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티스트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이번에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0: 네.
1: 예전에 홍대 앞 싱어송라이터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오지은 씨의 네.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라는 예전 대표곡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SNS상에서 이분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왜 화제가 되고 있냐면 네. 최근에 페스티벌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독특해요. 영희 페스티벌.
0: 영희?
1: 네.
0: 철수와 영희 할 때 그 영희?
1: 그 영희요.
0: 오.
1: 그 예전에 1990년대에 네. 해외에 그 릴리스 페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0: 뭐예요?
1: 여성들로 구성된 페스티벌이에요.
0: 오.
1: 네, 여성들이 주도하고 그들 위주로 라인업이 꾸려지는 이제 그런 페스티벌인데
0: 네.
1: 이런 게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지은 씨가 주도해서 이 페스티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네.
1: 사실 국내에 그 페스티벌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서로 굉장히 힘든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그 틈바구니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1: 워낙에 기획과 컨셉이 재밌기 때문인지 그리고 뭔가 지금 필요한 기획이라고 생각해서인지 SNS를 한번 확 휩쓸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치가 이제 매진이 되는
0: 우와.
1: 첫 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공터에 가서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규모는 아니고 이제 좀 작게 하는 곳이긴 한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대단하네요. 오지은
1: 네.
0: 씨가 이런 걸 기획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오지은 씨의 데뷔 스토리가 또 남다르다고요?
1: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언더그라운드 자수성가?
0: 자수성가?
1: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확치는 않은데
0: 네.
1: 그 요즘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는 뭐 사이트에 가서 올리면
0: 네.
1: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거나 지원하고 싶으면 거기다 돈을 먼저 내죠.
0: 네.
1: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달성되고 완성되면 완성된 작품이 나한테 배달되는 네, 이런 식의 크라우드 펀딩이 아주 활발한데 그런 개념이 정착되기 이전부터
0: 네.
1: 네, 2007년에 사람들한테 홈페이지에 가서 내 음악을 들어보고 손주문해달라.
0: 우와.
1: 네, 그래서 직접 다 보내고 우편으로. 그렇게 1집을 발표했는데 그게 또 잘 됐어요.
0: 잘 됐잖아요.
1: 네. 그렇게 홍대 씬에서 조금씩 이름을 알려갔고
0: 네.
1: 그러다가 2집의 타이틀곡인 이따가 들어볼 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가 대중적으로 크게 히트했습니다. 물론 뭐 차트에서 역주행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0: 네.
1: 그래도 그해 인디 씬의 중요한 음악 중에 하나가 됐죠.
0: 저는 사실 오지은 씨를 오지은과 늑대들로 기억하거든요.
1: 네. 나중에 밴드를 결성했는데 그 이름이 늑대들이었어요. 네, 되게 재밌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밴드 이름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오지은 씨는 좀 센스 있게 재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센스가 되게 재밌는 분이라 예전에 라디오 출연에서도 뭐 상담 같은 거 많이 해주고 네. 하여튼 그런 재미가 있는 분이에요.
0: 네.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노래 가사도 멋지죠.
1: 네. 특히 가사 때문에 화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제가 좀 인용을 해보자면
0: 네.
1: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너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곡입니다.
0: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네.
1: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기분에 취한 거지 맞아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그런 곡인데 네. 이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주고 또 재밌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크게 히트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이 노래를 듣기 전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주시겠어요?
1: 네, 2018년에 SBS의 프로그램 더 팬에서 비비는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비비를 제치고 1위를 했던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카더가든, 2번 카일리 미노그.
0: 네.
1: 네,입니다.
0: 정답은 100원의 이용료 요금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요즘에 이분이 예전과 사뭇 다른 굉장히 좀 후덕한 어떤 예쁜 아이의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1: 수염도 이렇게 기르시고
0: 무슨 사냥꾼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이분의 데뷔 시절을 보니까 와 다르던데요.
1: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 너튜브 같은 데 나와서 되게 사람을 웃길 욕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노래를 시작하면 또 완전 달라요.
0: 너무 미성이야.
1: 참 신기해요.
0: 너무 미성이야. 그래서 약간 얼굴 없는 가수가 낫지 않았을까.
1: 예전에 유희열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음악 잘 만드는데 네. 라디오에서 입담 들어보면 진짜 유머가 장난
0: 맞아요,
1: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좀 카더가든도
0: 그렇다 카더라.
1: 카일리 네. 미노그도
0: 그렇다 카더라.
1: 그렇더라고요.
0: 네, 카일리 네. 미노그도 아시는구나. 네, 알겠어요. 오지은의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듣고 올게요.

0: 오지은의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듣고 왔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노래인데 네. 좋네요. 지금 들어도.
1: 네. 그만큼 잘 만든 곡인 것 같아요. 네, 오지은 씨 참 곡 잘 쓰는 싱어송라이터죠.
0: 네. 자,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음악의 대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곡을 만날 차례죠. 아, 그 전에 베드로 황님이 대화님 일주일 동안 개그감이 살아있네요. 문제님 자리 탐내시나요?
1: 어, 제가 어찌 감히 개그계 귀공자.
0: 귀공자라니.
1: 네, 문제님의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0: 귀공자 여기 협의가 된 거예요? 정부랑 같이 이렇게?
1: 아니요, 제가 방금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지어드렸습니다.
0: 아, 진짜로? 네. 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진짜 친구다, 찐친이다. 개혜정님, 저도 예전에 재즈 드럼 배웠었어요.
1: 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0: 재즈 드럼은 달라요?
1: 좀 다르죠.
0: 그래요?
1: 락 드럼하고는 좀 다르죠.
0: 나 그 궁금해. 재즈 기타도 뭐가 달라요?
1: 다르죠.
0: 제 기타를 배우는 입장에서 궁금해져요.
1: 재즈 기타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0: 많이 어렵군요.
1: 재즈 드럼도 많이 어렵고.
0: 그렇군요.
1: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0: 네네. 네,
1: 거기 보면 그 재즈 드럼 치는 친구가 위에 네. 이렇게 뭐가 써 있잖아요. 기억나는데. 뭐 잘 안 되면 락이나 치겠지 뭐.
0: 오, 재즈가 안 되면 락 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재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0: 맞아,
1: 거죠.
0: 맞아.
1: 나는 진짜 대중음악의 어떤 진짜 끝판왕 네. 이런 거 하고 있어.
0: 재즈 부심.
1: 예, 네.
0: 맞아.
1: 있어. 가질만 합니다.
0: 근데 인정해요. 네, 맞아요. 재즈가 이렇게 좋은 걸 보면,
1: 네.
0: 그렇죠. 그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신곡을 드디어 만날 차례입니다.
1: 네, 비비의 신곡 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0: 네.
1: 범파라는 곡을 들을까 합니다.
0: 네, 어떤 곡이에요?
1: 비비가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여름 다가오고 있잖아요.
0: 네.
1: 참 적절한 때 나온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 수 있을 만한 좀 신나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비가 제 생각인데 이건 네. 저의 추정입니다만
0: 네.
1: 설득력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네.
1: 예전엔 어둠의 아이유였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음악의 기반이 힙합 R&B였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좀 셌어요.
0: 맞아.
1: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0: 요즘 귀여워졌는데.
1: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밤냥갱.
0: 밤냥갱.
1: 음악이 참 네, 귀엽고 예뻤어요. 근데 그거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번 곡도 그런 느낌이에요.
1: 네, 약간 라틴의 느낌, 좀 아프로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프리카 해변이나 아니면 자메이카. 네, 이런 데 가서 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약간 보사노바처럼 좀 사뿐사뿐합니다. 여러 가지 음악을 섞어서 좀 아주 신난다기보다는 같이
0: 네.
1: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이면서 살랑살랑 재밌게 놀고 싶은 그런 곡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그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밤냥갱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났잖아요.
0: 네.
1: 이제 그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비비의 범파 듣기로 하고요. 노래 듣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더 네. 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비비가 준우승이었고요. 우승을 차지한 가수는 누구였죠?
1: 네, 1번 카더가든이었습니다.
0: 카더가든. 네,
1: 제가 정답을 중간에 얘기해버려가지고. 근데 1번 카더가든, 2번 카일 미노그 이미 정답 나왔잖아요.
0: 그럼요.
1: 그렇죠? 네, 제가 네. 또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갑니다.
0: 네, 괜찮아요. 오늘 여러 가지로 실수 오늘 많이 해서 괜찮아요.
1: 네. 그 네. 혹시 그 오늘 이 앞에 부분
0: 네. 네,
1: 어떻게 좀
0: 안 돼 안 돼
1: 영원히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나?
0: 그 아까 저 편집해서 릴스로 올려주세요. 자, 정답 1번 카더가든이요. 8766님 매력 있는 목소리 같습니다.
1: 네.
0: 보내주셨고 9591님 거
1: 네. 정답 1번 카더가든 노래도 랩도 잘하는 비비도 참 좋지만 카더가든의 음색은
0: 너무 좋죠.
1: 명동 콜링 듣고 싶네요. 특히 외모와 반전인 카더가든의 음색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반전이라고 하면 카더가든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겠다, 그렇죠?
0: 근데 본인도 알지 않을까?
1: 알죠.
0: 이 네. 수염이 덥수룩한데 막 너무 미성이야. 나무 봐, 나무 어떡할 거냐고. 8439님 정답 카더가든입니다. 요즘 서른도님과 숙취의 소음료 광고 찍었던데요. 왜 이렇게 잘 어울려?
1: 저는 처음에 너무 개그 캐릭터로 가서
0: 맞아.
1: 저러다가 그 음악 실력이 좀 묻히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했는데 오히려 음악이 막 역주행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거 보면
0: 요즘 웃겨야 돼.
1: 예.
0: 네.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1: 아니야, 잘했진 않았어.
0: 자, 그래서 8766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빠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대화님 오늘 잘리나요? 뭐 이랬는데. 아니죠, 피디님. 괜찮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비비의 범파 들으면서 대화님과 함께 인사 나눌게요.
1: 네.
0: 여러분,
1: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땅은 풍경보다 오랜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사연 때문에 더 소중한 곳이 있습니다. 옛날엔 전라도 구역이었지만 지금은 충남 금산의 진산성지가 바로 그런 곳인데요. 조용한 시골 마을 그곳에서 탄생한 한 청년은 자신의 목숨보다 신앙의 양심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 선조가 되신 이 청년이 먼 훗날 복자 윤지충 바오로가 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분에 대해 이야기를 신부님께서 예약을 이미 하셨었죠. 백종원 마르고 신부님께서 어떤 만난 밥상으로 윤지충 바오로 복자에 대해서 밥상을 차려주실지 궁금하시죠? 신부님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네, 오늘 첫 곡으로 한덕훈 신부님이 부른 순교자의 땅에서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주제 목자 윤지충 바오로입니다. 예,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오늘의 주제를 풀어가실지 궁금하시죠? 예, 얘기 들으시면서 묻고 싶은 질문이나 나의 체험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하하대사님이 벌써 오셨네요. 저는 요즘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의 임금자 수녀님이 지으신 파격이라는 소설로 조선시대 신앙선조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어머, 파격.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순교소설. 잘 읽고 계시네요. 너무 좋죠.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더 두껍고 이제 시리즈로 됐던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다 읽은 다음에 감상문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채칠리아님, 네, 흐린 날씨에 오후 오솔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도 조금 흐려서 또 비가 오려나 했는데 비 소식은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구름만 잔뜩 끼고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우산을 저는 들고 왔습니다만, 예, 뭐 이런 날도 참 좋지 않습니까? 약간 흐려서 선선한 날. 예, 노래 한 곡 이제 듣고 오겠습니다. 원인희가 부릅니다.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예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네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연두빛으로 시작한 나무들이 이젠 정말 짙은 초록초록합니다.
1: 네.
0: 그래서 풍성한 잎으로 정말 그늘을 드리고 있는데요. 와 언제 이렇게 잎들이 그렇게 많이 달렸지 은행나무를 보면서 제가 와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를 잘라줬기 때문에 저희 수녀원에서는
1: 네.
0: 아이고 이게 뭐 언제 이렇게 자라나 했는데 아니 순식간에 잎이 마구마구 정말 풍성해졌어요.
1: 네.
0: 참 자연의 신비 정말 하느님이 정말 하시는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예. 저희 사제관 뒷마당에도 네. 그렇게 신자분들께서 거의 밭이 조금 있어서
0: 네.
1: 상추를 심어두셨는데요.
0: 오,
1: 상추가
0: 예.
1: 금방 나서

0: 있거든요. 몇 장 이렇게 사제관에서 떼먹고 나서 예. 또 다시 가서 보니까 또 금세 자라있고
1: 재미 쏠쏠하죠. 네.
0: 상추가 엄청 잘 자라는구나 새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 비만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떼서 잡수세요.
0: 아, 그래야겠습니다.
1: 네네. 네. 직접 재배한 그 상추 맛있겠는데요. 네. 아, 5월 성모 성어도 이제 끝자락인데요.
0: 네. 네.
1: 신부님 본당에서는 뭐 성령강님 대축일 잘 지내셨나요? 뭐 새로운 소식? 네.
0: 네, 뭐 특별한 새로운 소식은 없는데요.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오면 이제 네. 소소한 이벤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네. 성령 카드, 성령 칠은 카드 뽑기. 네, 이제 신자들께도 준비해서 네. 이제 카드 준비했는데요. 저는 올해 본당에서 이제 바오로 딸에서 만든 네네. 성령 칠은 카드 예예. 잘 사용했습니다, 수연님.
1: 아, 그래서 신부님도 뽑으셨죠.
0: 네, 그래서 다 신자들 다 뽑으시고 나서 네. 저도 이제 조용히 혼자 이렇게 뭉터기가 있는 데서 하나 딱 뽑았는데
1: 네.
0: 저는 지혜가 나왔습니다. 지혜.
1: 네.
0: 지혜가 나오자마자 저는 정말 그 빈소리가 아니라 지혜를 딱 보고 나서 아, 기도밥상 때 예.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화살 기도를 바쳤습니다. 예.
1: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 네. 지혜가 쑥쑥쑥쑥 신부님께로 막 넘어갈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저도 뭐 뽑았는데요.
0: 네.
1: 저는 뭐 옆에 있는 수녀님이 그날따라 조서선교를 가셨어요.
0: 네.
1: 새벽부터. 그래서 자기 것도 뽑아달라고 그래서 두 개를 뽑았는데 하나는 식견이고 하나는 경외의 심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거를 그 수녀님을 줄까.
0: 선택을 하실 수 있었군요. 수녀님.
1: 그러다가 아유 내가 경외를 가지고 있는 게 네. 낫지. 사람들이 왜 경외심 하면 두려움처럼 느껴져갖고 좀 왜 그런지 안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외를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수녀님에게 이제 식견을
0: 네.
1: 다 이렇게 방귀에다가 딱 넣어드리고 나니까 아유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진짜 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0: 네.
1: 요즘엔 정말 아 주님이 나에게 정말 조금 더 절제심, 주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답니다.
0: 네, 수녀님.
1: 예, 그리고 저희 수녀원에서는 성령강림 전날이 사도들의 모우 축일이잖아요.
0: 아, 네.
1: 예, 그래서 저희는 사도의 모우 축일이 저희 수녀원에서 지내는 축일이에요. 특별히
0: 네.
1: 예, 바오로 가족들이 바오로 사도 축일에는 성 바오로 수도의 남자 수도원에 가서 미사도 하고 뭐 그러고 뭐 밥도 같이 먹는데요.
0: 네.
1: 우리는 이번에는 저희 수녀원에서 바오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바오로 수도회, 뭐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 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 또 그 외에 이제 가지로 되어 있는 뭐 협력자 회, 뭐 성소 담당 뭐 하여튼 뭐 가브리엘 회, 뭐 여러
0: 네.
1: 성가정 회 이분들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 선화목자 예수수녀회 총장님 수녀님이 오셨더라고요.
0: 아, 전체 세계.
1: 네네 세계. 예, 우리 한국 방문이었나 봐요.
0: 네.
1: 그래서 같이 오셔서 미사하시고 네, 또 한 말씀 또 하셨는데 한국이 정말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이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괜히 기분 좋아했습니다.
0: 네.
1: 예. 예, 신부님 이제 지난주에는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나눴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특별히 궁금해하는 이야기 또 아닐까? 네, 우리 한국인이니까 우리 조선 교회도 또 궁금하고 복자 윤지충 바오로입니다. 네, 이 주제 왜 정하셨을까요?
0: 네, 무엇보다 내일 모레인 5월 29일이
1: 네.
0: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기념일입니다.
1: 아,
0: 네,
1: 그렇습니다.
0: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네. 뜨거운 신앙을 지키신 신앙 네. 선조들의 믿음과 그 마음을 본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모든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또 순교 복자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또 각자 모든 분들 한 분씩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만 다 다룰 수는
1: 그렇죠.
0: 없으므로
1: 네.
0: 네, 오늘 이 기도밥상 시간에는 이 기념일을 대표하는 인물 바로 복자 윤지충 바오로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네, 저는 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셔서 광화문에서 시복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0: 맞습니다.
1: 예, 그때 엄청 많은 분들이 또 모였었잖아요.
0: 네.
1: 저도 그 단 옆에 뭐 수도자라고

0: 또 거기를 줘가지고.
1: 아, 근데 가까이 가셨군요. 아,
0: 가까이지만 옆구리로만 보는 옆구리. 거니까 잘 안 보여. 즉 전광판만 열심히 보고 정말. 그런데 이분들 5월 29일에 기념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1: 네. 네. 많은 오솔길 가족분들도 2014년 8월 15일 광화문에 네. 있었던 이 15식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도 수현님께서는 무대 옆에서 앉아 계셨었어요?
0: 네네, 앉았었습니다. 그때 의자도 있었어요.
1: 네, 저는 네. 그때 아직 사제가 되기 전 신학생 때여서 아. 이제 뭐 사람들 줄 세우고 거기 입장권 당시 체크하느라
0: 아, 관리요요 요원이야? 네, 요원으로 있어.
1: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 길에 광화문에 교황님이 오시나 보다 네. 하면서 뜨거운 땡볕에
0: 정말 뜨거웠는데
1: 네, 서 있었던 네. 날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데 방금 수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어떻게 5월 29일이 이분들 윤지충 바오로 동료와 동료 네. 순교자 123위 기념일이 되었는가? 예. 보통 순교자 기념일은 그 순교자께서 순교한 날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4위 복자 중 대표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께서 전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신 네. 12월 8일이 가장 먼저 기념일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월 8일은 한국 천주교의 수호자 원죄업 시잉태 대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이기에 네. 결국 다른 날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윤지충 바오로께서 전주교구 순교자인 점을 고려해서 전주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날, 그날이 예. 5월 29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래서 5월 29일을 124의 복자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다른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의미 있는 날짜를 또 정했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 윤지충 바오로 어떤 분이셨을까요?
1: 네,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윤지충 바오로라는 이름, 복자 이름 네네. 자체에는 많이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 어떠한 예. 신앙을 가졌는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윤지충 바오로 복자께서는 1759년 전라도 진산에서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전라도 진산, 이거는 조선시대 예. 때 지명인데요. 오늘날의 예. 현대의 지역으로는 충남 금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0: 예, 행정구역이 바뀌었죠.
1: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라도 진산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신 복자께서는 본래 총명하고 또 품행이 단정하셔서 1783년 곧 24살 때에 진사시 곧 과거에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렵 이제 과거에 합격하시고 양반 집안에 이제 앞길이 창창한 그 젊은이에게 그러게요. 한 사람 너무나 유명한 한 사람이 나타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아시는 바로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예. 예. 윤지충 바오로께 같이 오셔서 천주교를 전하게 되는데 그 두 네. 분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0: 친척이었군요.
1: 네. 사촌지간이었던 네. 윤지충 바오로는 정약용 세례자 요한을 통해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주교 교리에 흠뻑 빠져 스스로 교회 서적을 구해서 공부하고 읽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3년 동안 스스로 교리 공부를 하신 복자께서는 이후 3년이 지나 1787년 이승훈 베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시죠. 네네. 이승훈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네. 이후 어머니와 아우 그리고 또 다른 사촌인 권상현 야고보에게도 예. 교리를 가르쳐주고 천주교 신앙생활을 받아들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이렇게 가족과도 연결이 되고 예, 평신도끼리 이렇게 쫙 이렇게 또 손잡고 신앙을 전수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조선 신자들이었구나.
1: 네,
0: 이런
1: 맞습니다.
0: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복자 윤지충 바오로께서 붙잡히신 결정적인 사건이 근데 뭘까요? 뭐 여기 진산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1: 네.
0: 그 진산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1: 네, 진산 사건은 이제 초기 천주 우리나라 조선 천주교에서 초기에 있었던 네. 큰 박해를 진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진산 사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왜 박해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네네.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각 그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0: 아,
1: 그렇죠.
0: 예.
1: 네, 제사
0: 네, 그렇죠.
1: 네, 지내는 거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라는 것이 어떤 우상 숭배 혹은 미신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의
0: 네.
1: 표현이면서
0: 공경,
1: 네. 네, 공경 그리고 네. 전통이라는 네. 이유에서 더 이상 천주교는 이 제사를 미신 혹은 우상 숭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0: 아, 예, 예.
1: 그런데 당시 18세기
0: 그
1: 그때는 서양에서 이 동양의 이러한 제사를 보았을 때에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여겨져서 아. 천주교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처음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에는 대부분 글을 읽을 줄 알던 식자층들이 이제 천주교를 공부하고
0: 네네.
1: 받아들였으므로 대부분 뭐 양반 계층도
0: 네네.
1: 많았고 중인 계층도 많았는데 대부분 당연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천주교 연구를 점점 하고
0: 네.
1: 또
0: 네.
1: 북경에도 여러 가지 서신들을 주고받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0: 네.
1: 이 때문에 떠난 인물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0: 아,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 분들?
1: 그렇죠.
0: 네네.
1: 아무래도 이제 조선 시대에 아주
0: 예.
1: 그 성리학 혹은 유교,
0: 유교
1: 이념 아래서 제사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했던
0: 맞아요.
1: 거기 때문에
0: 네.
1: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분들도 많았다고
0: 네.
1: 합니다. 그런데 다시 윤지충 바오로 복자로 들어와서 이제 윤지충 바오로 복자께서는 천주교 신앙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하셔서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태우셨다고 합니다.
0: 신주 딴지.
1: 네. 그리고 이듬해
0: 예.
1: 여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0: 아이고.
1: 그때 복자께서는 어머니의 그 돌아가셨을 때 유교식 제사 대신에 천주교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하였는데요. 어찌되었건 조선시대에 그것도 과거에 합격한 양반 집안에 속한 사람이 그 조선시대 가장 중심을 이루던 성리학과 유교의 나라에서
0: 네.
1: 신주를 불태운다 그리고 제사를 폐한다 이건 정말 조선시대를 발칵 뒤집었을 만한
0: 맞아요.
1: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그 어머니도 근데 굉장한 신앙인이었나 봅니다.
1: 네.
0: 진산성지에 가보면 네, 윤지충 바오로 그다음에 옆에 뭐
1: 권상현 야고보.
0: 야고보하고
1: 네.
0: 어머니가 계세요.
1: 아, 그래.
0: 그 동상이
1: 네.
0: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아, 그 어머니가 이렇게 또 유언을 또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라 했다는 말이 참 새롭네요.
1: 네.
0: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저희도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안 지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 모든 게 허락이 돼서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 너무 좋아하셨어요.
1: 아, 그러셨어요?
0: 네.
1: 그런데 또 요새는 뭐
0: 예,
1: 또 제 천주교 집안 중에서는 저희
0: 네.
1: 집도 그렇습니다만
0: 예.
1: 이제 예전에는 제사 잘 지내시다가 이제 또 부모님들도 나이가 많아지시고 하셔서 요새는 또 제사 대신에 저희는 이제 그 명절 때 그 위령 미사로
0: 미사.
1: 또 대신하는
0: 그렇죠.
1: 경우도
0: 그렇죠. 위령 미사로
1: 네.
0: 하죠. 어이, 정말
1: 그렇습니다.
0: 참 우리 전통은 또 울고 웃고 그러기를 참 잘하는 그런 풍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조선 시대 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잖아요. 이렇게
1: 네.
0: 이런 사건이
1: 맞습니다.
0: 그러니 관아에서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말 그대로 윤지충 복자 그리고 사촌 권상현 야고보께서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운 사건 이것이 바로 진산 사건인데요.
0: 네.
1: 당시 이 사건은 그 전주 관아에 먼저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중앙 조정에도 소식이 당연히 전해질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붙잡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 문제까지도 중앙 조정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조선의 임금은 정조 임금. 네.

0: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조 임금께서는 천주교에 관해 물론 경계는 하였으나 가장 사랑하던 신하 정약용이나 네. 혹은 천주교를 연구하는 실학자들에게 꽤 온건하고 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큰 박해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양반이라는 사람이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중앙 조정에도 전해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이들은 먼저 체포령을 듣고 일시적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만 결국 본인들께서 진산 관아에 자수를 하십니다. 이때가 1791년인데요. 그래서 진산 사건이 일어난 해를 1791년으로 봅니다. 이때 이들을 잡아들인 진산 군수는 양반인 이들에게 먼저 말이 통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먼저 달래면서 천주교 신앙을 버리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앙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에 네.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앙 조정에서도 이들이 결코 신앙을 버릴 확률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처형할 것을 윤허하게 되는데 당시 전라도 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네. 조정에게 보낸 보고서인 네, 것이죠. 네. 네, 결국 1791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네. 대축일이지요. 이날 전주의 풍남문 밖 곧 오늘, 네. 오늘날 전주 전동성당이 자리한 네. 곳에서 처형을 당하셨고요. 당시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나이는 32살이셨다고 네. 합니다.
1: 예, 이렇게 사연이 굉장히 구구절절하기도 하고 이 신앙이 정말 타오르는 이분들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정말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까지 커다란 목숨을 정말 초계같이 버리는 그런 희생을 하셨어요. 아유, 마음속으로 뿌듯하기도 하지만 쩌리합니다. 예, 잠시 그래도 좀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강훈이 부릅니다. 예, 꽃의 노래.

0: 네, 오늘은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복자 윤지충 바오로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100원들은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잠깐만 보겠습니다. 레나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밥상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이고 어디 안 가셨죠? 네 고맙습니다. 아까 올려주셨는데 지금 읽게 됐습니다. 예, 샛별님 정샛별님이신가요? 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합니다. 아주 정답을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하하대사님, 네. 그때보다 신앙생활과 믿음은 좀 편해졌지만 신앙심은 얼마나 깊어졌는지 반성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참 반성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 살면서 자꾸만 왜 약해지죠 마음이?
1: 네, 저도 늘 순교성인들 이야기 많이 듣고 또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합니다만 알면 알수록 사실 반성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네. 네, 그런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나 순교 성인들께서 반성하게 네. 되고 스스로의 신앙을 늘 부끄럽지만 네네. 돌아보게 됩니다.
0: 네. 신부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혜정 디오신 니시아님. 네. 어제 성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 뵙고 WYD를 위한 묵주기도 드렸어요. 어쩌다 보니 성인의 얼굴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뭐 그랬군요. 야 영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우들이 성인에게 다가가면 손을 모으기는 했지만 고개를 쭉 빼고서 성인의 얼굴을 확인하기에 바쁘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저의 옆에 앉은 분은 묵주기도 중에 저에게 영어 할 수 있어? 네 하고 대답하니까 저 얼굴 실리콘 마스크야? 라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결국 분심이 들어서 묵주를 쥐고 있는 성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답니다. 예, 뭐 얼굴이 실리콘이거나 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닐 텐데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참 그런 호기심이 많아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매일 미사의 복음 말씀을 듣고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나면서 와하하 하고 웃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반성하게 됐어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매한가지였겠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저는 십자가의 어느 부분을 바라보고 있게 될까요?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복자님과 같은 성씨라서 너무 기뻐요. 우회해. 아, 윤지충, 윤혜정 디오니시아님이십니까? 예, 참 재밌네요. 네. 이분이 지금 저기 이탈리아 지금 성지 순례 하고 계시어요.
1: 이탈리아에 계십니까?
0: 네네네. 아이고, 군대도 네.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문자도 올리십니다. 아시시에 가셨어요. 이번에 저 군대 가셔서 또 이번 로레토도 가시고 뭐 이번에는 또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을 뵙고 전 기도를 하셨나 봅니다.
1: 네. 아니 정말 사담이라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아시시 가 계시거든요.
0: 오, 그래요?
1: 이제 내일이면 오시는데 그런데 네. 이제 아침마다 이제 사진을 몇 장씩 보내주시는데 너무 하늘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고 야 진짜 좋은 날에 가셨구나.
0: 네, 이분들하고 네. 만나지 않았을까?
1: 그러니까요. 놀라서 말씀드려 봅니다.
0: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올해가 예. 그 지난번에 저희 기도밥상 시간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올해가 그 프란치스코 성인 선종 800주년이라 네네. 여러 가지 아시시아 관련한 뭐 전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순례들이 계속 이어지는 듯이 네. 보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037님 오늘은 흐린 날씨지만 덥지 않아 좋은 날씨네요. 오늘은 기도밥상 차려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말씀이 있는 날이죠. 좋은 밥상 잘 받아 영적으로 만나게 먹을게요 하셨어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이렇게 또 우리 착실하고 성실한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이 있어서 신부님 뭐 말씀하시는 게 행복하시죠? 아닌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0: 갑자기 질문해.
1: 깜짝 놀랐습니다.
0: 깜짝 놀랐네. 아, 가끔가다 이래야 되겠네. 예, 이제 뭐 마무리를 하는 이제 담화로 네. 또 넘어가야죠. 시간도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몇 년 전에 윤지충 바오론 무덤과 백자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건지 저도 그렇고 오솔길 가족들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 백자 안에 뭐가 있었길래 예.
1: 네, 먼저 백자에 관해 네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조선시대 천주교회 신앙인들, 순교자들과 백자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순교자들께서 목숨을 잃으신 뒤에 처형을 당하신 뒤에 시신은 거의 버려지듯이 했고요. 사학 죄인, 아주 대역 죄인이었기 때문에 네. 시신은 거의 버려지듯이 했는데 이제 몰래 다른 신자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땅에 묻으셨습니다. 이제 밤새 몰래 와서 시신을 묻고 하셨는데 또 묻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보통 무덤에는 그 옆에 묘비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순교자들 무덤에는 묘비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학죄인이어서 묘비를 세우면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알고 또 그 무덤이 훼손을 당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묻힌 사람에 대한 기록을 그 백자 안에 하얀 그릇 안에 먹물로 이제 붓으로 적어서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얼마 전이지요?
0: 그러네요.
1: 네, 네. 전주교구 초남이 성지 개발을 위해서 네. 공사를 하던 중에 어떤 유해가 발견이 됐고 뼈들이 네네. 발견이 됐고 그 옆에 하얀 사발, 곧 백자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0: 네.
1: 오늘날 물론 발견된 유해나 시신들은 뭐 DNA 분석, 탄소연대 측정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밀 감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뭐 이 사람이 몇 살 때 죽었고 뭐 네. 어느 때 살았고 이것까진 좋으나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지요.
0: 그렇게요?
1: 그런데 이 유해 옆에 백자 안에는 글씨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아하.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성균생원 곧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한 사람, 그 과거에 합격한 사람 성균생원 윤공예묘, 그러니까 윤 씨의 묘인데요. 아하. 속명 지충. 세속의 이름은 지충. 성명 거룩한 이름 성명 네. 보록. 보록은 바오로입니다.
0: 예, 예, 예.
1: 자. 자는 또 다른 이름이죠. 자우용 김효생. 이는 바로 정확히

0: 윤지충 바오로 복좌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때 권상현 야고보 복좌의 백좌도 함께 발견되었고요. 이 정말 최근에 발견된 것이므로 어떤 조선시대 때 신앙인들의 어떤 믿음 그리고 돌아가신 순교자들에 대한 공경 그것을 이 백좌를 통해 알게 되는데요. 네. 혹시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에 윤지충 바오로 복좌 이제 백좌 뭐 유해 이렇게 치시면 그 백좌의 이미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1: 예, 사진이나 뭐 이런 게 보여질까요?
0: 네,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있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이제 사진을 통해 보게 되면 한쪽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1: 그게 참 중요한 발굴이었네요. 네,
0: 단순히 돌아가신 복자분들만 아니라 그분들을 이제 공경하고 존중했던 모든 신자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데요.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삶과 이 백자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앙에 더욱더 큰 뜨거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이고 예 정말 이 백자 발견까지 정말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선조들이 참 현명했어요. 그 백자에다 이렇게 이름 새기는 거 안 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0: 그렇죠.
1: 예. 네. 이제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아주 이게 혹독한 박해 속에서 생명까지 다 바친 이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하느님 뜻이 정말 어떤 데 있는지 우리 눈에는 실패작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영광으로 정말 잘 지내고 계시고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이 신앙을 이제 이어지게 한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이제 곧 성인품에 얼른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이제 정리 좀 부탁할게요. 오늘 시간.
0: 네. 네. 오늘 윤지충 바오로 복좌를 기억하면서
1: 네, 짧게.
0: 네, 네.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그만큼 뜨거운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함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문자가 몇 개 남았지만 시간상 읽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나중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신부님 말씀이 이제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오솔길 가족들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제 어떤 것일까요?
0: 네. 다음 주 주제는 바오로 사도의 신앙과 설교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정말 흥미롭겠습니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기도 밥상에서 저희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굳건한 신앙 정신을 심어주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 안에는 정말 많으시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103위 성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124위 복자들이 계신 것도 한국 천주교회는 엄청난 큰 보물이죠. 이제 곧 성인품에 오르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해주시니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끝곡으로 스윙 워십이 부르는 순교 남겨드리면서 기도의 오솔길 산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전 성바오로 딸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4: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국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두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서 다른 제자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가장 강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큰 관심을 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거룩하고 더 모범적으로 사는 게 쉽냐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신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성인처럼 살기도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질문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성인이냐 죄인이냐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죄인의 모습도 있고 성인의 모습도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라도 하느님 눈에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남들이 모르는 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현재의 도덕성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약한 인간으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느님께로 나아간다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같은 신앙인들에게도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1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오히려 현재의 모습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형제 자매의 허물을 판단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1: 연중제 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2: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3: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 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시남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북극 제비갈매기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가 참 먼 곳을 오고 가더라고요. 일단 알을 깨고 나오는 곳은 북극입니다. 북극 근처에서 태어나서요. 남극 근처까지 이동을 하고요. 다시 북극으로 돌아오는데 1년에 왕복 약 4만에서 9만 킬로미터를 하고 이 새가 평생 이동하는 거리를 합치면 달까지 왕복할 수 있을 정도라네요. 왜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여름이 있는 곳만 따라다니기 때문이래요. 북극의 여름에서 남극의 여름으로 이동하고 영원한 여름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적도 부근에 살면 안 되나 싶지만 극지방의 여름바다에 먹을 것도 많고요. 경쟁자와 포식자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생존에 유리하다고 하네요. 이 북극제비 갈매기를 그렇게 쉬지 않고 날게 해주는 원동력은 생존입니다. 그럼 우리를 오늘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인가요? 물론 생존이기도 하겠지만 사랑일 수 있다면 더 힘나지 않을까요?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참여,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오늘도 활발하게 움직여봅니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수요일 첫 곡,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을 움직이는 힘, 오늘을 날게 하는 힘, 여러분들은 무엇이었나요? 사랑이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세계 청년대회 상징인 WHD 십자가, 그리고 성호성화가 우리 교구를 순례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195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서행한 구원의 특별 성년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십자가인데요. 청년들이 이 십자가를 들고 세계 곳곳을 그 순례하는 힘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성모당에서 WHD 십자가와 성모성화 순례를 맞이하는 예식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관련된 퀴즈를 대뜸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 수요일 코너, 용신부는 알고 있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가톨릭 신문을 꺼내 읽고 그 시절에 대해 용신부님과 재미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00년대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시절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퀴즈 정답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신청곡, 2000년대에 관련된 이야기 모두 모두 샵 093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PBC 빵 통해서 참여해 주셔도 좋고, 오늘 용신부는 알고 있다 수요일 코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튜브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미카엘 님도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MJ 레나 님이 썸네일에 신부님 헤어가 너무 힙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2000년대 이 당시에 이 브릿지 넣는 거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본 썸네일이었습니다. 이 사진 썸네일이 어떤 거냐면, 신부님 사진에다가 제가 그 노란색 브릿지를 넣은 헤어스타일만 살짝 합성을 해보았어요. 그 당시에 헤어스타일로 나 개성 좀 표출했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실시간 채팅 들어와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MJ 레나님께서 지금 동대구역 플랫폼에 있어요. 열차 지연으로 기다리며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MJ 레나님, 오늘 어디로 가시나요? 아니면은 퇴근하시는 길일까요? 그 어제 있었던 사고 때문에 오늘 기차가 어떤 것들은 지연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일정에 차질 없이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정치사회 분야 퀴즈이자 숫자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숫자에 강하다면은 빠르게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구에 이 사람,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 수가 204만 9,68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5,104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204만 9,683명의 이 사람들, 우리 모두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선거인, 2번 미인. 1번 선거인, 2번 미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거의 뭐 이 문장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죠. 정답이 들어가 있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선거인, 2번 미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0931 문자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 보고요. 오늘의 힌트송은 그냥 오답을 대놓고 알려드릴 거예요. 제목으로. 그거 아닌 거 골라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기찬이 부릅니다. 미인.

이기찬 미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힌트송은 그냥 정답이 아닌 걸 제목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찬 미인 듣고 왔고요. 과연 대구에는 204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1번 선거인, 2번 미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구에, 그러니까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 수가요, 204만 9683명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5104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만 18세가 넘은 사람이 있을 거고, 대구로 아마 전입, 이사를 온 사람들도 있겠죠. 이것인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투표를 꼭 해야 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대구에는 204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선거인, 2번 미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대구는 예로부터 미인이 많은 도시다. 미인도 아마 204만 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미인들이 많은 도시가 대구이지 않을까요? 대구에는 미인도 많고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은 204만 명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선거인, 2번 미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정답 보내주세요. 샵 0931 문자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힌트송 한곡더 듣고 와야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르는 미인 듣고 올게요.

0: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미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미인이 아니라요. 선거인이었습니다. 무적 LG 트윈스님께서 제 여자친구도 미인인데 점점점 그러니까 반하셨겠죠? 주봉님께서 정답은 장효주 미인님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디서 이렇게 큼큼한 소리가 태클이 들리네요.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만 아니면 맞죠 맞죠 라고 하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MJ 레나님은 다시 태어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절세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라고. 지금 절세 미인이실 것 같은데 왜요? 절세 미인일 것 같아요. 율리안나님은 1번 선거인입니다. 하시면서 저는 29일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 선거인. 이었습니다. 29일에 또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죠. 6월 3일에 일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29일, 30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대구의 204만 9,683명의 선거인분들 나의 권리를 놓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부터 본투표일까지 내 일정에 맞춰서 꼭 투표하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려야죠. 문자 좀 살펴볼까요? 6122님 1번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1547님 정답 1번 선거인. 설디 저는 미인이고 싶지만 선거인입니다. 저도 그래요. 뭐가 됐든 어디에 속해 있는 게 뭐 좋잖아요. 저는 미인은 아니지만 선거인에 저도 속해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 모임이 있어서 다녀가는 길인데요. 결혼 전 회사에서 만난 인연인데 벌써 20년이 된 사이라 다들 너무 편한 사이예요. 회사 다닐 적 언니들과 퇴근 후에 먹던 막창을 오늘 먹고 왔어요. 막창 1인분이 5,000원일 때였는데 그때를 추억하며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와 1547님 오늘 진짜 추억여행 잔뜩 하셨겠네요. 다 모인 분들이 미인이셨을 것 같은데요. 1547님 오늘 저희 잠시 후에 용신분은 알고 있다 시간에 그때도 추억여행 할 거거든요. 2000년대로 돌아갈 거니까 그때도 경청해 주시고요. 1691님 1번 선거인 운동 가기 전에 듣고 있어요. 그래도 선거인이 늘었다니 대구인으로선 기쁜 소식이에요. 꼭 투표해요 모두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꼭 투표해야 됩니다. 3733님 1번 선거인 하고 보내주셨고요. 7632님 1번 선거인입니다. 모든 분들 꼭 투표하고 휴식합시다. 1166님도 대뜸 정답 선거인. 4023님도 정답 1번 선거인 사전투표하려고 합니다. 0710님도 1번 선거인입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미인 꼭 투표합시다 라고 해주셨는데 맞네 맞네 투표하는 우리 모두가 미인인 거죠. 8291님 정답은 선거인입니다. 저녁 먹으면서 설레는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와 같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여자친구가 제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정리하고 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머나 8291님 저번에 문자 주셨었잖아요. 여자친구가 만나러 와줬던 날에 저희 문자 주셨었죠? 저 기억나거든요. 8291님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시겠네요. 8291님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68님은 1번 선거인입니다 하시면서 걱정입니다. 누굴 뽑아야 할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선거 앞두고 투표하기 전까지 모든 이 선거인들, 이 우리 유권자들의 고민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용신부를 알고 있다를 들으면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것 잠시 후에 들어주시고요. 끝없는 홍보 어떤가요? 어떤가요? 지금 용신부님 조금 일찍 들어오셔서 바로 앞에 앉아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계시는데 경청을 꼭 해주시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2691님께 운동 가기 전에 듣고 있다는 우리 2691님께도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기프티콘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문자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용신부님 만나러 가볼까요?
1: 용신부는 알고 있다.
0: 용신부는 알고 있다.
1: 아 오늘 좋았어. 아, 오늘. 아 마음에 들어.
0: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CPBC에서 99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톨릭 신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박준용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아 오늘 오프닝 아주 만족스러우신가요?
1: 아,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갔는 것
0: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이밍도 딱딱 맞고 있네요. 그렇죠? 자 용 신부님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질문 드려볼 테니까 yes or no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듣고 계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대답해줘 보세요.
1: yes.
0: yes 하셨죠? 자, 나는 전화선 모뎀 연결음 삐삐 들어본 적 있다. yes or no.
1: yes.
0: 오, 나도 yes. 자, 나는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의 차이를 안다. yes or no.
1: No.
0: No.
1: 아니 알기는
0: 들어는 봤다. 그죠?
1: Yes.
0: 들어는 봤다. Yes. 나는 CD 플레이어로 음악이나 파일을 굽기 해본 적이 있다. Yes or no?
1: Yes.
0: 저도 Yes예요. 저도 근데 이거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차이를 몰랐거든요.
1: 네. 몰라요.
0: 저도 듣기만 했어요. 그 제가 이거 AI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게
1: 통신사.
0: 통신사의 차이기도 한데 각각의 주력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1: 아.
0: 하이텔은 약간 동호회 위주로 운영이 되던 거고
1: 네.
0: 천리안은 그게 모뎀이 연결되면서 후불제 방식이라서
1: 아.
0: 부르주아 그거예요.
1: 아.
0: 그렇게 얘가 정리를 해줬어요.
1: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못 써봤어요.
0: 왜일까요?
1: 요금제잖아요.
0: 요금제라서
1: 이게 전화선을 하면 전화 요금에
0: 맞아요.
1: 이게 뻥튀기로 나오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엄마한테 맞 죽어요.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았죠. 대신에
0: 혼날 일을 만들지 않았구나.
1: 그럼요. 그 공짜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당시 에듀넷이라고.
0: 그런 게 있었나요?
1: 그거는 무료였어요.
0: 아 몰랐어요.
1: 그래서 저는 에듀넷에서 이 좋은 대화. 기다려요. 앞에 성당 다니시는 분.
0: 아, 그 대화방 개설할 때 이, 그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
1: 그때 만난 스텔라가 아직도 연락.
0: 어머. 스텔라 자매님?
1: 네.
0: 지금 혹시 용신분은 알고 있다 듣고 계실까요?
1: 아, 제가 방송하는지 모르고 있을 걸요.
0: 혹시라도.
1: 속초 사시는 우리 스텔라.
0: 자매님.
1: 네.
0: 혹시라도 지금 듣고 있다 하시면
1: 제가 이거 링크 보낼게요. 오늘.
0: 그때 그 스텔라입니다 네. 하면서 연락 그렇지, 한번 그렇지.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0: 이 문항에 우리가 모두 예스를 하긴 했잖아요. 우리가
1: 네.
0: 약간 그 디지털 과도기에 있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1: 이게 과도기였나요?
0: 과도기죠. 왜냐하면 디지털로 넘어가던 시대였잖아요.
1: 네. 이거를 과도기라고 하나? 신세계라고 하지 않나요?
0: 아, 신세대?
1: 신세계. 2000년. 오늘 2000년인가?
0: 오늘 2000년이잖아요. 아... Y2K.
1: 어이?
0: 생각나십니까?
1: Y2K?
0: 예.
1: 징그러 지내자 마지막 말로 너의 기분을 채울 순 없겠니?
0: 그 당시에 즐겨 듣던.
1: 어디 가나 들렸던.
0: 맞아요.
1: 저는 다른 그룹 좋아했습니다.
0: 오, Y2K.
1: 징그러 지내자 마지막 말로.
0: 이게 Y2K가 이어 2000의 줄임말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1: 아니요. 저는 그냥 가수 제목, 가수인 줄 알았는데. 2000년?
0: 네.
1: Year 2000.
0: 그거의 줄임말.
1: 그럼 K는 뭔데?
0: K? 킬로.
1: 킬로?
0: 네.
1: 킬러?
0: 킬로.
1: 킬로? 킬로미터? 킬로?
0: 네.
1: 그게 뭔데요?
0: 그 컴퓨터 용어래요.
1: 어?
0: 2000년을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뜻하는 컴퓨터 기술 용어였는데
1: Y2K가?
0: 1999년에서 2000년을 넘어갈 때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처럼 우리가 쓰였잖아요.
1: 진짜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0: 그 당시에 왜냐면 신학교 몇 학년이셨죠?
1: 2000년 3학년 신학교 3학년
0: 3학년 그 당시에 신학교 내부는 이 Y2K라는 이야기가 없었나요?
1: 없고 2000년 대2년의 세상이요 이거 계속 이거 하고 있었어요.
0: 맞습니다. 대2년
1: 2000년 대2년의 세상이요 이거
0: 맞아요. 근데 또 좀 일반 신자분들은 이때가 Y2K다 막 미지의 영역 새천년 이런 이야기들이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1: 밀레니엄이 시작됐는데요? 됐는데도 두려워했다고요?
0: 그랬죠. 그 당시가.
1: 저는 오히려 희망만 더 가득 차지 않았나. 새 출발, 새 시대,
0: 새 시대,
1: 새 천년.
0: 그럼 2000년.
1: 2000년대 2년의 유망이요. 네, 이랬습니다.
0: 그러면 그 2000년대로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고싱!
0: 2000년 1월 1일 신년사 희망과 도전 그리고 구원의 새천년 2000년 1월 1일 경진년 새해 새 아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대와 설렘 속에 맞이하는 새천년기가 시작됐다. 새천년은 무서운 속도로 정보화와 지구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침안을 서둘러야 한다.
1: 2000년 7월 2일 의약 분업 파업 장기화 우려 속에 많은 국민이 가슴 조이던 의약 분업 관련 의료계 폐업 사태가 엿새 만에 끝이 났다. 의약 분업 실시와 함께 이제부터 적잖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한동안은 병의원 진료 현장도 안정을 찾기 힘들겠지만 우선은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만도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0: 2000년 4월 9일 4.13 총선 특집 대의년과 총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하느님 나라를 향한 십자가를 나눠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새술은 새 부대라는 성서의 말씀대로 새 시대에 걸맞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런 후보를 뽑읍시다. 1. 생명을 존중하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후보 2.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선을 존중하는 후보 3.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후보 4. 법을 지키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 이런 후보는 뽑지 맙시다. 1.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지연, 학연, 혈연에 의존하는 후보 2. 부정부패에 연루된 후보 3.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후보 4. 납세, 병역 등 국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후보 이상 2000년의 가톨릭 신문 읽어봤습니다. 용신부님께서 2000년 1월 1일
1: 네,
0: 어디에서 네. 시작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1: 2000년 1월 1일은 1999년 12월 31일 11시 59분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1월 그렇죠. 1일이 시작됐겠죠.
0: 네, 미사.
1: 이제 이 새해에 하기 전에 이제 송년 감사 미사 네. 하고 이제 교리 교사들 하고 이제 밀레니엄 이거 와 이거 하려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0: 기억나세요 그 당시?
1: 기억 잘 안 납니다.
0: 왜요?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일까요?
1: 이, 그 뭔가 이제 사실은 매년 이제 연말에 성탄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일 이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까지 성당을 엄청 빡시거든요.
0: 네.
1: 그럼 거기 신학생은 거의 이제 뭐 이 멘탈이 다 털린 피곤한 상태. 근데 밤새고 다음 날 1월 1일 또 미사도 가야 돼.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이 1월 1일은 뭐 성당이 있었죠. 그런데 밀레니엄 하면서 뭐 했던 기억은 어렴풋이 있어요.
0: 그 기억만 어렴풋이 네네. 나는.
1: 옆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0: 그날이 첫 번째 기사가 난 거잖아요. 2000년 구원의 새천년이라고 신년사를 열었잖아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선포한 대의년이기도 했고
1: 네.
0: 가톨릭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해인 거잖아요. 맞죠?
1: 그 이제 2000년이라는 이 2000이라는 숫자 자체도 참 좀 의미 있잖아요.
0: 있죠.
1: 의미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희년이다 뭐 이런 게 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일의 날에 쉬셨다. 이제 이것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7년째 되는 해를 이제 희년이라고 이야기해요.
0: 7년째 되는 해.
1: 안식년이라고 하죠. 안식년. 7년째가 되는 날이 안식년인데 이 7년을 7번 곱하면 49년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0: 그럼 대희년은요?
1: 큰 희년이지.
0: 그냥 클 대인 거군요.
1: 맞아요. 그런데 이 희년이 이게 엄청나게 좀 이제 성경 안에서 보면 엄청 의미가 깊거든요.
0: 네.
1: 뭐냐 하면 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낸 49년의 다음 해, 즉 50년이 되는 해에 지낸 축제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때는 빚을 진 사람들이 모든 빚을 탕감받고
0: 네.
1: 노예들이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해. 그래서 구약에서 희년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 리셋.
0: 다시 돌아가는. 네. 다시 시작하는.
1: 시작도 있고.
0: 이제. 돌아가고.
1: 네.
0: 그런 해인 거군요.
1: 이게 이제 희년인 거고.
0: 네.
1: 대희년은 네.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이 오신 지 이제 2000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50년 희년에 400곱.
0: 50년 희년에 400곱. 그러니까 2000년.
1: 그렇죠.
0: 네.
1: 이 400곱이 되는 이 해에 희년의 정신 바로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하느님의 크신 자비 안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희년.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참고로 이 올해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그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 칙서에 보면
0: 네.
1: 이제 희망의 순례자 희년을 선포하셨거든요. 올해 2025년 작년이네.
0: 네.
1: 25년은 사실 50년의 반이잖아요.
0: 반이죠. 네.
1: 근데 이것도 희년으로 또 선포를 하셨어요. 작년 하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0: 그만큼 희망이 많이 필요한 시대라는 걸까요?
1: 그것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대희년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가 뭐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0: 네.
1: 뭐 또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 뭐 주변에 또 어떤 슬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 모두 정리하고 다시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게 2000년 밀레니엄의 대희년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요?
0: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2000년 이후에 지금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1: 네.
0: 우리가 지금 그 방향대로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1: 우린 잘하고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0: 우쭈쭈.
1: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2000년 밀레니엄 와 하고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0: 네.
1: 우리가 지금도 뭔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 과거에 어려운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이렇게 마무리.
0: 그러면 우리 2000년에는 변화가 진짜 많았잖아요. 두 번째 네. 기사가 의약 분업
1: 네.
0: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의약 분업이 맞다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 갔다가 약국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코스인데
1: 네.
0: 이때 한창 진짜 이슈가 됐었죠.
1: 그러면 의약 분업이 있기 전에는 의사 약사 분업 이 뜻이죠.
0: 네.
1: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약국 있었거든요.
0: 있었죠. 병원 안에 있지 않았나요?
1: 아닌데 동네에 있었는데. 지산약국 있었는데 아닌가. 근데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어릴 때 병원에 갔는 기억은 있어요.
0: 네.
1: 약을 어떻게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어렴풋하게 뭐 있지. 요즘은 이제 처방전 해가지고 병원에서 주면
0: 약국을
1: 가지고 약국에 가면 이게 자연스러운 이제 익숙해졌던 건데
0: 맞아요.
1: 이때 기사를 찾아보니
0: 네.
1: 이 그 뭔가 좀 의사 또는 병원에 어떤 그런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약국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0: 네.
1: 사실은 신학생의 입장에서 2000년이면 신학교 3학년이거든요.
0: 네.
1: 잘 몰라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에 와서 이 기사를 접하니까 조금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0: 네.
1: 이게 생계에 관련된 내가 이만큼의 어떤 수입이
0: 이익을,
1: 있었는데 뭔가 이거를 분업하게 되면
0: 줄어들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반면 또 약사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0: 이건 약사의 권한인데
1: 이제 그런 이제 권리도 있고 네. 결국에는 그 경제권에 대한 이제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조금 민감해요.
0: 그래서 파업도 하고 그 당시에
1: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0: 네.
1: 물론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부분 이념들로 인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은 조금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0: 맞습니다.
1: 그래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의료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0: 근데 그 생명이랑 직결이 그럼, 될 수밖에
1: 물론 없는.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원을 지키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네. 한데 이것들이 조금은 그런 파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힘이 약하니까 서로 연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자.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용신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간 생명이 효율이나 이익, 뭐 권리 이런 것보다 앞서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아주 잘 정리됐군요. 민감했는데.
0: 민감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네. 그 무엇보다 앞에 있어야 하는 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인간 생명, 존엄성.
1: 존엄성.
0: 이라는 것 정리를
1: 맞습니다.
0: 하고요.
1: 네.
0: 끝으로 2000년도 네. 올해처럼 선거가 있던 해였네요. 그래서 이게 뽑으세요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하면서 아이고 속 시원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1: 네.
0: 그 가이드라인 한번 조금 제가 다시 살펴볼까요?
1: 근데 오늘 이 질문들이 전부 다 이
0: 민감할 수 있는 네,
1: 신부인 저에게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0: 근데 이게 보세요. 생명을 존중하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후보,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선을 존중하는 후보,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후보, 법을 지키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톨릭 신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이제 어떤 이 후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0: 그렇죠.
1: 이제 공약들이 오잖아요.
0: 집에 오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막 너무 많이 적혀져 있고 너무 많은 후보가 있고 이러니까 신자분들께서는 헷갈리실 수가 있죠. 3368님도 네. 아 걱정입니다. 누굴 뽑아야 할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가톨릭 신문에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1: 저는 좀 네. 이제 항상 선거철이 되면
0: 조심스러우신가요?
1: 아니요. 이게 저는 조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0: 어떤 걸까요?
1: 현수막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0: 그게 어떤 측면?
1: 저는
0: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측면이 있어요.
1: 어제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네. 봤는데 이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네. 건물에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만들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건물. 요즘에 그런 이제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해서 건물에 예술 어떤 영상도 틀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냥 그 벽면에 이렇게 해서 매년 선거철이 되면 거기에 이렇게 영상만 넣으면 바로 이렇게 후보들 공약도 나오고 영상화도 되고. 현수막 하시는 분들 또 괜히 또 그러면 나는 먹고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좀 환경을 좀 생각하고
0: 저도 그 측면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0: 이게
1: 너무
0: 선거가 끝나면 다 쓰레기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 그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거기 전봇대에 붙어 있는 그것도 사실은 문제고 하여튼 여튼 뭐 다 좋은데
0: 네.
1: 뭐 선거 운동도 좋고 공약도 좋고 한데 그 당선만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나는 내가 돼야지 하는 어떤 이런 부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거짓에 거짓을 이렇게 막 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0: 비방하고
1: 보는 입장에서는 좀
0: 불편해요. 맞아요.
1: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열심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부족할 수 있겠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데요? 너무 많이 나갔나? 선거! 나 용신부 잘 몰라요!
0: 그럼 요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항상 정치적인 중립을 이렇게 유지를 하잖아요.
1: 그런가요?
0: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1: 그러니까 교회가
0: 그렇죠.
1: 정치에 관여를 해도 되나?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죠.
0: 그거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게 여쭤보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1: 그럼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모든 신부님들도 그렇고 각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0: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1: 그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냥 그대로 그냥 내가 뽑으러 가가지고 꽁꽁 찍으면 돼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신부님들은 또 교회라는 이런 부분은 영향력이 있는 이 공인이란 말이죠.
0: 그렇죠.
1: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0: 아, 네. 아니, 끝나게 점점 이제 자신감을.
1: 아니, 정치 제가 잘 몰라요. 저도 그냥 제가 소신껏 이제 제가 이렇게 공약을 보고 아 이렇게 해서 기도 안 해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 읽어봤잖아요.
0: 네.
1: 교회의 정신과 부합하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0: 이웃 사랑하고
1: 가톨릭 이제 공동선을 그렇죠. 추구하는 그리고 지구를 또 환경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거짓이 없는 아 근데 거짓이 없는 아 자, 네.
0: 저희가
1: 도덕성.
0: 잘 판별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판별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투표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
1: 맞습니다.
0: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는 네.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사전투표 날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서 주신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드는 책임있는 행동인 투표를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5월 29일 30일 나 사전투표 못했다. 6월 3일 본투표일에 투표를 하시면은 됩니다.
1: 저는 204만 9683명에 저는 포함이 안 돼요.
0: 포함이 안 되시나요?
1: 안 돼요. 저는 경산시민이거든요. 저는 경산시민입니다. 대구시민이 아닙니다.
0: 제가 순간 이게 다른 어떤 그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왜 포함하는데 이제 경산시민이시군요.
1: 204만 나 포함하고 싶었는데
0: 저희는 이제 그럼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네. 하여도록 해야 되겠네요. 신분님
1: 저도 거기에서 잘 네. 읽어보고
0: 네네.
1: 그래서 아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봉사한 봉사직이거든요 사실은.
0: 맞습니다.
1: 그래서 봉사할 줄 아는 그런 후보를 또 잘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2000년대 이야기 해봤잖아요.
1: 2000년대 인연의 기쁨이요.
0: 네.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새로운 연도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죠. 오늘 어떠셨나요? 하루 오늘 좀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오늘 코너.
1: 사실은 이제 이게 한 달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0: 맞네요.
1: 2000년
0: 5월 말이네요.
1: 2000년에서 2010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0: 네.
1: 처음 해보는 달이기도 했지만.
0: 네.
1: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정말 좀 빛바랜 앨범을 덮어놓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펼치는 순간 막 그때의 향수, 그때의
0: 맞아요.
1: 추억, 막 그때의 음악,
0: 그때 머리 스타일,
1: 징그러지는 점 마지막,
0: 막 이거 갈 때 틀어드려야겠다.
1: 아 네. 그러면 막 갑자기 그때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새로운 연대를 갈 거잖아요.
0: 그때로 여행을 우리가 또 떠나야죠.
1: 그러니까 이게 더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0: 어머나.
1: 그때는 또 어떤 추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0: 네.
1: 근데 너무 더 과거로 가면 우리 설디님 너무 어려서 기억 잘 안 나는 거 아니에요?
0: 뭐 한 5살.
1: 5살까지는 됩니까?
0: 5살 이렇게 해가지고
1: 그럼
0: 제가.
1: 난 12살.
0: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과거로 갈지 한번 기대를 네. 또 해주시고요. 시부님과 다음 주에 또 설레는 시간 여행 기다려보면서 시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2K의 헤어진 후에 들려드릴게요. 시부님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비타민 5C.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서로 누가 멀리에서 왔나를 이야기하면요, 막 와글와글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이야. 근데 메모리 칩은 우리나라 거지만 그렇다고 내 안에 한국에서 온 물질만 있는 건 아니지. 꼭 필요한 희토류는 중국, 미얀마에서 오고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코발트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왔어. 카메라 부품은 일본에서 오고 조립은 인도, 베트남에서 하기도 하지. 이쯤 되면 We are the world, 내 손 안에 세계가 있는 셈인데요. 세계가 이렇게 가까운데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이란 전쟁에 종전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인데요.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정말 끝! 이제는 끝!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의 비타민말, 오늘의 일도 끝! 명쾌하고 개운하게 하루를 마무리해 봅시다. 원자재가 무기가 되는 세상이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닿아서 하나로 묶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지금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아마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도 답답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로 잘 풀고요. 오늘 하루도 잘 끝냈다 해봅시다. 끝곡으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이어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방송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톨릭 평화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5: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작업자 2명은 대피했으나 60대 남성은 토사에 매몰되어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로가 붕괴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사고 징후가 있어 안전진단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서 무리한 점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는 서울 목동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1층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에 안전벨트 고정용 로프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872명, 하루 평균 2.4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계에 팔이 끼어 장애를 얻은 산업재해 피해자 출신임을 밝히며 취임 초 산재 사망사고 제로를 목표로 강력한 근절 대책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로 볼 땐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의 더 강력한 행정 지도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속도보다 안전이라는 현장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망자들이 천국에서 안식을 얻길 바라며 5월 27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와 주신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천국 같은 세상을 위해 앞장설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천국 이미지 보내기 이벤트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의 일상 속 천국이 담긴 사진과 저희 시사천국 구독 인증샷을 함께 찍어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사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디 그라샤님. 웬만하면 매일 들으려고 라디오 채널을 고정하고 있어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폭넓은 정보, 지혜 얻고 있습니다. 천사 컨셉도 가톨릭 철학이 잘 녹아있는 것 같아 의미 있고 천국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늘 따뜻한 시선으로 시사천국 잘 이끌어주세요. 늘 애정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까지니 많은 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연, 의견 등 샵 1053 문자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똥똥.

0: 천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입니다.

0: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국으로 들어가기 직전 선거판은 그야말로 대형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악마의 대변인들에서 지방선거 막판 셈법 그리고 격렬한 진실 공방들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1타 강사 두 분 모셨는데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 의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많이 바쁘시죠, 두 분 다.
2: 바쁘기도 하고 또 뭐 예. 한가하기도 하고.
1: 아니 안경을 또 김영주 의원.
2: 약간 좀 뭐 피곤해서 그런지 예. 약간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또 충혈에 대해서. 예. 또 그래도 안경을 끼고 나오는 게 예인 것 같아서.
1: 아 그래서. 얼마나 또 과로를 하셨으면 신지호 의원님도 지금 뭐 네. 지역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3: 예, 부산에 최근 뭐 그 한동훈 후보 내려와서 정착한다면 5번 갔다 온 것 같네요.
1: 아이고 네. 예, 국내 KTX에 많은 도움을 주고
2: 표 끊기도 쉽지 않을 텐데
3: 표 구하기 어려워서요.
1: 표 구하기 어려워요.
3: 네, 그래서 예. 막 그 아주 그 좀 기간을 두고 예매하지 않으면 예. 그냥 새벽 첫 차 예. 뭐 이런 걸 타야 돼요.
1: 그렇군요. 예, 예. 워낙 뭐 정치 이력도 오래되시고 또 현안들도 밝으시니까 오늘 한 시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지역별 판세 그리고 이슈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좀 들여다볼 텐데요. 사전투표가 이제 오늘은 이틀 남았네요. 어제로 치면은 사흘 전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무너지면서 3명이 사망자가 나왔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일단 유세를 중단하고 좀 이제 조문 분위기로 가고 있고 비난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긴 한데 뭐 분석은 또 냉철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떠한 변수가 될지 먼저 김영주 의원님.
2: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정은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좀 차이가 있다가 많이 접점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이런 어찌 보면 이제 불행한 일이고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전선거운동 직전에 사전투표 직전에 예. 하고 또 여론조사 공표가 이제 좀 있으면 금지되는 상태에서
1: 내일부터 금지죠. 예.
2: 아마 그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상중하라 그러면 중 정도 되는 입장에 냉정하게 보면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 피치를 올리고 가다가 일단 멈추고 그 멈춤이 그대로 그냥 그 투표 마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앵커께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사건 사고가 서울시 주변에 있고 더군다나 뭐 철거 문제부터 해가지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그 소위 오세훈 캠프 쪽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은 그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사리 어쨌든 정은호 후보가 승기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3: 예. 여론조사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오세훈 후보가 정은호 후보를 많이 거의 다 따라잡은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제 이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런데 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제 부동산 문제를 가장 그 큰 이슈로 보고 부동산 선거로 치르려고 하는 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맥힐 수가 있죠. 이재명 정권 코스피는 잘하지만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에서는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1: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가격이 67주째 상승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3: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맞불을 놓기 위해서 정원우 후보가 GTX 삼성역 철근 없는 부실공사 문제를 좀 키우려고 애썼어요. 애썼는데 본인들이 기대한 만큼 이게 뭐 임팩트는 그렇게까지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런 와중에 이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는 오세훈 후보에게는 악재죠.
1: 예.
3: 악재고 뭐 일정 요 추도 기간이 끝나기까지 뭐 이슈 파이팅을 세게 하기도 힘들고 그게 끝나면 저는요 민주당은 이 재난이라든가 참사를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이용을 철저하게 해왔던 세력입니다.
1: 예.
3: 이제까지 여러 그 그 사건 사고.

0: 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아주 뭐 재탕 삼탕 오탕까지 막 이렇게 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그 민주당의 그 공세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는 좀 두고 봐야죠.
1: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사고 직후 민주당의 최현일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예고된 참사라고 글을 올렸다가 지웠고, 또 이제 정원호 후보를 좀 지지하는 성향이 있는 유튜브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호재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이거는 우리랑 캠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지자들이 올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김동아 의원이 또 참사 현장에서 약간 미소를 짓는 게 사진에 포착이 돼가지고 그게 또 이제 뭐 질타를 받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박강수 마포구청장 현직인데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 안전 자평 발언이 있었는데 요거는 음성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 우리 마포 4년 동안 단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1: 예. 이런 뭐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그 말씀해주셨지만 신지호 의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이걸로 너무 좀 세게 정치 쟁점화하는 거를 조금 경계하는 분위기인 거한거 같아요.
3: 당연히 경계해야죠. 이거는 인명사고가 나고 또 서울시민 전체의 좀 추모 부분이고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그야말로 고인에 대한 또 부실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체의 책임이다라고 보고 좀 로키로 이렇게 추모하고 조심하는 그런 기조가 돼야 되는데 마치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우리가 승기로 잡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그 선거 책임자가 아닌 그냥 일반 당원들의 얘기라 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1: 예, 그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 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0: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자랑하고 싶다가 아니고 그뭐 어쩌다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뭐좀 운이 좀 따랐다. 막 굳이 얘기하자면 그 정도인데 마치 본인의 치적인 것처럼 본인이 잘해서 뭐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자랑하고 싶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본인이 그뭐 사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GTX 지하 5층 철근 누락 사건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 중이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에 보고 누락을 추궁하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는데 뭐 공방은 공방이고 이 사안은 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김영주 의원님.
3: 아무래도 어쨌든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건설업 업체들이요. 외국에 나가면 완벽한 부실 없는 시공을 합니다. 싱가포르나 이런데. 근데 똑같은 그 건설회사가 한국에 시공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감리제도, 건설, 건축법이 기술사회 같은 게 잘못돼 있어요. 오늘 그런 글을 읽었는데 왜냐하면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 몇십 년 하면 그냥 기술사 자격증 주는 이런 제도로 돼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얘기한 대로 그걸 뭐 시공사한테 다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명확하게 외국은 왜그 사고가 나지 않느냐면 독립적인 감리 기술사라고 하는 걸 대학 교수라도 바로 기술사 주지 않습니다. 그 구조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 도면도 누구도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철저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뭐, 아이고, 그 시공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복구한다니까 괜찮다. 이 정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금 지방선거 시점에서는 뭐, 시장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늑장 책임, 늑장 보고, 늑장 책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감리 제도의 보완, 이런 것들이 없는 무감각한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신지호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근데 지금 저 김영주 의원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그건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고. 근데 이게 이제 서울시가 어디다 이게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를 수주한 건설회사가 이제 부실을 했고
1: 그걸 현대건설.
0: 네, 현대건설이죠. 그걸 서울시에 보고했는데 서울시가 그걸 신속하게 처리 안 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있겠죠. 아, 물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공방이 될 수가 있고 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과해도 저는 뭐 좋다라고 봐요. 이건 그리고 그건 예방 차원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선거 코앞에 두고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은 뭐 역시 유권자들이 할 텐데 뭐 정은호 후보 측에서도 이걸 꺼낸 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1: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 오세훈 시장 뭐 이런 거를 좀 뭐 그런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꺼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 그리고 그걸 삼풍 참사하고 빗댔잖아요. 정은호 후보가.
1: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과거에 이제 철근 누락이 돼서 무너 좀 부실해서 부실 공사로 예. 무너진 이런 거를 한 건데 그게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인천시장 선거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5월 26일에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비상계엄 다음 날이었는데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의 육성 녹음이 이제 나왔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코인을 직접 챙겼다. 채굴된 게 1만 4천 개고 그다음에 우리가 7천 개도 빼야 되지 뭐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코인을 챙겼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이게 뭐 어떤 영향을 줄지 예, 좀 궁금합니다. 이게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김영주 의원님은?
3: 이제 인천시가 블록체인 사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인천시의 구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의외로 영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채굴이 뭔지도 여전히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지금 14,000개 중에 7,000개면 엄청난 돈입니다.
1: 예.
3: 실제로 블록체인이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 그러면 한 개 7천만 원, 8천만 원을 곱하게 해보십시오. 이게 7,000개 같은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1: 비트코인은 아닌 것 같고요.
3: 네, 예, 네. 예. 자코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위법적인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국민들이 이렇게 체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소재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예.
0: 저는요 그 과거에 이제 김남국 지금 안산에 출마한 후보가 현역 의원 시절에 이 예. 코인 때문에 아주 떠들썩 했잖아요.
1: 그래서 이제 재산 신고도 바뀌었죠. 코인을 포함하는 네, 걸로 그렇죠. 바뀌었어요.
0: 예. 네, 바뀌고 그랬는데 뭐 똑같은 잣대를 저는 들이대야 된다고 봐요. 내로남불 잣대 들이대면 안 되고. 근데 이게 그 국회의원이 됐든 뭐 그 시도지사가 됐든 이제 선출직 이분들이 이 코인을 직접 저는 뭐 만지고 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이 뭐 좀 최근에 저 하정우 저 북가 후보도 그 업스테이지 그 주식 그 뭐 백지 신탁부터 해갖고 어디다 파킹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코인도 뭐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거를 윤리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 예.
0: 재밌는 거는 이 지금 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실장도요 그 공직 그 사퇴하고 이 블록체인 그 그 거기서 저 월급 받고 하다가 정책실장으로 온 분이래 갖고 예, 예. 이런 건 좀 윤리 기준을 좀 제대로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코인 자체가 뭐 이제 불법은 아니고요.
0: 아니지만
1: 다만 이제 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거고 그 안상갑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안상갑 이번에 김석훈 후보가 김남국 후보가 코인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코인이 이렇게 선거판에 또 나오는 거는 그리고 그 공보물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 온 건 아니고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예. 그 김석훈 후보가 이만하게 굉장히 큰 글씨로 저는 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서
3: 그게 지역... 오히려 손해일걸요.
1: 아,
3: 젊은 유권자들은 상당히 많이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고
1: 예.
3: 왜 그게 무슨 범죄 행위처럼 그렇게 아니죠. 규정되냐 이런 반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당연하죠.
3: 다만 이제 상대 후보가 그런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코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죠.
1: 알겠습니다. 자, 전국 다른 지역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의 6곳을 접전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서울하고 영남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전북을 이제 포함시켰고요. 영남 국민의힘은 영남권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

0: 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지금 영남 지역 먼저 대구시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어요. 일단 신지호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충북 옥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강원도 부산 해가지고 지금 뭐 전국을 사실상 선대위원장이 박근혜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행보가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뭐 된다 안 된다 뭐 양론이 있는데 그리고 그 지역별로 다르고요.
0: 예. 예,
1: 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이게 대통령은요 어떤 특정 정당이 배출하기 때문에 진영의 대표로 나왔다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일단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통합의 책무를 지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러면 전직이 됐더라도 너무 한 진영의 뭐 수장으로서 뭐 행보하고 이런 거는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그 부울경 후보 지원 조사한 것도 그렇고 좀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대구 관련해 갖고 얘기하면요.
0: 예.
1: 이게 아주 냉정하게 이제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보수 결집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요, 이 장동혁 그 윤호개인 이 당권파가 이 국민의힘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보면은 보수지만 장동혁 그 지도부를 싫어하는 사람들, 윤어게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뭐
0: 예.
1: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략 뭐 50% 안팎이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보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수 유권자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은 아예 안 찍겠다. 내 평생 그 국힘 찍어왔지만 이번에는 그냥 나 쉬겠다, 기권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0: 예.
1: 아예 저 장동혁 지도부 빨리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번에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찍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가 무투표고 두 번째가 역투표인데, 그럼 박근혜의 등장으로 무투표와 역투표가 다시 국힘 지지로 돌아선다는 보수 결집 효과가 있는데 박근혜라고 하는 캐릭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 내부의 층위가 어떻게 되느냐.
0: 예.
1: 연령적은 고령층이고 이 이념 칼라로 보면은 약간 강경보수 쪽이에요. 강경보수 쪽.
0: 예.
1: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효과를 굉장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약간 제한적일 수가 있다. 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일 수도 있다.
0: 예, 예. 제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2: 뭐 보십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달성. 예.
2: 예.
0: 지금 뭐 접전이죠.
2: 그렇죠.
0: 접전. 예.
2: 그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이 있다면 박형룡 후보가 잽이 안 돼야죠.
0: 민주당의 박형룡 후보.
2: 예. 예. 근데 거의 그 자리가 그 실제로 뭐 뒤집어지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초박빙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박 대통령이 사는 지역이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그 효과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사시는 지역이 그렇다.
0: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2: 네. 또 하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0: 예.
2: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떤 나중에 지금 당장에 몇 프로를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를 보면요. 대구 경북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신물을 느끼게 만들어요. 66세의 추경호라는 시장이 자기 힘으로 시장 대구에서 시장 선거를 못 이겨서 힘들어하는 몸도 성취하는 옛날에 그 전 대통령을 모시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면 지금 당장은 보수 결집은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역으로 보면요. 그러면 한동훈도 떨어지고 박민식도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0: 알겠습니다. 예예. 예. 요거 대구 판세 좀 여쭤볼게요. 여론조사가 너무
1: 그쵸?
0: 차이가 극명해서 일단 제가 두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CBS 의뢰로 KSOI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구 광역시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인데 추경호 50.1, 김부겸 41.1. 그래서 오차 범위 밖으로 추경호 후보가 앞선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KBS가 대구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요거는 예,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한 겁니다. 이거는 김부겸 42, 추경호 38. 이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지만은 숫자는 김부겸 후보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대구 판세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요.
1: 아니, 저도 뭐 대구 뭐 현지 최근에 가본 적도 없고 이렇게 좀 멀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좀 관찰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 KBS 그쪽이 지금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네. 감각으로는. 예. 그런데 지금 대구가 이 대구가 그 굉장히 사실 저 뿔나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0: 예.
1: 아, 대구 시민들의
0: 뭐 대구 시장 경선 과정도 그렇고
1: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갖고 예. 뭐 했는데 사실 여기에 그 불을 지른 게 박근혜 등장에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이재명의 공소취소 특검 때문에 불 질러졌어요.
0: 예.
1: 그래서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 아까 얘기한 무투표라든가 역투표 이런 사람들도 어이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대구마저 넘어가면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이게 말이 되느냐.
0: 예.
1: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아유 그래도 그냥 국힘 요번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효과가 컸지.
0: 예.
1: 박근혜 효과는 아직 확인된 게 없거든요. 예.
0: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지금
2: 대구는 약간 샤이 보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보니까 당장 전화 면접에서 대구 시민이라 하더라도 추경호 찍겠다, 국민의힘 찍겠다고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0: 예.
2: 그렇지만 마지막에 투표장에 가서는 몇 프로 더 국민의힘 쪽에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예를 들면 김부겸 전 총리가 5% 이상 넉넉하게 이겨도
0: 예.
2: 박빙 정도일 텐데 만약 지금 지는 형태 박빙이라 지는 형태라면 상당히 그 어렵지 않겠나 민주당이 갖기에는 뭐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0: 예, 뭐 판세를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네, 네. 녹록지 않은 선거다 민주당에서 네, 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아까 네. 전에 이제 그 이진숙 후보 달성 네. 얘기하셨는데 이제 여론조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대구 문화방송 에이스 리서치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5월 17일부터 18일 대구 달성군 거주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가 48.5, 박형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7 이렇게 나왔고요. 울산 남구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 울산 매일신문 한국방송 울산 의뢰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울산 남구 갑 거주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산 ARS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39.9, 전태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38%.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개 다 어쨌든 오차 범위 내인데 이 지역이 울산 남구는 서울의 강남 같은 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1: 울산 내에서도 예. 상대적으로 좀 부촌이라고 알려져 있죠.
0: 김상국 의원이 예. 이제 보궐선거 나오면서 보궐선거가 된 데고 대구 달성은 이제 추경호 의원 지역구기는 한데 여기가 전통적인 보수가 좀 박근혜 대통령 거주 지역이고 근데 다 접전이에요. 이건 네. 좀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저는 이 추경호 후보가요. 지금 계엄의 날 때, 계엄의 밤 때 좀 의심가는 행동을 했다. 그 윤석열 그쪽에 그 계엄에 좀 협조한 거 아니냐.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잖아요.
0: 예.
1: 당선되더라도 그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그 내란과 무관한 후보라면 그나마 좀 난데 내란 사건으로 지금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는 사실 윤석열 윤어겐을 지지하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0: 예.
1: 그래서 확장성에는 확실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예. 그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2: 뭐 아무래도 뭐 최종 결과로는 이준석 후보가 이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거의 막판에 이렇게 박빙까지 간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성과다.
0: 예.
2: 제가 뭐 박형용 후보하고도 친하고 너무 잘 알지만 그동안 묵묵하게 지역을 지켜왔고 정치를 해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0: TK 지역에서만 7번인가 출마를 했더라고요.
2: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의 결과가 뭐 누가 이겼다가 아니라 실제로 울산 대구까지 상당히 접점을 할 수 있는 지적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요. 이미 부산의 경우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엄청나게 많이 구청장이 민주당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흐름 그 자체가 지니는 여파가 두고두고 무시할 수 없거든요. 후퇴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간다는 면에서 이번에는 거의 목이 찰 정도로 소위 보수의 본고장에 목이 찰 정도로 민주당이 말하자면 밀고 들어왔다.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한 표라도 이기면 또 이기는 거니까.
2: 아니, 그거야 그렇죠.
0: 승패도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대구 여론조사 말씀드린 그 조사는 KBS 레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소개하는 문헌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울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울산시장 선거 단일화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두 후보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역선택 방지 조항 누락을 요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경선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도움으로 본선은 민주당 지지층의 도움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 너무 낭만적입니다.
4: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방금 들으신 앞에 목소리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뒤에는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후보가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는데 김상욱 후보 측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게 빠졌다는 이유로 중간에 이제 선거를 그러니까 조사를 중단시키고 어떤 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공방을 벌이다가 근데 오늘 오후에 한국 정치판 다이나믹한데 또 하기로 했어요. 네. 김종훈 후보가 민주당이 제안한 다시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걸 받아들이기로 해서 지금 단일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2: 오늘 제가 그 장면을 김종훈 후보가 와서 울먹거리면서 진보당 당원들하고 상의 없이 본인이 그렇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것은 울산의 대전환을 위한 자기의 선택이다.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기한테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응하기로 했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이런 흐름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김상욱 후보에게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단일 후보가 된다라면 호재가 될 수 있고 그 대신에 그 우리 뭐야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맹우 후보가 그렇게 많은 포션을 갖고 갔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후보 단일화 이후에 양자의 박빙 상태에서는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일단 궁금한 거는요.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룰로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고 단일화 경선을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중간에 이상한 흐름이 포착돼서 중단시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저 김상욱 캠프에서는 실시간으로 어떤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 포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 뭐 그런 전언들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뭐 이 자리에 앉아서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흐름상으로는 아마 뭐 불안감을 김상욱 후보가 예를 들면 그 선거 초입에서 나타나는 무슨 노이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매매를 했냐니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혹은 진보당 당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걸 이제 아까 김종훈 후보도 사실은 억울하다 우리 당에 대해서 그렇게 누명을 씌운 데 대한 불만을 표류는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과거를 씻고 합의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했으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0: 그래서 김종훈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전에 누출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이제 없던 일이 되고 아마 단일화가 되는 것 같은데 신재우 의원님.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김두겸 현 이제 울산시장 이제 후보랑 그리고 박맹우 전 울산시장 이 후보가 두 명이 나와서 보수 분열이 돼 있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지역에 울산시에 나온 뭐 이제 시의원들 뭐 이런 구청장 후보들이 박맹우 후보 캠프에 가가지고 박맹우 후보 앞에서 다 절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단일화를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박맹우 후보는 5월 4일에 내가 먼저 단일화 제안했는데 걷어찬 거는 저쪽이다 김두겸이다 막 이러면서 좀 약간 감정싸움이 있더라고요.
1: 네, 감정싸움인데 박맹우 후보는 울산시장 삼선 재선인가 삼선 하신 분이에요. 삼선, 예, 삼선 예. 하신 분인데, 근데 이것도 공천 관리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뭐 이제 공관위원장이 당신이 이정현 위원장인데
0: 동선을 안 붙이고 컷오프를
1: 시켜버렸어요. 예. 컷오프를 시켜보니까 그래도 전직 삼선 의장을 하신 분이고 지역 내 일정한 영향력과 상당한 지분이 있는 분인데
0: 예.
1: 이래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분란을 자초한 거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예. 단일화 그래 될것 같나요? 보수 단일화?
1: 모르죠. 뭐 제가 어떻게
0: 아, 너무 솔직하셔서. 네. 어쨌든 지금 곳곳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는 그 경남지사 단일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당 그러니까 진보당의 전희영 경남지사 후보가 사퇴를 해서 김경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이것도 이제 여기도 좀 뭐 소위 말해서 진보 결집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네. 그게 저는요 그 울산 그 케이스를 보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 거래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게 다시 붙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단시키고 뭐 한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0: 처음 봤습니다.
1: 아, 암만 뭐 예. 정치권에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지만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중단을 그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김상우 후보 측에 이것도 웃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남에서도 진보당 후보랑 단일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장 차원에 우리 같은 사람이 모르는 모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0: 울산시장에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후유증이 있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면?
1: 아니죠. 그 울산은 진보당이 굉장히 센 데예요. 특히 예. 울산 동구 같은 데는 진보당 쪽에서 계속 구청장을 먹어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단일화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2: 근데 경남도 뭐, 단일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0: 아, 그래요?
2: 마창진 그쪽에 그렇죠. 진보당이 그 국민승리 20일부터 네. 권영길 네, 후보부터 가지고 있는 포션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냥 형식적 단일화가 아닙니다. 몇 프로를 갖고 온다라면 상당히 김경수 후보가 지금 두 후보가 박빙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약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호재가 됐습니다.
0: 자, 그러면은 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또 단일화의 초미의 관심사인 평택을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오후에 아 진짜 그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한테 공식적으로 단일화 제안을 했어요. 지금 원래도 이제 황교안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왔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진보 단일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국 김용남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여기가 지금 오차 방정식이라서 굉장히 어려운데
2: 그런데요. 일단 이 케이스는 좀 다른 게
0: 달라요. 예. 예.
2: 단일화해서 이길 수가 있어야 단일화가 의미가 있죠. 유동호 후보가 기본적으로 너무 못 받아요.
0: 아, 예전 여기서 삼선 의원을 했던 것 치고는 예, 너무 안 나온다. 예, 예.
2: 아. 다른 후보들이 35% 뭐 그런 데인데 20%를 왔다 갔다 해서 한겨울 후보 해도 사실은 뭐 조국 후보나 말하자면 그 우리 민주당 후보를 단일화를 두 개를 조합적으로 플러스를 해도 이길 수가 없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0: 예.
2: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0: 아, 의미가 크게 없다.
2: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단일화가 확실하게 아 단일화되면 우리가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주는 위협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데
0: 예.
2: 단일화해봤자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끝까지 치킨 게임을 할 겁니다. 조국 대표.
0: 일단 저는, 그런데 네. 일단 그 황교안 대표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아서 7에서 한 11% 나오거든요. 네. 이게 꽤 될 것 같은데 이게 온전히 다 유희동 후보한테 가지 않더라도 단일화가 되면 꽤 영향력이 있지 않나.
1: 평택을만 네. 보면은 뭐 단일화하면 플러스 알파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유희동 후보로 되면은. 그 7, 8%인지 뭐 10% 이게 다 올지 부분만 올지 그걸 떠나서 말이죠. 근데 이걸 좀 크게 보면요.
0: 예.
1: 이거 굉장히 재밌는 적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지금 지난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0: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시죠.
1: 네, 예. 중국 개입 부정선거 뭐 서울 뭐 곳곳에 그냥 다 그 현수막 붙여놓고.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출마했대요?
0: 제가 그때 인터뷰를 직접 했거든요. 네. 여쭤보니까 박빙인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네. 서울 강남이나 이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지 않느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면은 부정선거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래서 네. 내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1: 뭐 그건 그런 본인 말... 하는 소리고요. 그 얘기를 누가 믿습니까? 예. 하는 소리고 이걸 뭐냐면은 옛날에 그 일부 좌파가 이런 그 전략을 썼는데 당선이 목표가 아니고 자기들 주장을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선전선동의 무대 로 삼고자 출마하는 경우.
0: 예.
1: 옛날 좌파 일부 좌파가 그런 식의 전략 전술을 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파지만 황교안 그 그룹이 똑같은 거예요. 너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왜 부정선거판에 네가 출마하냐? 나 그 부정선거라는 그 선전선동 하려고 그런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유이동 후보가 이제 그 황교안하고 단일화제도 황교안이 단일화에 응해 주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0: 어떤 조건이에요?
1: 합당을 하자 그럴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황교안의 이 부정선거 그룹을 가지고 아예 제1야당에 쳐들어가서 더 큰 무대에서 선전선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2: 그러면 장동희 후보가 그 단일화에 동의를 할까요?
1: 저는 동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요 평택을 이것도 그 자체로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거지만
0: 예.
1: 이게 국민의힘이 그 부정선거 암통
2: 후퇴하는 거지.
1: 예? 예. 이거 그냥
2: 껴안는 거니까.
1: 껴안는 거예요.
0: 그래서 쉽지 않다. 단일화가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2: 민주당 아니면... 입장에서는 단일화 되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0: 아, 그런 거예요.
2: 장기적으로 보면
0: 아, 선거 참 어렵네요. 잠깐 김영주 의원님이 언급한 조사 말씀드릴게요. 세계부레로 한국갤럽이 평택의거주 5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21일부터 22일인데요.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23,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5%고요.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8.8% 포인트가 이제 차이가 나야 되니까 세 명이 다 오차 범위예요, 사실은. 이건 접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 물론 이제 수치는 김용남 후보가 많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 이제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터졌어요.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고한다. 김용남 사퇴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조국혁신당하고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이 판세를.
2: 아무래도 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당성의 문제로 공격을 하겠죠. 김용남 후보가 과거 발언으로 보면 민주당스럽지 않다. 오히려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는 부분. 더군다나 뭐 조인트를 깠다는 둥 갑질 논란에다가 대부업이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또 뭐 실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게 어떤 대부업이 뭐 어떤 동생이 하는 자회사 이고 불법을 저지른 건 없지 않느냐.
0: 예.
2: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본금을 올렸다든지 그런 개입에 본인이 직접 개입한 여지가 나왔기 때문에
0: 예.
2: 민주당 또한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 경기도 판세 자체가 유리한 판세이기 때문에
0: 예.
2: 사실은 김용남 후보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이 오자 구도로 갔을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김용남이 이게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영주 의원님?
2: 저는 지난번에는 사실은 조국이 승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그 김용남 후보가 버티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이동 후보가 너무 안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어떤 민주당을 버티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0: 알겠습니다.
2: 봅니다.
0: 예,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이제 민주당 분들은 그 대법 이게 타격은 있겠지만 뭐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엄청난 그 김영남 후보 악재고 조국 후보 입장에서 호재인데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김영남 보고 이해운 투 같다 그래요.
0: 예.
1: 그리고 무슨 보수당에서 인재가 있으면 이쪽 당으로 그 인재 영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골라도 그런 분들만 골라왔고 그냥.
0: 예.
1: 예?
0: 예.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호재인데 이 호재를 활용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김영남이 당선되고 조국이 떨어진다.
0: 예.
1: 그러면 그 누굴 탓하겠어요? 뭐 본인
0: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거 결과는 평택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아까 지금 이 문제 파장이 어느 정도인가?
0: 예, 파장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네. 평택을에서는 누가 당선될 것 같냐? 뭐 요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1: 조국이라는 분이 좀 능력이 있다면 조국이 당선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아 참 입장이 바뀌셨어요 또. 아 진짜 여기 평택을 모르겠다. 네. 그리고 또 진짜 잘 모르겠는 부산 북갑 또 다녀오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신지호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부산 북갑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으니까 네. 한동훈 바람이 확실히 불었나요 거기?
1: 제가 이제

0: 다섯 번을 갔는데 가면은 이 선거의 온도가 있어요. 온도.
1: 예.
0: 예, 온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근데 그 온도가 후보자별로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온도가 좀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계속 우상향인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 북감만큼 여론조사의 어떤 추세선이 약간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뭐 좀 혼조 상태였는데 이제 2강 1중으로 구도가 딱 안착이 되고 2강 1중으로 근데 그 오차 범위 내 1등을 하던 하정우하고 2등을 하던 한동훈의 순위가 좀 바뀌고
1: 예.
0: 뭐 이런 거는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거는 얘기할 수 있고 박민식 후보는 이 계속 하락세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에 나오는 것 때는 앞에 일자가 달리는 여조 결과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1: 예.
0: 제 감으로는. 그렇게 되면 아주 실전적 고민을 해야 됩니다. 15%를 넘기지 못하면 선거 비용을 온전하게 보전을 못 받잖아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영주 의원님은?
2: 뭐 그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그 흐름이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은 뭐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인정해야 되고요.
1: 예.
2: 약간 우리 하정우 후보가 좀 소강 상태 이런 것도 없잖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장 선거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거든요.
1: 예.
2: 그런 큰 틀에서의 부산의 구청장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지난번에 뭐 낙동강 벨트가 될 것처럼 했다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라든지 HMM 이런 부분의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하정우 수석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1: 예.
2: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피치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지역의 토착민들이 표와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1: 예.
2: 거 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고령일수록 1번, 2분에 그냥 줄투표적 손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1: 예.
2: 물론 인지도가 확실하게 한동훈 후보가 있기 때문에 6번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지만 담은 1%라도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그런 것이 마지막에는 박빙일 경우에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1: 알겠습니다.
2: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말씀드릴게요. 부산 MBC 의뢰로 한일리서치가 24일에서 25일 부산 북감 505명 무선 ARS 조사했는데요. 한동훈 38.6, 하정우 36.7, 박민식 20.5. 그래서 한동훈, 하정우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지만 한동훈 후보가 수치는 조금 더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막판의 변수 뭐가 있을지 좀 짧게.
0: 어제 북갑이요?
1: 아, 전체요. 전체 이제 선거 판세 막판 변수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정용진 뭐 스타벅스 논란도 있고 뭐 국민 배당금제 뭐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전국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치 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선거 유세까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0: 글쎄요.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건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박근혜 효과는 아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제한적일 예. 거라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2: 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했을 거예요.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큰 변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후보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마타도가 강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 이겨놓은 선거를
1: 예.
2: 코파뜨리는 경우가 생겨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자빠지는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1: 알겠습니다. 그럼 뭐 꼭 막판에 이제 말실수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또
2: 오버하면서 괜히 뭐 초조한 김에 불법 저지르는 그런 일이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후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오늘 악마의 대변인인데 파트 1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5월 27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시사천국이었고요.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3: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구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1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따라 걸려오는 전화도 없고 도착하는 메시지엔 광고만 잔뜩 담겼고 그래서 궁금했던 친구나 지인 몇 명에게 톡 보내봤더니 답장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경우 가끔 있으시죠? 내 주변 모두가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만 왜 유독 무료하고 조용하게 느껴질까요? 행복의 정복이란 책에는요, 행복한 인생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다 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심호흡하면서 조용히 별일 없는 일상에 감사할 줄 안다면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수요일 잘 보내셨죠? 서울은 날씨가 하루 종일 흐리다가 저녁쯤부터 약간 그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계신 지역은 어떠셨나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조용하지? 왜 나한테만 별일 없지? 남들은 엄청 바쁘게 보내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한가하지? 이런 생각 가끔 하시죠. 아니 뭐 그렇다고 매일매일 뭐 이벤트가 있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나만 이렇게 아무 별일도 없고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 많습니다. 더구나 또 거기에 한몫하는 게 SNS잖아요. SNS 보면 그렇게들 다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어디 가서 재밌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SNS 보면 항상 상대적으로 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한 인생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다라는 그 문장 이 문장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괜히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린 다 겪어봤죠. 진짜 별일 없이 마주할 수 있는 별일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니까 오늘도 곳곳에서 작은 행복들 많이 많이 발견하는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정철의 비가 와 들려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한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함께하는 시간 또 따로 마련하고 있죠. 자,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못 틀어드린다고 해도 저희가 다 저장해뒀다가 다른 날 조금 여유 있을 때 다 꼼꼼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틀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 CPBC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성령 치른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식, 용기, 효경, 경외, 의견, 슬기, 통찰. 자, 이렇게 삶에 필요한 7가지 은사 중에서 무엇을 받게 될지 궁금한 마음으로 확인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한 가지를 선물 받게 되는데요. 참여한 인증사진을 CPBC 라디오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비둘기 모양의 기도초를 두 개씩 보내드리니까요. CPBC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오늘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또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또 음접풍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따로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1500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여긴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렸지만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비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날씨가 흐린 거 보니까 1500님 계신 곳에도 조만간 뭐 비가 내리지 않을까. 네, 박진경님께서 가끔 혼자라도 남겨져 있을 때 전화를 그리 돌려보는데 아무도 안 받으면 괜히 내가 인생 헛살았나 이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참고로 광고 전화 문자 오는 거 짜증나서 다 수신 거부해놔서 광고 연락조차 안 오고 조용할 때가 많아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 진경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끔 아 누가 연락 안 해주나 살짝 그 좀 기대할 때가 생기잖아요. 저도 가끔 집에 있으면 그러거든요. 아, 제가 며칠 전에 스팸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와, 그런 거 받으면 잘못하면 외로운 마음에 전화해보겠더라고요. 아, 이럴 때 진짜 스팸 문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괜히 심심하다고 뭐지? 설마 하는 마음에 모르는 번호로 온 그 이상한 문자에 답문하거나 콜백하면 그 순간 낚일 수도 있는 위험한 거니까 우리 절대로 스팸에는 속지 말자고요. 2848님께서 정철의 비가 와 지난주에 신청한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틀어주신 건가요? 퇴근하는데 딱 들려서 너무 좋았잖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2848님. 저희가 딱 저장해놨다가 딱 이런 그 적절한 날씨 때 딱 틀어드리잖아요. 네, 오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신청해주신 곡 나오니까 기분 괜찮으셨죠? 오늘도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7623님께서 쫑디 오빠, 저는요 지난 3월부터 드디어 어린이집에 취직했는데 바쁘게 다니며 말도 많이 했더니 입은 쉬려고요. 집안일하며 마음도 정돈하며 잘 들을게요. 와, 축하드립니다. 7623님 취직 축하드려요. 그리고 어린이집 취직이라니, 저 약간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아이들하고 꼬맹이들하고 부대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웃어주는 모습, 그 모습 하나만 봐도 막 하루의 피로가 막 풀리고 그런 순간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분명 많으실 겁니다. 전 그게 부러운 것 같아요. 신지원님께서 중디 내일 건강검진이라 저녁 금식이에요. 배고파요. 위너의 I love you 듣고 싶어요. 네, 지원님 참으셔야죠. 내일 건강검진이면 무조건 참으셔야죠. 잘 참을 수 있도록 제가 신청해 주신 노래 준비해 놓을게요. 유현미님께서 중디님 출첵합니다. 비가 오니까 몸이 무겁네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네, 그런 순간이 누구든 옵니다. 현미님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그럴 때가 됐구나. 조금 빠른 것 같긴 하다, 현미님.
아, 평소에 너무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을 많이 하시죠, 현미님이. 그런 걸좀 적절히 잘 섞어서 이럴 때는 근육, 뼈마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아보셔서 예, 다음에는 비가 와도 절대로 무거워지지 않는 그런 몸 상태 다시 만들 수 있길 파이팅, 현미님.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랑과 평화의 장미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동원의 장미 그리고 바람.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자,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리메이크 곡과 그 곡의 원곡을 함께 들어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감동 뒤에는 또 다른 목소리와 또 첫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건데요. 먼저 준비한 곡은 우리에게 친숙한 빅마마의 거부입니다. 이 노래는 강렬한 보컬과 당당한 메시지로 2003년 여름 가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는데요. 특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달라, 누구의 기준에도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죠. 가사 속 화자는 세상의 위선과 강요를 거부하며 스스로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상대에게 답답함을 호소하기보다 자신을 억누르려는 시선 자체를 밀어내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원곡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89년 제10회 강변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던 박영미 씨가 1997년에 내놓은 서툰 사랑입니다. 이 곡 역시 또 리메이크 곡인 거부와 같이 펑키한 리듬과 소울 감성이 살아있는 곡인데요. 하지만 같은 멜로디 위에서도 분위기와 감정선은 꽤 다르게 흘러갑니다. 서툰 사랑의 화자는 세상 전체를 향해 맞서기보다는 연인과의 관계 안에서 점점 지쳐가는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또 상대의 소심함과 냉정함 때문에 점점 숨막혀가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재해석된 빅마마 버전에서는 세계관이 확장되어서 더 강하고 단단한 자기 선언으로 변하게 된 거죠. 원래 같은 멜로디의 곡이라도 시대와 가사 그리고 부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노래처럼 들리기

음악 있는 천연 풍경 김영중입니다. 리메이크 곡과 원곡을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지원님께서 중대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빅마마 너무 좋아요. 비와서 습한데 브라스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브라스 소리가 유독 시원하게 들리네요. 변진아님께서 장미가 제법 피었던데 좀 찍어올 걸 그랬네요. 요즘에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그런 시기인가 봐요. 아까 박진경님도 장미 그 화원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셨던데, 박진경님께서 장미 이야기 나온 김에 장미꽃밭에서 슬쩍 찍히신 분 하트 하시면서 그 미소천사 그 녀석 사진을 찍었는데, 아, 이 사진은 진경님, 이 사진은 별로야. 아, 이 사진 별로야. 왜 별론 줄 아세요? 미소천사의 미소가 안 보이잖아요. 모든 사진의 중심은 미소천사 이 녀석의 미소여야지. 장미 이거 아이 무슨 장미 무슨 사진 속에서 주인공은 미소천사의 미소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콜드의 마음대로.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4592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희 가족은 연휴 끝에 양양 바다로 짧은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둘째 낳고 첫 여행이었는데 첫째도 바다는 처음이라서 무서워하면 어쩌지? 걱정했어요. 아기들이 바다를 처음 보면 광활하고 시커매서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백사장 모래놀이에 푹 빠져서 저녁에도 바다, 다음날 아침에도 바다를 외치더라고요. 지금 집에 와서도 바다에 가자고 계속 졸라요. 첫째와 둘째가 바다를 바라보고 멍하게 있는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귀엽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자라면 두 아가의 세상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둘이서 저렇게 의지하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서 F엄마는 혼자 울컥했답니다. 두 형제가 앞으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해주며 지켜주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놀아줘요 형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4592님의 신청곡 노라조의 형 듣고 왔습니다. 함께 찍은 그 아이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요. 특히 이 뒷모습,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은 작품이에요. 작품.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저 바다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멍하게 앉아 있을 수 있지? 보통 이 바다에 가서 파도가 좋으면 또 이 모래 장난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막 모래 움직이고 이 모래로 뭐 만들고 막 모래사장에서 노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게 원래 아이들의 모습인데, 아니면 물가에 가서 파도 치는 거 막 이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는 거, 그게 아이들의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네요. 진짜 이 뒷모습만 봐도 이 녀석들이 앞으로 커서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될지, 의지가 될지, 그냥 엄마 입장에서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더도 덜도 말고 건강하게 이렇게만 형제끼리 서로 우애 좋게 잘 자라면 좋겠네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이선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비가 오네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퇴근 중이신가 봐요, 이선님.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빗길이니까 운전 조심해야 되는 거 잔소리 안 해도 아시죠? 임유리님께서 바빠서 잠시 출석만 하고 인사만 드리고 가요. 오늘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다녀와서 점심 먹고 볼일 보고 왔네요. 운동장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운동장이 왜 이렇게 커 보였을까? 심석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도 보고 싶고 심재석 담임선생님도 생각이 많이 나는 밤입니다. 보고 싶다 친구들아, 그리고 선생님도 뵙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운동장, 진짜 우리 어릴 적 생각해보면 운동장만이에요. 집도 되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살던 집도? 지금 다 커서 가보면 에게 이렇게 코딱지만한 집이었어? 막 이렇게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집 다 커서 가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이렇게 작았나? 진짜. 학교 운동장도 비슷하죠.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라면 지금 몇 년 전인 거예요, 혹시 유리님?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살인 거야? 11살 정도, 11살? 13살? 13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와, 거의 뭐 한 3, 40년 전이겠네요. 그죠? 그 정도 되신 거죠? 친구들하고 연락하면서 보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유일하게 동창회라고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중고등학교 동창회 따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창들하고 동창회를 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만나는데 꽤 괜찮아요. 그냥 어릴 적 그 모습이 그대로인 친구들도 있고 많이 변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 만나면 그냥 어릴 적에 아무 계산 없이 그렇게 놀았던, 수다 떨었던 그때 생각이 막 나고 신기해요, 막. 그래서 가끔 만나는 거 참 좋더라고요. 유리님도 그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보고 싶어 하시는 만큼 연락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친구들하고 약속 잡으세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조의 내가 있을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는 가사를 읽으며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쭝디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한우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봄에 만나는 다양한 꽃 중에 튤립을 빼놓을 수 없죠. 네덜란드의 상징이기도 한 튤립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튤립은 원래 지금의 튀르키예인 오스만 제국의 원산지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오스트리아의 외교관을 통해서 유럽에 도착했고 1593년 식물학자 레클루제가 튤립 구근을 처음으로 네덜란드로 갖고 왔습니다. 튤립은 유럽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이고 화려한 꽃이었으니 귀족과 부유층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도착한 튤립 중에 아름다운 점박이와 줄무늬를 지닌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건데 당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신비로운 무늬가 신기할 뿐이었죠. 하지만 바이러스에 걸린 튤립은 번식력이 없거나 병충해에 약해서 매번 새로 교배해야 했기 때문에 공급이 극도로 제한됐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은 끝도 없이 올라갔고 네덜란드 전역에선 튤립 구근 확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버블 경제 현상인 튤립 버블입니다. 큰 농장의 1년치 수입은 희귀한 튤립 구근 하나의 가격이었고요. 튤립 구근 40개로 황소 1,000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좁은 집 마당 한 모퉁이에서 꽃을 키우던 서민들은 튤립을 재배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형성됐지만 거래가 없자 이 광풍은 겨우 석 달 만에 사그라들었고 튤립 가격은 수천분의 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저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일 뿐인데 거기에 과도한 욕심을 담으면 허망한 결과가 생긴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에피소드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튤립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네요.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리사 오노의 Pretty World였습니다. 자, 역사상 최초의 경제 버블 현상이 바로 튤립 버블이었다고 하네요. 튤립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도 나도 찾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너무 이 과열이 되니까 법원까지 갔나 봐요. 법원에서 이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대요. 거기다가 히아신스라는 대체 그 꽃이 대량 재배되면서 단순한 꽃을 뭐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튤립 버블은 3개월 만에 끝이 났다고 해요. 글쎄,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하십니다. 또 수요일은 신청곡도 틀어드리니까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2부 코너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 시간에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바로 가사 읽어주는 쭝디 가지고 올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자,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재작년에 등장해서 지금까지도 음원 차트에 등장하고 있는 노래, 순순히의 멤버 기태 씨가 부른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입니다. 순순히는 지환, 기태, 미러볼 이렇게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된 남성 발라드 그룹이죠. 팀 이름 순순히는 멤버들 어머니 이름의 끝자를 조합해서 지었다고 해요. 오늘 읽어볼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이 곡은 황치열 씨가 2018년에 직접 작사를 해서 불렀던 곡인데, 기태 씨가 높은 고음을 시원하게 소화하면서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게 됐습니다. 후회로 가득 차 있던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 다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노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참을 하늘을 보고 걸어갔어. 내 지난 사랑은 온통 미련으로 가득한데 사랑이 있다는 말은 믿지 않아. 그렇게 그렇게 그저 살아. 사는 게 힘겨워서, 버거워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에 햇살처럼 그댄 내게 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마음을 녹였다. 그대가

음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함께 읽어볼 노래는요, 박진경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자화상의 네가 내리는 날입니다. 자화상은 나원주, 정지찬 이 두 분이 결성했던 팀이죠.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두 분이 90년대 후반 한 팀을 이루면서 음악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1997년에 1집을 발매했고요. 오늘 읽어볼 네가 내리는 날 이 곡은 1998년에 발표한 2집 수록곡인데요, 나원주 씨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떠나간 사랑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을 네가 내린다라는 시적인 표현으로 전하는 감성 발라드 네가 내리는 날 함께 읽어볼까요? 믿지 않았어. 네 가슴 속에 내가 없는 날이 온 걸. 서툴게 난 말할 수 없기에 조금 기다린 것 뿐인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 건 너를 위해서였는데, 내 모자란 생각이 너를 더 멀어지게 한 건

아니니. 어제는 네가 촉촉히 왔어. 저 비와 같이 내 멀어진 기억 속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네가 내리는 날엔 늘 참아왔던 내 눈물이 비가 되어 항상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내린 사랑이 그렇게 어설펐는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언제나 곁에 머물고 싶었는데 너를 사랑한 그만큼 많이 미워해보려 했어. 그렇게 난 널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은 순순히의 기태씨가 부른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리고 박진경님이 신청해 주신 자화상의 네가 내리는 날, 이렇게 두 곡 읽어봤는데요. 글쎄, 일단 이 두 곡 다 제목이 아주 시적이죠. 여러분, 순순히 이분들은 부산 출신의 3인조 남성 발라드 팀인데 가창력이 워낙 뛰어나서 그래서 그런지 음원 강자이시죠. 그리고 가수들과 콜라보도 정말 많이 하는 팀이고요. 최근에는 눈을 감아도라는 노래가 또 차트 탑 100에 올라서 사랑받고 있던데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나원주 씨, 정지찬 씨의 그 팀 자화상. 자화상 노래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진짜 좋아했던 팀인데 이 나원주 씨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 나원주 씨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저를 막 약간 소름 돋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 이 네가 내리는 날은 2014년도에 백지영 씨가 또 리메이크 한 적이 있더라고요. 나원주 씨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좀 노래 좀 새로 좀 발표 좀 하고 활동 좀 해주세요. 정지찬 씨 같은 경우는 음악 감독님으로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프로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때 음악 감독을 정지찬 씨가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각 그 많은 방송국들이 음악 예능을 많이 했잖아요. 많은 프로그램에서 정지찬 씨가 음악 감독으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이 음악 예능 프로그램 음악 감독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제가 정지찬 씨하고 같이 음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 정지찬 씨와 함께한 음원을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경님께서 오늘 날씨랑 너무 딱인데 감사해요. 가사 읽어주는 중디의 모습 보고 싶어요. 오늘은 별나게 이어폰 끼고 들어봤거든요. 중디의 속삭임에 고막이 힐링되네요. 네, 진경님. 신청해주신 자화상의 네가 내리는 날, 이게 가사도 참 좋고 나원주 씨의 목소리가 우리 진경님을 한껏 더 센치하게 만들어준 것 같네요. 양수정님께서 자화상 네가 내리는 날 음원 사이트에서도 찾기 힘든데 오늘 날씨 습도가 몇십 년 전 그날로 돌아가주네요. 여전히 자화상 CD 소장하고 있답니다. 아이팟에 넣어서 듣던 남편 미안 이라고 해주셨는데 왜 남편분께는 뭐가 미안할까? 남편분께는 비밀로 해야만 하는 뭐 사연이 있는 노래인가요? 앨범인가요? 자화상 CD? 직접 산 게 아닌 거야?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남편분의 심기를 좀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건가? 옛날 일인데요, 뭐. 요 정도의 과거도 없는 사람, 아이, 매력 없죠. 김지원님께서 라디오의 순기능이에요. 잊고 있던 좋아하던 추억의 노래가 날씨랑 딱 맞는 날 스르륵 나오는 거요. 행복함. 아, 좋네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렇게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신청곡도 함께 듣는 시간 꾸며드리니까요.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곡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곡 최대한 많이 틀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오늘 못 틀어드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날 틈틈이
다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623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쭝디 오빠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인 건지, 오늘은 무슨 일인 거니, 고마워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런 노랫말은 왜 이리 귓가에 맴돌아요? 요새 거리에서 계속 흥얼거리면서 다녔다고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 7623님께서 이 대사 너무 많이 치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 오빠 저 오빠한테 그래서 익숙한 거 아닐까? 자, 뭐 중요한 건 그 중에 한 오빠만 내 옆에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지금은 그 중에 한 오빠 옆에 계신 거죠? 자, 7623님이 신청해 주신 토이의 좋은 사람 준비했고요. 이어서 신지원님이 신청해 주신 위너의 I love you.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만나는 시간으로 이제 꾸미고 있습니다. 자,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늦은 출첵합니다 사연 주셨어요. 정희님 늦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언제든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뭐. 6851님께서 형중님 다른 곡들도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미몽을 참 좋아했답니다. 제가 듣는 것도 좋지만 김영중님께서 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미몽 이 곡 참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이 곡도 역시 유희열 씨가 제 앨범에 써주신 곡이잖아요. 참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제 노래나 제 그 뭐랄까 매력, 그러니까 가수 김영중의 매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작곡가,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곡을 써주는 작곡가가 아무래도 유희열 씨 같아요. 네. 조금 전에 토이 노래 제 목소리로 좋은 사람 틀어드려서 미몽을 오늘 또 틀어드리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 6851님의 신청곡 미몽은 다음에 제가 저장해놨다가 꼭 틀어드릴게요. 저도 좋아하는 곡이니까. 0732님께서 어제 서지원님 노래 듣고 신청해요. 구피 이름을 서지원님이 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구피의 다 잘될 거야 노래 듣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저 몰랐네. 구피 이름을 서지원 씨가 지은 거예요? 와 몰랐다. 아유 참 생각해보면 참 재능이 많은 가수였는데 재능이 많고 굉장히 마음도 따뜻한 여리면서 따뜻한 아티스트였는데 우리 곁에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가수입니다. 자 그러면 0732님이 신청해 주신 구피의 다 잘될 거야 이 노래 듣고요. 이어서 3663님이 또 신청해 주신 노래 있어요. 함께 들을게요. 원타임의 원 러브.

박진경님께서 원 러브는 이 고음 치닫는 부분이 애절해서 마음을 찢어요. 8539님께서 쫑디 요즘 퇴근하고 바빠서 듣방을 많이 했더니 문자는 너무 오랜만에 보내네요. 봄인데 비가 너무 자주 내려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신청해 봅니다. K윌의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들려주세요. 참 K윌 노래도 잘하지만 이 노래 제목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이러면서 이 노래가 여러분들한테 어울릴 이별 노래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노래 제목이죠. 노래 제목 잘 짓는 것도 가수들의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러면 8539님이 신청해 주신 K윌의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함께 들으실까요?

네, 케이윌의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사실 우리가 이별하고 나면 세상 모든 가요가 다 내 노래 같죠. 어찌 보면 케이윌의 저 노래 제목은 조금 잘못 지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노래가 내 노래 같은 게 이별한 뒤에 감정인데, 그죠? 그래도 노래가 좋고 노래를 잘하니까 이 노래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나만의 이별 노래가 됐겠죠? 양수정님께서 오늘 신청곡들도 너무너무 좋네요. 피곤한 하루였는데 토닥토닥 해주는 선곡들. 네, 수정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진아님께서 날이 습하니 좀 뽀송뽀송한 노래 한 곡 올려둡니다. 장혜진의 컴플렉스요. 내게로. 1994년 어느 늦은 밤과 같은 앨범에 있는 곡인데 정말 아까운 보석 같은 곡이에요. 어허. 변진아님이 참 그 음악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변진아님이 추천해 주시는 아티스트 또 노래들 항상 좋은 것들만 신청해 주시더라고요.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장혜진의 컴플렉스, 이 장혜진 선배님의 노래 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진 노래인 것 같은데 변진아님이 이렇게 적극 추천해 주시니까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그럼 장혜진의 컴플렉스, 변진아님의 신청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에 음접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Till I find somebody.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0: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땅은 풍경보다 오랜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사연 때문에 더 소중한 곳이 있습니다. 옛날엔 전라도 구역이었지만 지금은 충남 금산의 진산 성지가 바로 그런 곳인데요. 조용한 시골 마을, 그곳에서 탄생한 한 청년은 자신의 목숨보다 신앙의 양심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 선조가 되신 이 청년이 먼 훗날 복자 윤지충 바오로가 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분에 대해 이야기를 신부님께서 예약을 이미 하셨었죠. 백종원 마르고 신부님께서 어떤 만난 밥상으로 윤지충 바오로 복자에 대해서 밥상을 차려주실지 궁금하시죠? 신부님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한덕훈 신부님이 부른 순교자의 땅에서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주제 목자 윤지충 바오로입니다. 예,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오늘의 주제를 풀어가실지 궁금하시죠? 예, 얘기 들으시면서 묻고 싶은 질문이나 나의 체험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하하대사님이 벌써 오셨네요. 저는 요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의 임금자 수녀님이 지으신 파격이라는 소설로 조선시대 신앙선조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어머, 파격.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순교소설. 잘 읽고 계시네요. 너무 좋죠.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더 두껍고 이제 시리즈로 됐던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다 읽은 다음에 감상문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채칠리아님, 네, 흐린 날씨에 오후 오솔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도 조금 흐려서 또 비가 오려나 했는데 비 소식은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구름만 잔뜩 끼고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우산을 저는 들고 왔습니다만, 예, 뭐 이런 날도 참 좋지 않습니까? 약간 흐려서 선선한 날. 예, 노래 한 곡 이제 듣고 오겠습니다. 원인희가 부릅니다.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예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네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연두빛으로 시작한 나무들이 이젠 정말 짙은 초록초록합니다.
1: 네.
0: 그래서 풍성한 잎으로 정말 그늘을 드리고 있는데요. 와 언제 이렇게 잎들이 그렇게 많이 달렸지. 은행나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를 잘라줬기 때문에 저희 순영원에서는
1: 네.
0: 아이고 이게 뭐 언제 이렇게 자라나 했는데 아니 순식간에 잎이 마구마

0: 재미 쏠쏠하죠. 네,
1: 상추가 엄청 잘 자라는구나 새삼 생각도
0: 해보았습니다. 비만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떼서 잡수세요.
1: 아, 그래야겠습니다.
0: 네네. 네. 직접 재배한 그 상추 맛있겠는데요. 네. 아, 5월 성모 성어도 이제 끝자락인데요.
1: 네. 네.
0: 신부님 본당에선 뭐 성령강님 대축일 잘 지내셨나요? 뭐 새로운 소식? 네.
1: 네, 뭐 특별한 새로운 소식은 없는데요.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오면 이제 네. 소소한 이벤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네. 성령 카드, 성령 칠은 카드 뽑기. 네, 이제 신자들께도 준비해서 네. 이제 카드 준비했는데요. 저는 올해 본당에서 이제 바오로 딸에서 만든 네네. 성령 칠은 카드 예. 잘 사용했습니다, 수연님.
0: 아, 그래서 신부님도 뽑으셨죠.
1: 네, 그래서 다 신자들 다 뽑으시고 나서 네. 저도 이제 조용히 혼자 이렇게 뭉터기가 있는 데서 하나 딱 뽑았는데
0: 네.
1: 저는 지혜가 나왔습니다. 지혜.
0: 네.
1: 지혜가 아. 나오자마자 저는 정말 그 빈소리가 아니라 지혜를 딱 보고 나서 아, 기도밥상 때 예.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화살 기도를 바쳤습니다. 예.
0: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 네. 지혜가 쑥쑥쑥쑥 신부님께로 막 넘어갈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저도 뭐 뽑았는데요.
1: 네.
0: 저는 뭐 옆에 있는 수녀님이 그날따라 조서 선교를 가셨어요.
1: 네.
0: 새벽부터. 그래서 자기 것도 뽑아달라고 그래서 두 개를 뽑았는데 하나는 식견이고 하나는 경외의 심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거를 구수녀님을 줄까.
1: 선택을 하실 수 있었군요.
0: 아, 그러다가 아유 내가 경외를 가지고 있는 게 네. 낫지. 사람들이 왜 경외심 하면 두려움처럼 느껴져갖고 좀 왜 그런지 안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외를 제가 가지고 있고 구수녀님에게 이제 식견을
1: 네.
0: 다 이렇게 방귀에다가 딱 넣어드리고 나니까 아유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 네.
0: 요즘엔 정말 아 주님이 나에게 정말 조금 더 절제심, 주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답니다.
1: 네, 수녀님. 예,
0: 그리고 저희 수녀원에서는 성령 강림 전날이 사도들의 모우 축일이잖아요.
1: 아, 네.
0: 예, 그래서 저희는 사도의 모우 축일이 저희 수녀원에서 지내는 축일이에요. 특별히
1: 네.
0: 예, 바오로 가족들이 바오로 사도 축일에는 성 바오로 수도의 남자 수도원에 가서 미사도 하고 뭐 그러고 뭐 밥도 같이 먹는데요.
1: 네.
0: 우리는 이번에는 저희 수녀원에서 바오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바오로 수도회, 뭐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 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 또 그 외에 이제 가지로 되어 있는 뭐 협력자 회, 뭐 성소 담당 뭐 하여튼 뭐 가브리엘 회, 뭐 여러
1: 네.
0: 성가정 회 이분들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 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 총장님 수녀님이 오셨더라고요.
1: 아, 전체
0: 예,
1: 세계.
0: 네네 세계. 예, 우리 한국 방문이었나 봐요.
1: 네.
0: 그래서 같이 오셔서 미사하시고 네, 또 한 말씀 또 하셨는데 한국이 정말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이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괜히 기분 좋아했습니다.
1: 네.
0: 예. 예, 신부님 이제 지난주에는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나눴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특별히 궁금해하는 이야기 또 아닐까? 네, 우리 한국인이니까 우리 조선 교회도 또 궁금하고 복자 윤지충 바오로입니다. 네, 이 주제 왜 정하셨을까요?
1: 네, 무엇보다 내일 모레인 5월 29일이
0: 네.
1: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기념일입니다.
0: 아,
1: 네, 그렇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네. 뜨거운 신앙을 지키신 신앙
0: 네.
1: 선조들의 믿음과 그 마음을 본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모든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또 순교 복자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또 각자 모든 분들 한 분씩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만 다 다룰 수는
0: 그렇죠.
1: 없으므로
0: 네.
1: 네, 오늘 이 기도밥상 시간에는 이 기념일을 대표하는 인물 바로 복자 윤지충 바오로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0: 네, 저는 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셔서 광화문에서 10옥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 맞습니다.
0: 예, 그때 엄청 많은 분들이 또 모였었잖아요.
1: 네.
0: 저도 그 단 옆에 뭐 수도자라고 또 거기를 줘가지고
1: 아, 가까이 가셨군요.
0: 아, 가까이지만 옆구리로만 보니까 옆구리. 잘 안 보여.

0: 전광판만 열심히 보고 정말. 그런데 이분들 5월 29일에 기념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1: 네,
0: 네.
1: 많은 오솔길 가족분들도 2014년 8월 15일 광화문에 있었던 이 시복식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0: 네.
1: 그래도 수현님께서는 무대 옆에서 앉아 계셨었어요, 수현님?
0: 네네, 앉았었습니다. 그때 의자도 있었어요.
1: 네, 저는 그때 아직 사제가 되기 전 신학생 때여서 이제 뭐 사람들 줄 세우고 거기 입장권 당시 체크하느라
0: 네,
1: 요원으로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 길에 광화문에 교황님이 오시나 보다
0: 네.
1: 하면서 뜨거운 땡볕에
0: 정말
1: 네, 서
0: 뜨거웠는데.
1: 있었던 날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0: 아.
1: 그런데 방금 수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어떻게 5월 29일이 이분들 윤지충 바오로 동료
0: 네.
1: 순교자 123이 기념일이 되었는가?
0: 예.
1: 보통 순교자 기념일은 그 순교자께서 순교한 날로
0: 네.
1: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124의 복자 중 대표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께서 전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신
0: 네.
1: 12월 8일이 가장 먼저 기념일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월 8일은 한국 천주교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기에
0: 네.
1: 결국 다른 날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그것 중에 하나가 윤지충 바오로께서 전주교구 순교자인 점을 고려해서 전주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날, 그날이
0: 예.
1: 5월 29일이었다고 하는데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5월 29일을 124의 복자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다른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의미 있는 날짜를 또 정했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근데 이 윤지충 바오로, 어떤 분이셨을까요?
1: 네,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윤지충 바오로라는 이름, 복자 이름
0: 네네.
1: 자체에는 많이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런데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떠한
0: 예.
1: 신앙을 가졌는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윤지충 바오로 복자께서는 1759년 전라도 진산에서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전라도 진산, 이거는 조선시대 때의
0: 예.
1: 지명인데요. 오늘날의 현대의 지역으로는 충남 금산에 해당하는
0: 네,
1: 지역이라고
0: 행정구역이
1: 합니다.
0: 바뀌었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전라도 진산,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신 복자께서는 본래 총명하고 또 품행이 단정하셔서 1783년, 곧 24살 때에 진사시, 곧 과거에
0: 와.
1: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렵, 이제 과거에 합격하시고 양반 집안에 이제 앞길이 창창한 그 젊은이에게
0: 그러게요.
1: 한 사람, 너무나 유명한 한 사람이 나타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아시는 바로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0: 예.
1: 윤지충 바오로께 같이 오셔서 천주교를 전하게 되는데, 그두 분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네,
0: 친척이었군요. 예.
1: 사촌지간이었던
0: 네.
1: 윤지충 바오로는 정약용 세례자 요한을 통해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주교 교리에 흠뻑 빠져 스스로 교회 서적을 구해서 공부하고 읽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렇게 3년 동안 스스로 교리 공부를 하신 복자께서는 이후 3년이 지나 1787년 이승훈 베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0: 예.
1: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시죠?
0: 네.
1: 이승훈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와 아우, 그리고 또 다른 사촌인 권상현 야고보에게도 교리를 가르쳐 주고 천주교 신앙생활을 받아들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이렇게 가족과도 연결이 되고, 예, 평신도끼리 이렇게 쫙, 이렇게 또 손잡고, 신앙을 전수해 주는, 자, 이런 아름다운, 우리 조선 신자들이었구나,
1: 네,
0: 이런 생각을
1: 맞습니다.
0: 합니다. 예.
1: 네.
0: 복자 윤지충 바오로께서 붙잡히신 결정적인 사건이 근데 뭘까요? 뭐, 여기 진산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1: 네.
0: 그 진산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1: 네, 진산 사건은 이제 초기 천주 우리나라 조선 천주교에서 초기에 있었던 네. 큰 박해를 진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진산 사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왜 박해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네네.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각 그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0: 아,
1: 그렇죠.
0: 예.
1: 네, 제사 네, 그렇죠. 네, 지내는 거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라는 것이 어떤 우상 숭배 혹은 미신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의
0: 네.
1: 표현이면서
0: 공경,
1: 네. 네, 공경 그리고 네. 전통이라는 네. 이유에서 더 이상 천주교는 이 제사를 미신 혹은 우상 숭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0: 아, 예, 예.
1: 그런데 당시 18세기
0: 그
1: 그때는 서양에서 이 동양의 이러한 제사를 보았을 때에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여겨져서 아. 천주교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처음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에는 대부분 글을 읽을 줄 알던 식자층들이 이제 천주교를 공부하고
0: 네네.
1: 받아들였으므로 대부분 뭐 양반 계층도
0: 네네.
1: 많았고 중인 계층도 많았는데 대부분 당연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천주교 연구를 점점 하고
0: 네.
1: 또
0: 네.
1: 북경에도 여러 가지 서신들을 주고받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0: 네.
1: 이 때문에 떠난 인물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0: 아,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 분들?
1: 그렇죠.
0: 네네.
1: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에 아주
0: 예.
1: 그 성리학 혹은 유교 이념 아래서 제사는 너무나 중요했던
0: 맞아요.
1: 거기 때문에
0: 네.
1: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분들도 많았다고
0: 네.
1: 합니다. 그런데 다시 윤지충 바오로 복자로 들어와서 이제 윤지충 바오로 복자께서는 천주교 신앙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하셔서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태우셨다고 합니다.
0: 신주 딴지.
1: 네. 그리고 이듬해
0: 예.
1: 여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0: 아이고.
1: 그때 복자께서는 어머니의 그 돌아가셨을 때 유교식 제사 대신에 천주교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하였는데요. 어찌되었건 조선시대에 그것도 과거에 합격한 양반 집안에 속한 사람이 그 조선시대에 가장 중심을 이루던 성리학과 유교의 나라에서
0: 네.
1: 신주를 불태운다 그리고 제사를 폐한다 이건 정말 조선시대를 발칵 뒤집었을 만한
0: 맞아요.
1: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그 어머니도 근데 굉장한 신앙인이었나 봅니다.
1: 네.
0: 진산성지에 가보면 네, 윤지충 바오로 그다음에 옆에 뭐
1: 권상현 야고보.
0: 야고보하고
1: 네.
0: 어머니가 계세요.
1: 아, 그,
0: 뭐,
1: 네.
0: 그 동상이
1: 네.
0: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아, 그 어머니가 이렇게 또 유언을 또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라 했다는 말이 참 새롭네요.
1: 네.
0: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안 지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 모든 게 허락이 돼서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 너무 좋아하셨어요.
1: 아, 그러셨어요?
0: 네.
1: 그런데 또 요새는 뭐 예, 네. 또 제 천주교 집안 중에서는 저희
0: 네.
1: 집도 그렇습니다만
0: 예.
1: 이제 예전에는 제사 잘 지내시다가 이제 또 부모님들도 나이가 많아지시고 하셔서 요새는 또 제사 대신에 저희는 이제 그 명절 때 그 위령 미사로
0: 미사.
1: 또 대신하는
0: 그렇죠.
1: 경우도
0: 그렇죠. 위령 미사로
1: 네.
0: 하죠. 어이, 정말
1: 그렇습니다.
0: 참 우리 전통은 또 울고 웃고 그러기를 참 잘하는 그런 풍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조선 시대 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잖아요. 이렇게
1: 네.
0: 이런 사건이
1: 맞습니다.
0: 그러니 관아에서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말 그대로 윤지충 복자 그리고 사촌 권상현 야고보께서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운 사건 이것이 바로 진산 사건인데요.
0: 네.
1: 당시 이 사건은 그 전주 관아에 먼저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중앙 조정에도 소식이 당연히 전해질 수밖에
0: 네.
1: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붙잡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 문제까지도 중앙 조정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조선의 임금은 정조 임금이었습니다.
0: 네.
1: 아실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조 임금께서는 천주교에 관해 물론 경계는 하였으나 가장 사랑하던

0: 씨나 정약용이나 네. 혹은 천주교를 연구하는 실학자들에게 꽤 온건하고 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큰 박해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양반이라는 사람이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중앙조정에도 전해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이들은 먼저 체포령을 듣고 일시적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만 결국 본인들께서 진산 관아에 자수를 하십니다. 이때가 1791년인데요. 그래서 진산 사건이 일어난 해를 1791년으로 봅니다. 이때 이들을 잡아들인 진산 군수는 양반인 이들에게 먼저 말이 통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먼저 달래면서 천주교 신앙을 버리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앙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에 네.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앙 조정에서도 이들이 결코 신앙을 버릴 확률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처형할 것을 윤허하게 되는데 당시 전라도 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아유, 실제로 네. 조정에게 보낸 보고서인 네, 것이죠. 네. 네, 결국 1791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네. 대축일이지요. 이날 전주의 풍남문 밖 곧 오늘, 네. 오늘날 전주 전동성당이 자리한 네. 곳에서 처형을 당하셨고요. 당시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나이는 32살이셨다고 네. 합니다.
1: 예, 아 이렇게 사연이 굉장히 구구절절하기도 하고 이 신앙이 정말 타오르는 이분들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정말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까지 커다란 목숨을 정말 초계같이 버리는 그런 희생을 하셨어요. 아유 마음속으로 뿌듯하기도 하지만 쩌리합니다. 예, 잠시 그래도 좀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강훈이 부릅니다. 예, 꽃의 노래.

0: 네, 오늘은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복자 윤지충 바오로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잠깐만 보겠습니다. 레나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 밥상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이고 어디 안 가셨죠? 네 고맙습니다. 아까 올려주셨는데 지금 읽게 됐습니다. 예, 샛별님 정샛별님이신가요? 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합니다. 아주 정답을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하하대사님, 네. 그때보다 신앙생활과 믿음은 좀 편해졌지만 신앙심은 얼마나 깊어졌는지 반성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참 반성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 살면서 자꾸만 왜 약해지죠 마음이?
1: 네, 저도 늘 순교 성인들 이야기 많이 듣고 또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합니다만 알면 알수록 사실 반성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네. 내가 그런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나 순교 성인들께서 반성하게 네. 되고 스스로의 신앙을 늘 부끄럽지만 네네. 돌아보게 됩니다.
0: 네. 신부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혜정 디오신 니시아님. 네. 어제 성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 뵙고 WYD를 위한 묵주기도 드렸어요. 어쩌다 보니 성인의 얼굴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뭐 그랬군요. 야 영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우들이 성인에게 다가가면 손을 모으기는 했지만 고개를 쭉 빼고서 성인의 얼굴을 확인하기에 바쁘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저의 옆에 앉은 분은 묵주기도 중에 저에게 영어 할 수 있어? 네 하고 대답하니까 저 얼굴 실리콘 마스크야? 라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결국 분심이 들어서 묵주를 쥐고 있는 성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답니다. 예, 뭐 얼굴이 실리콘이거나 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닐 텐데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참 그런 호기심이 많아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매일미사의 복음 말씀을 듣고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나면서 와하하 하고 웃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반성하게 됐어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매한가지였겠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저는 십자가의 어느 부분을 바라보고 있게 될까요?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복자님과 같은 성씨라서 너무 기뻐요. 우회해. 아, 윤지충, 윤혜정 디오니시아님이십니까? 예, 참 재밌네요. 네. 이분이 지금 저기 이탈리아 지금 성지 순례 하고 계셔요.
1: 아, 이탈리아에 계십니까?
0: 네네네. 아이고. 군대도 네.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문자도 올리십니다. 아시시에 가셨어요. 이번에 저 군대 가셔서 또 이번에 노레또도 가시고 뭐 이번에는 또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 뵙고 전 기도를 하셨나 봅니다. 네.
1: 아니 정말 사담이라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아시시 가 계시거든요.
0: 오, 그래요?
1: 이제 내일이면 오시는데 그런데 네. 이제 아침마다 이제 사진을 몇 장씩 보내주시는데 너무 하늘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고 야 진짜 좋은 날에 가셨구나.
0: 네, 이분들하고 네. 만나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요. 놀라서 말씀드려봅니다.
0: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올해가 예. 그 지난번에 저희 기도밥상 시간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올해가 그 프란치스코 성인 선종 800주년이라 네네. 여러 가지 아시시아 관련한 뭐 전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순례들이 계속 이어지는 듯이 네. 보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037님 오늘은 흐린 날씨지만 덥지 않아 좋은 날씨네요. 오늘은 기도밥상 차려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말씀이 있는 날이죠. 좋은 밥상 잘 받아 영적으로 만나게 먹을게요 하셨어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이렇게 또 우리 착실하고 성실한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이 있어서 신부님 뭐 말씀하시는 게 행복하시죠? 아닌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0: 갑자기 질문해.
1: 깜짝 놀랐습니다.
0: 깜짝 놀랐네, 내가. 아, 간간다 이래야 되겠네. 예, 이제 뭐 마무리를 하는 이제 담화로 네. 또 넘어가야죠. 시간도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몇 년 전에 윤지충 바오롱 무덤과 백자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건지 저도 그렇고 오솔길 가족들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 백자 안에 뭐가 있었길래 예.
1: 네, 먼저 백자에 관해 네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조선시대 천주교회 신앙인들, 순교자들과 백자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순교자들께서 목숨을 잃으신 뒤에 처형을 당하신 뒤에 시신은 거의 버려지듯이 했고요. 사학 죄인, 아주 대역 죄인이었기 때문에 네. 시신은 거의 버려지듯이 했는데 이제 몰래 다른 신자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땅에 묻으셨습니다. 이제 밤새 몰래 와서 시신을 묻고 하셨는데 또 묻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보통 무덤에는 그 옆에 묘비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순교자들 무덤에는 묘비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학죄인이어서 묘비를 세우면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알고 또 그 무덤이 훼손을 당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묻힌 사람에 대한 기록을 그 백자 안에 하얀 그릇 안에 먹물로 이제 붓으로 적어서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얼마 전이지요?
0: 그러네요.
1: 네, 네. 전주교구 초나미 성지 개발을 위해서 네. 공사를 하던 중에 어떤 유해가 발견이 됐고 뼈들이 네네. 발견이 됐고 그 옆에 하얀 사발, 곧 백자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0: 네.
1: 오늘날 물론 발견된 유해나 시신들은 뭐 DNA 분석, 탄소연대 측정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밀 감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뭐 이 사람이 몇 살 때 죽었고 네. 뭐 어느 때 살았고 이것까진 좋으나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지요.
0: 그렇게요?
1: 그런데 이 유해 옆에 백자 안에는 글씨가 선명하게 아하.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성균생원, 곧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한 사람, 그 과거에 합격한 사람 성균생원 윤공예묘, 그러니까 윤 씨의 묘인데요. 아하. 속명 지충, 세속의 이름은 지충, 성명, 거룩한 이름, 성명, 네. 보록, 보록은 바오로입니다.
0: 예, 예, 예.
1: 자, 자는 또 다른 이름이죠. 자우용 김효생, 이는 바로 정확히 윤지충 바오로 복자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때 권상현 야고보 복자 백자도 함께 발견되었고요.
0: 네.
1: 정말 최근에 발견된 것이므로 어떤 조선시대 때 신앙인들의 어떤 믿음 그리고 돌아가신 순교자들에 대한 공경 그것을 이 백자를 통해 알게 되는데요. 네. 혹시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에 윤지충 바오로 복자 이제 백자 뭐 유해 이렇게 치시면 그 백자의 이미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0: 예, 사진이나 뭐 이런 게 보여질까요?
1: 네,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있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이제 사진을 통해 보게 되면 한쪽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0: 그러게요. 참 중요한 발굴이었네요. 네,
1: 단순히 돌아가신 복자분들만 아니라 그분들을 이제 공경하고 존중했던 모든 신자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예. 생각을 하면 이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데요.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삶과 이 백자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앙에 더욱더 큰 뜨거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이고 예 정말 이 백자 발견까지 정말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선조들이 참 현명했어요. 그 백자에다 이렇게 이름 새기는 거 안 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1: 그렇죠.
0: 예. 네. 이제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아주 이게 혹독한 박해 속에서 생명까지 다 바친 이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예, 하느님 뜻이 정말 어떤 데 있는지 우리 눈에는 실패작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영광으로 정말 잘 지내고 계시고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이 신앙을 이제 이어지게 한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이제 곧 성인품에 얼른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이제 정리 좀 부탁할게요. 오늘 시간.
1: 네. 네. 오늘 윤지충 바오로 예. 복자를 기억하면서
0: 네, 짧게.
1: 네,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그만큼 뜨거운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함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문자가 몇 개 남았지만 시간상 읽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나중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신부님 말씀이 이제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오솔길 가족들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제 어떤 것일까요?
1: 네, 다음 주 주제는 바오로 사도의 신앙과 설교 라는 주제로 함께 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정말 흥미롭겠습니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기도 밥상에서 저희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굳건한 신앙정신을 심어주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천주교회 안에는 정말 많으시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103위 성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124위 복자들이 계신 것도 한국천주교회는 엄청난 큰 보물이죠. 이제 곧 성인품에 오르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해주시니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끝곡으로 스윙 워십이 부르는 순교 남겨드리면서 기도의 오솔길 산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국 씨.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두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서 다른 제자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가장 강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큰 관심을 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거룩하고 더 모범적으로 사는 게 쉽냐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신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성인처럼 살기도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질문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성인이냐 죄인이냐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죄인의 모습도 있고 성인의 모습도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라도 하느님 눈에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남들이 모르는 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현재의 도덕성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약한 인간으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느님께로 나아간다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같은 신앙인들에게도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1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오히려 현재의 모습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형제 자매의 허물을 판단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1: 연중제 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0: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프면 서럽지만 게으르면 더 서럽다. 혼자 사는 일상을 보여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했던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자기 연민에만 빠져있으면 결국 나만 더 불쌍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말인 것 같으면서도 혼자서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어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대문자 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혼자 울고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른이 된다는 건 누가 대신 일으켜주길 기다리기보다 힘든 날에도 스스로를 챙기고 다시 일어나 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물론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밥 한 끼라도 더 잘 챙겨 먹고 씻고 움직이면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조금 지쳐있더라도 스스로를 너무 오래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밤에 자다가 갑자기 발이 너무 아플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처음으로 경험한 통풍 발작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집에 진통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발을 디딜 수도 없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구한테 집에 누가 있으면 뭐 진통제라도 사다 달라고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사제간에 혼자 있으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좀 친한 청년이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 친구가 이렇게 약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참 너무나 가끔은 서럽고 밥 먹는 것부터 해서 아플 때 참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통풍으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져서 보호자가 없이도 운영되는 병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어른이 된다는 건 엄청난 걸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챙겨주지 않더라도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무너진 마음을 추슬러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도 모두 애쓰셨어요. 지금은 지쳐있더라도 내일의 나를 위해 스스로를 너무 함부로 놓아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6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MC 스나이퍼의 BK Love.

때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난 정말로 몰랐던 걸 이제야 늦게나마 난 깨달았던 거야.

가슴에 젖은 내 친구의 젖은 목소리에 처음부터 어긋나버린 끝이 된 사랑 얘기 내 친구의 아픔을 이해 못할 슬픔

자고 한줌 묵기 되어 날려 수많은 나를 밤을 한숨으로 보내며 지내며 생각해 마지막에 어렵게 내려진 결론 그건 결코 쉽지 않게 내려진 그녀를 위한 너를 위한 이 사랑의 결론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고의 수호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고의 수호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7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누가 봐도 뚱뚱하구나 생각하는 과체중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누군가에게 매일 지적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 옆자리에 있는 언니는 숨

떨어지고 더 화가 나는 건 제게 외모 지적을 할 때마다 바로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고 따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말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냥 넘기자니 억울하고 그 사이에서 혼자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꾸만 외모 지적하는 회사 동료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예쁘다는 표현도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사회인데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숨쉬듯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 예의가 아니죠.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님께서 어떻게 보면 평소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시고 계실 텐데 내 마음속에 내가 대응하지 못한 게 짜증도 나고 나도 그런 말에 좀 대응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혼자 속만 끓이게 되는 부분이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뭔 말을 하도 사실 사람들은 바뀌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로는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미션은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비폭력 대화 방식이라고 하죠. iMessage의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과 나의 필요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이죠. 저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언니가 나빠요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방어를 최소화시키면서 경계를 긋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참 살아가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나빠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아닌데 사실은 상대방이 문제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거를 선을 긋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잘 끊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Yes or no라기보다는 끊는 거죠. 이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전하는 건 우리가 모두 공부해보고 또 체득화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연 읽으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당하게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The Dullies의 Wanted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0483님, 별거 안 했는데 이번 달 전기세랑 수도세 등등 관리비가 글쎄 30만원이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습니다. 진짜 집에서 뭘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갈까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정승처럼은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휴. 그렇죠. 요즘에 이게 뭐 산다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기름값도 요즘에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도 많이 나오나 싶기도 할 정도로 산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집을 사도 문제고 집을 안 사도 문제고 관리비가 이게 숨만 쉬면 나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까지 절약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상상을 하죠. 아, 내가 그런 생각 없이 돈을 펑펑 쓸 수 있다면,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항상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편의점에서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모든 곳에서 그렇진 않죠. 정승처럼 쓰고 싶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을 고민해보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합리적인 소비가 또 우리의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것 같네요. 어려운 시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12님, 매년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구걸을 하셨던 할머니가 계신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서 종종 지갑에 잔돈 남은 거 있으면 드리곤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괜히 신경 쓰이고 대체 어디 가셨나, 혹시 돌아가셨나 궁금하고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매일 뵙던 분인데 그새 정이 들었나 봐요. 허허, 모르는 분이지만 그래도 건강하셨으면 하네요. 네, 마음속에서 그렇게 마주치는 분들 나중에 뭔가 정이 갑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들 수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뵙던 분은 아닌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중에서 갑자기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어떤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괜히 뭉클하죠. 아, 내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도 떠오르고 아, 저분들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근데 그러다 또 내가 또 피곤해지고 힘들면 내 마음속에서 힘든 것들을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도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걸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이웃을 향한 관심과 어떤 배려 너무나 맞다고 느껴지는 사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352님, 신부님, 저희 신랑이 요즘 홈트에 빠져 있어요.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고 스쿼트 하고 나름 홈짐이라면서 뭐 매트도 깔아놓고 덤벨도 드는데 쿵 하고 놓는 소리가 너무 커서 아래층에서 항이 올라와요. 너무 민폐라서 헬스장 등록하라고 하면 집에서 운동하면 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운동복 빨래가 너무 많아졌어요. 운동복 두 벌씩 갈아입어. 그리고 근육이 생겨야 한다고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먹는데 설거지할 때 냄새나고 끈적해요. 제일 웃긴 건 맨날 저한테 오늘 내 근육 좀 커진 것 같은데? 이러는데 진짜 어이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줘야겠죠? 귀여우니까요. 오늘 신청하신 곡 내게 줄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입니다. 저도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가끔 그거 있죠. 헬스는 운동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미학 같은 거죠, 이렇게. 뭔가 진짜 운동은 사실 다른 걸 수도 있는데요. 좀 웃긴 일이죠. 근데 이게 그 아래층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건 좀 해결을 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굉장히 두꺼운 무언가, 홈집용 무언가 깔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좀 알아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00년대 언제 이후로 지어진 건물들이 이 층간 소음에 굉장히 약하게 지어졌다고 하니까요. 아래층이 너무 힘들어서 또 그러다가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운동복도 그렇고 그래도 운동을 안 하는 남편보다는 운동을 하는 신랑이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사랑하시죠?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디셈버의 내게 줄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김범수 피처링의 박선주의 남과 여.

우리가 이런저런 인간이 되는 건 다 우리한테 달렸어요. 우리의 몸은 정원이고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와 같은 거니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 중에서

All for One의 I Swear 듣고 오셨습니다. 오셀로는 셰익스피어가 1603년경에 쓴 비극인데요. 베네치아 군대의 장군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데 부하 이아고의 계략에 말려들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아고가 없는 사실을 교묘하게 만들어내고 오셀로는 질투에 눈이 멀어서 결국 제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근데 오늘 이 대사를 한 사람이 바로 그 이아고예요. 그게서 제일 나쁜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원이라는 비유를 조금 생각해 봤어요. 정원은 내버려두면 잡초가 자라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결국 선택인 거죠. 매일 조금씩 손을 보는 사람의 정원은 티가 안 나게 조금씩 바뀌다가 어느 날 보면 전혀 달라져 있는 그런 정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정원인 거죠. 우리의 몸, 아까 운동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자라버린 잡초들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최유리의 숲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구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구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7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첩장도 이미 나왔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며 인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남자친구 집안에 유전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꺼낸 이야기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된 건데 결혼을 앞두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올 수 있었던 건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화는 나겠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 지금이라도 파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선택인 것 같으면서도 파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나 싶고 부모님은 무슨 죄인가 싶고 파혼했을 경우에 생기는 다른 문제들로 인한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좋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결혼할 남자친구 집안에 유전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파혼을 생각할 정도의 유전병이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고민이 되는 사연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사연에서 중요한 거는 배신감이겠죠. 미리 나에게 알려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나한테 숨겼다는 게 지금 배신감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사연자님께서 고민해보시고 사연자님의 뜻이 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랑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게 유전병이 너무나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만둬야 될지 제가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서로가 정말 신뢰해서 잘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잖아요. 내가 나에게 숨기지 않고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결혼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대부분은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게 가능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게 바뀔 수 있는 건지 이 세상에 대해서 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이분의 마음이 딱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산란하고 겁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마주하는 겁니다. 산란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연자님께 드리는 미션은 지금 당장 결정하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오늘 하루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그렇다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한다는 것, 누가 사연자님의 생각을 정리해주진 않겠지만 대화 속에서 내가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길 응원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길이 있을 거니까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해서 잘 결정하시기를 정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기현의 세월이 가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들었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은희의 어떤 그리움입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 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장을 두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의 양자도약에서 유래한 퀸텀 점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단을 뛰어 오르는 것처럼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점프하듯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퀸텀 점프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임을 알려주는 근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한 걸음씩으로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7일 시작했습니다. 퀀텀 점프 들어보셨나요? 저도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사실 지금은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딱 지금 이 말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 아이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또 회사도 다니고 하면서 되게 바빠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보면 많이 앞으로 나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현성 씨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김시현의 견디어내는 것, 그리고 17이다 나 너를.

김현성입니다. 오늘 낮에는 무엇을 점심으로 드셨는지요? 뭐 특별하지 않으면 늘상 그렇듯 그냥 밥 먹었지요 라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잔치국수를 좋아합니다. 칼국수도 좋고요. 짜장면도 좋지요. 국수가 들어간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공연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면 그곳 지인에게 어느 국수집이 맛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수를 좋아합니다. 언젠가 섬진강 시인으로 기억하시는 김용택 시인의 집에 들른 적이 있어요. 마침 때가 되어서 저한테 점심으로 무얼 먹을까 하고 물어보셔서 저는 국수 한 그릇 먹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택 시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국수 있단가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어머니의 대답이 국수 없는디 옆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네 하십니다. 이어 김용택 시인은 어머니께서 국수를 들고 오시는 걸 보십니다. 어 옆에서 끼어왔어 호호호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눈으로 봐도 먹음직한 비빔국수가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시골 인심처럼이나 풍성하게 아니 맛있는 국수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국수를 먹으며 제가 선생님 어머니 보고 국수집 하시라고 하세요. 정말 맛있어요. 했다. 그 여름낮에 섬진강을 바라보며 먹었던 비빔국수. 가끔 생각납니다. 잔치국수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참 예쁜 말이다 싶어요. 잔칫날 먹는 국수. 어린 날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면 마당에 포장을 치고 큰 가마솥을 걸고 거기 장작불이 활활 타며 국수가 끓는 풍경이 생각납니다. 머릿고기가 상에 오르고 하얀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 그야말로 잔칫날이죠. 동네 사람 모두 모이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세워서 한 그릇 내놓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잔칫날 잔치국수를 먹는다는 것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잔치국수 대신 뭐 갈비탕이 나오면 저는 속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야박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요즘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도 멈칫해진다고들 합니다. 어느덧 경사스러운 잔치가 부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맑은 멸치국물에 하얀 국수가 가득한 것을 떠올리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만 국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상국 시인이 이렇게 국수에 대해 시를 썼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국수가 먹고 싶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을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의 허기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국수 한 그릇이 지니고 있는 풍경이 눈에 선해지지요. 음식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잔치국수는 비싸지 않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때론 슬픈 이야기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상국 시인의 시 국수가 먹고 싶다는 국수가 지닌 맛처럼 담백하게 우리네 삶의 모습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시를 읽고 나니 잔치국수가 먹고 싶어지네요.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 백석 시인의 시가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제가 음반으로 냈었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머리에 잔치국수 한 그릇 그려보세요. 백석 씨가 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실려있는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씨, 김현성 작곡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깃는 두레바 김현성님의 이야기에 이어서요. 김현성의 국수가 먹고 싶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국수 얘기하니까 또 국수 먹고 싶네요. 어제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어둑어둑하니까 뜨끈한 국수 이렇게 말아 먹으면 맛있다 싶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막 할머니가 국수 집에서 해주시면은 그냥 주말에 주일에 점심 항상 국수를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집에서 잔치국수 해 먹으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국물을 또 내가지고 고명을 다 예쁘게 다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하니까 시간 오래 걸려서 요즘은 잘안 먹게 되는데 뜨끈한 잔치국수 정말 맛있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 김현성님과 함께 했고요. 노코 아빠 승유님이 DES의 감사해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이곡 저도 좋아하는 곡이라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웬만하면 제가 음원 구해서 어떻게든 틀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은 샵 1053, 우물정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 통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있는 분들은 빵톡 통해서는 무료로 또 신청곡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DES 워십의 감사에 듣고 올게요.

네, TES 워십의 감사해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캔터베리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노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2세기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지만 로마군이 철수한 후에 영국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성당이 파괴되고 성직자들도 떠나버렸는데요. 심지어 분열된 왕국끼리 전쟁을 하면서 선교활동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활동 덕분에 영국의 왕도 세례를 받을 만큼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영국의 사도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영국에 있는 캔터베리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누가 오늘 축일인 것이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은 모두 아홉 분인데요. 혹시 축일 맞은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지났어도 또 알려주시고 아니면 미리 저 내일인데요. 저 모레인데요. 저 며칠인데요. 하고 알려주셔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류체칠리아님이 어제였죠. 필리포넬 1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504님은 며칠 전에 또 베다 축일이었잖아요 하시면서 베다의 축일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세례명이 베다 하셨는데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

행복하시길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또 오늘의 성인들 들으시면서 오늘의 성인 누가 있나, 그 성인이 어떤 분인가도 중요하지만 또 들으시면서 아, 이분 생각난다 하는 분께 오늘 축일 축하합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따뜻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라우다테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듣고요. 이어서 야훼 이르 음반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올게요.

베라우다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어서 야훼의 음반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순환을 예고하시죠.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양 옆에 앉게 해달라고 청할 만큼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복음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하느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무력으로 행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를 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알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스승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뭔가 멋있게 보이는 멋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다른 열 제자가 이 일을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도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오늘 복음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바라지만 주님과 우리 자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해 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저는 김상균이 부르는 주 하느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28일 연중 제8주간 목요일 오늘 미사는 인천교구 청원본당 주임이자 농아선교회 지도 임성환 바오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0: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0: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베드로 1서 2장 2절에서 5절,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2: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2: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0: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2: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을 열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0: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2: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0: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2: 감사하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며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찬미하여라.
0: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2: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0: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알렐루야.
2: 알렐루야.
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진던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예수님.
0: 찬미예수님.
1: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꾸짖는데도 그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눈뜬 군중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앞을 못 보는 바르티메오는 그분을 영원한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으로 정확히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진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세상 눈에는 실패한 인생인 바르티메오가 오히려 하느님의 눈을 가졌던 셈입니다. 오늘 제일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박해받는 초라한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요 임금의 사제단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변두리라서 밀어냈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값진 돌로 보셨습니다. 탈출기에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똑똑히 보셨던 하느님처럼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소외된 한 사람의 외침 앞에 멈춰 서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르티메오의 기도는 짧지만 강렬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눈먼 존재인지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잘 본다라고 자부하던 바리사이들은 어둠 속에 남았지만 자신의 어둠을 고백한 바르티메오는 참된 빛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을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바르티메오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답하고 길을 따라 나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 길 위를 걷습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직한 고백 안에서 우리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은총을 누리시길 희망합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0: 시내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든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하나님, 하느님께 봉헌할 예물을 마련해 주시고 이 예물을 저희의 정성으로 받아주시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제사를 저희의 공로로 여기시고 더 많은 상급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

영광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0: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레오니.
1: 하느님.

0: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0: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채를 받아 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주는 이 성사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소서.

0: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시

0: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요, 이 세상이 무대이고 우리 모두가 배우이며 저마다 여러 역할을 연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는 주연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조연으로 출연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부모이자 자식이고 또 친구이자 직장인으로 여러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인생이란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명연기자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무대에서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 인호주사의 들어봐였죠. 그래요. 우리 모두 또 이렇게 연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한테 슬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 이게 약간 어색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약간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연기는 아니에요. 진짜 드리는 말씀은 정말 제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 주로 하니까요. 자, 또 어떤 연기를 하고 계실지, 오늘이라는 이 무대에서 또 어떤 배우로 오늘 하루 보내실지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도 나눠주시고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빵톡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바로바로 못 소개해드려도 다 읽어보고 또 다음날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노코 아빠 승유님이 어제 대구에 축하할 일 생겼죠. 청주 교구장님이 대구 부주교님으로 발령됐습니다. 대교구에 부주교님으로 발령되셨어요. 시몬 부주교님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어제 또 저녁 때 축하할 일이 생겼죠. 너무 축하드리고 류채첼리아님도 청주교구장 김종강 시몬 주교님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임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종강 시몬 주교님께서 대구대교구에 부교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소식 저도 어제 듣고 또 이렇게 댓글들 보면서 아, 많은 분들이 또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바로바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꽃들에게 희망을 코너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사랑의 날개 믿음 듣고요. 나혜선의 목소리로 죽게 가오니 띄워드립니다.

기관의 보호 아래 지내던 아이들은요, 만 18세가 되면 그곳을 떠나 독립해야 합니다.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 아이의 자리에서 갑작스레 모든 것을 책임지는 어른의 자리로 옮겨가야만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위기 청소년 또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1대1로 도와주는 비영리단체 벗들의 벗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세운 박이루 알로이시오 씨도 자립 준비 청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수녀회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되던 날 기차역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레시오회 김혜일 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를 배운 다음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할 청소년들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이들이 겪는 어려움 참 다양하고요. 또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박 대표는 그 삶에게 필요한 것에 맞춰서 자립을 돕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길 바라는 그 선한 마음으로 오늘도 벗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요, 젊은이여 일어나라였죠. 돈보스코 탄생 200주년 기념 음반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살레시오의 신부님 덕분에 힘을 내신 박이루 알로이시오님께서 세우신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벗들의 벗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장 따라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남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만한 큰 사랑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3008님이요. 이영진 가브리엘 내 생애 모든 것 신청할게요. 보내주셨고요. 또 어여쁜 세실녀님은 하늘바라기에 하늘꽃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어제 듣고 보내주셨네요. 멸치 육수 준비해야겠어요. 아들 녀석 불러다가 국수 해 먹여야겠습니다. 어제 또 마음 깊는 두레박에서 김현성님이 이 국수 얘기하시니까 이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아침부터 왜 이렇게 국수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이영진 가브리엘의 내 생애 모든 것 듣고요. 어여쁜 세실리아님 신청곡 하늘바라기에 하늘꽃까지 이어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이형진의 내 생애의 모든 것, 그리고 하늘바라기, 하늘꽃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베르나르도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회의 수도 사제였던 그는 알프스 지역에서 학교와 또 성당을 세우면서 하느님을 전하고자 노력한 분인데요. 또이 알프스 산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위해서 대피소를 두곳또 세운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등산가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또 등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등산 가실 때 혹시라도 날씨가 안 좋거나 하면 우리 베르나르도 성인에게 기도를 해야겠네요. 전구를 청해야겠어요. 또 오늘은 성 제르마노, 성 헬라디오 등 21분의 축일이기도 하죠. 혹시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4의 성전이 되리라 띄워드릴게요.

4의 성전이 되리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 바르티메오는요, 주변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청하죠. 그렇게 간절한 청을 또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세상의 목소리나 비판의 눈초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청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용기가 자라는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헤세드가 부르는 눈을 뜨다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듣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때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로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노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바르티메오라는 눈먼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하였는데도 그는 계속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눈먼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쳐 부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데 당연히 눈을 뜨는 게 그가 바라는 것이었겠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르티메오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바르티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만 찾아다녔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보고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낙심하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어느덧 희망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에휴, 눈뜨기는 글렀다. 아무리 유명하고 용하다는 사람도 못 고치는 것을 누가 고치겠냐. 아무 소용없다. 이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은 바르티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너는 계속 희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어줄 사람이 나라는 것을 믿느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은 아무도 희망을 일으켜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희망을 품는 사람,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바르티메오는 간절히 바라던 대로 다시 볼 수 있기를 예수님께 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아멘.

연중제 8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한 드라마에서 나온 근사하다라는 말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단하다와는 조금 다르고요. 멋있다. 이 단어랑도 어딘가 결이 다른 근사하다. 과연 어떤 뜻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근사하다는 거의 같다, 그럴듯하게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멋짐, 대단함을 넘어선 것이 근사한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그럴듯하게 괜찮을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좀 쉽게 근사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내 기분이 엉망이어도 다른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넬 줄 아는 우리. 이런 우리는 이미 근사한 사람 아닐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는 소녀시대 좋은 일만 생각하기였어요. 자, 근사하다. 그 복디가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최근에 끝났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주일에 끝났고요.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아, 제가 아는 드라마 제목 중에 가장 긴 모자무사 드라마가 끝났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었냐면 얘기하면 안 되나? 안 되겠지? 아, 알았어요. 그 연예인의 입양딸, 양딸과 그 연예인의 친딸이 이렇게 쇼윈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딸이 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 친딸이 그렇게 근사하대. 근사하다는 건 뭘까? 근사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친딸이 눈물을 주르륵 흘러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친딸이에요. 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둘이 갑자기 포옹을 하는데 그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베스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 양딸이 친딸을 딱 안아주면서 뭔가 되게 오묘한 표정을 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뭐 그런 거를 위로해주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나온 그 근사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아침 출발을 해봤어요. 근데 수학에서도 근사치, 근사값이라는 게 있죠. 이게 같은 근사라더라고요. 참값에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기준값에 충분히 가까운 값. 어쩌면 진짜 근사한 사람은 뭐 흠이 하나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그럴듯하게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6516님, 근사값. 미분에 미분을 해도 절대 0이 될 수 없는 치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저 까칠할래요. 이 감각을 쭉 끌어올려서 다음 주에 투표할래요? 라고 문자 하셨네요. 오늘은 좀 까칠까칠 예민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0: 다짐 벌써부터 외쳐주셨고요. 류하느님, 복디님께 근사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으니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와, 이렇게 칭찬 듣고 기분 좋아지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복디의 이 한마디가 마음에 닿은 거잖아요. 7408님, 근사한 아침을 만들어주는 복디와 제작진들에게 감사드리며 비오는 아침 근사하게 출발합니다. 이동훈님, 품이 있고 밑에 있는 행여와 저는 항상 친절한 복디가 좋아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근사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서로의 근사한 하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 여러분들 근사한 아침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우리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몰 징의에서 함께 외칠 테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세요. 근사한 하루 보낼 거예요. 전 근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6516님처럼 근사한 하루를 위해서 저 오늘 살짝 까칠할 거예요. 이런 거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글로 쓰고 말로 외치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사한 다짐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도 드릴 거니까요.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오늘은요, 이 직업주의보예요. 삶이라는 예능판에서 아주 신명나게, 아주 신나게 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방송국 PD였다가 지금은 너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키키TV에 허서문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9시까지 행복을 여는 아침 문 활짝 열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사연도 보내주시고 다짐도 보내주시고 신청곡 질문 있으시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우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입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Sue, Jeannie,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과 충북, 영남 내륙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9도, 광주 20.4도, 대구는 19.7도입니다.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 부산 2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점점 올라서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비는 오전 중 낮 동안에 대부분 그치고 맑은 하늘이 이어서 드러나겠습니다. 이 맑은 하늘 덕분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고요.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자, 이제는 기온이 쭉쭉 오름세를 보입니다. 주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많이 덥겠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를 좀 하셔야겠네요. 자, 두 노래 듣고 올게요. 2개월의 로맨티코, 원 모어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줌. 한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잠깐 지나갔던 방송을 찾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도 몇 장 남지 않았고 영상은 하나도 없었는데 문득 예전에 어머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 화면에 잠깐 지나간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죠.

유명인을 보며 웃던 평범한 시민의 모습. 카메라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몇 초의 장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가족의 웃는 얼굴이었던 겁니다. 신기한 건요, 그 글을 본 프로그램의 팬이 1시간 만에 방송 장면을 찾아냈고 380화 2014년 5월 24일 방송분 10분부터 나오세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원래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만들어지는데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의 추억을 찾아주고 그리움을 달래주기도 하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아직도 오래된 예능을 보면서 아픔을 잠시 잊으며 웃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이어주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도 하죠. 화면 안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지만 사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그리움과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리서 웃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슬픔을 어루만져주는 우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보기들은 힘들거나 우울할 때 무엇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재미난 예능을 깔깔깔깔 보면서 웃는다?

아니면 맛있는 걸 와구와구 입안 가득 넣고 와구와구 먹는다. 힘들거나 우울할 때 해소 방법을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누군가 우울에 빠져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방법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얼른 문자 보내주세요.

0: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1: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청하와 콜드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추억의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무한 도전! 이 무한 도전 팬분들은 아직도 지난 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어머니가 나온 그것도 380화. 와, 이제 프로그램이 380화가 넘는 게 있을까요? 와, 진짜 추억의 프로그램입니다. 힘들 때 날 웃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이 무한도전 이야기해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복디도 대학교 4학년 때 무한도전에 살짝 잡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제가 출연 정도도 아니고 살짝 지나간 건데 그 정준하 씨가 아바타 분장을 하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버스에 타세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하면서 웃으면서 쳐다보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정준하 씨가 아바타 분장 요란하게 하고 뒷좌석에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서 이렇게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한번 잡힌 적이 있었는데 어떤 팬분들은 그걸 찾아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언급만 했는데 무한도전에 제가 나와요 라고 했는데 어떤 팬분이 최근에도 그 댓글에 저는 무한도전에 나오는 오수진 씨가 좋아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지나가듯이 훅 하고 잡힌 건데 1초 나오나? 네,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못생겼더라고요. 지금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봤는데 아, 이게 아주 통통한 대학교 오수진이가 잠깐 나와요. 그때는 진짜 제가 방송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또 제 추억이 됐네요. 자, 어찌됐든 힘들 때 이렇게 날 웃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예능 프로그램이든 맛있는 거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울감에 빠졌을 때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래 나에게는 그 방법이 있었지 하면서 그걸 해보면서 또 기분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힘들거나 우울할 때 과연 웃긴 예능을 보시는지 맛있는 걸 드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어요. 1634님께서는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우울할 때는 유명 배우가 된 것처럼 상상을 해요. 지금 나는 영화 속 한 장면의 주인공이다. 우울함을 연기하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좀 나아지더라고요. 이거 저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뭐 우울한 방법 이거 그때 그 아바타 그 무한도전 출연할 그 당시에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대학교 오수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연을 처음 당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우울함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실연에 빠진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자 이러면서 우울함을 털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그 뒤에도 뭔가 힘들거나 이럴 때 내가 이 장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껏 힘들어하고 마음껏 이제 막 바둥바둥 되다가 극복하는 그 씬을 그 스토리를 지금 촬영하고 있다 이러면서 제 3자의 입장에 딱 빠져가지고 그 우울감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그나마 아주 조금 뭐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그렇게 한다고 안간힘을 써도 힘들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수월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409님 전 힘들거나 우울하면 옛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뒷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훌훌 털고 했답니다. 이 운동, 몸을 움직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능 프로그램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또 등산이나 전 달리기 했잖아요. 달리기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숨이 진짜 턱끝까지 차고 입 바깥으로 심장이 나올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 우울감에 빠져있을 새가 없어. 그냥 까먹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사람 생존 본능 때문에 컥컥컥거리다가 결국에는 잠시나마 2시간 좀 있고 3시간 있고 그러다가 4시간 5시간 하면서 어느 순간은 이제 아예 그 슬픔이나 우울감을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사건들을 잊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수연님 요즘 의욕도 없고 화만 나고 마음 지도가 꼬였어요. 그 누구보다 저와 잘 지내기를 빌어봅니다. 0563님 배를 좀 채우고 밖으로 나가요. 저의 기분을 주님께 그대로 봉헌해요. 1시간 정도 묵주기도 하면서 걷다 보면 좀 괜찮아지지요.
그렇죠. 배를 좀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있잖아요. 그럼 또 우울해요. 이거 다 살로 가겠지? 이러면서 나 또 내일 붓겠지? 하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맛있는 거 맛있는 대로 먹고 그리고 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걷든 뛰든 운동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먹는 거 많이 먹은 거 소비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하고 또 묵주기도가 또 차분하게 사람을 만들어주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같이 이제 나에게는 신앙이 있지라면서 좀 떨치게 되기도 하고 또 산책하면서 기분이 나아지기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예쁜 꽃들 보면은 아휴 그래 뭐가 중요한데 하면서 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곤 하죠. 2277님 우울할 땐 먹을 걸로 풀었는데요. 저도 생존 본능이 뿜뿜 생기는 운동을 한번 할까 봐요. 그러니까요. 완전 추천합니다. 저도 그 처음에는 진짜 작년에 진짜 우울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우울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침에는 여러분들이랑 만나느라고 잠깐 있지만 다시 퇴근하고 나면은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걷기를 좀 시작했어요.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걷다가 이게 너무 효율이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우울한 와중에 아 이렇게 걷는 게 뭐 무슨 소용이야. 이거 언제 걷고 언제 집에 와서 언제 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거든요. 뛰니까 걷는 거보다 뛰니까 숨이 너무 차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사는 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숨 쉬는 데 집중을 하게 돼서 그 힘든 일을 좀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줄여주더라고요. 힘든 일 생각하는 거를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잊게 되는 거죠. 9867님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준 곡들이 생각나네요. 10년 전 아팠을 때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로 위로를 받았어요. 원래는 클래식한 곡이 위로가 됐을 텐데 이상하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 명곡이죠. 뭔가 멜로디에 꽂혔을 수도 있고 가사에 꽂혔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 노래 듣고 또 10년 전 아팠을 때 기억 떠올리시는 건 아니겠죠?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나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겨야죠.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근사한 다짐, 마음속 근사한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8953님, 오늘 근사한 아침 열어주심에 감사해요, 복디. 근데 저희 회사는 경상북도 분들이 많거든요. 모두 건사하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건사하든 근사하든 우리 느낌 알죠? 건사한 하루라고. 아, 귀여워. 이런 사투리 귀여울 때 있잖아요. 막 쌀도 살 막 이러고 근사하다를 건사하다라고 표현하시고, 아, 귀여운 사투리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169님, 멋지게 생활하는 우리 딸 그라시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엄마 도와준다고 대학생활 하면서 주말 오전 알바, 주중 알바 하면서 대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그라시아 너무 고맙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모님 은총 가득 사랑해요. 라고 문자 하셨네요. 우리 딸 그라시아가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4169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라시아 사랑해. 조현주님, 오늘은 최진욱 바오로의 18번째 생일입니다. 제가 엄마로 태어난 날이죠. 축하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자고 있는 바오로 좀 깨워주세요. 바오로, 진욱 바오로, 얼른 일어나. 생일이래며. 얼른 일어나서 축하 많이 많이 받고 오늘 아주 신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은 날 태어났다. 진욱 바오로, 다시 한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도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서인국 사랑해.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 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4402님, 차경옥 우리 빵톡으로 남겨주셨는데, 차경옥님께서 문자 남겨주셨는데, 오늘의 다짐, 대학생 우수진 아가다 찾기에 도전! 이라고 하셨는데.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이 사진이 복디 맞죠? 아니면 다시 찾아보려고요. 저 찾았나요? 맞아요? 대학생 우수진 나가다? 라고 빵톡에 제 사진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아주 통통하고 이때는 제가 퍼커를 몰랐어요. 퍼스널 컬러를 몰라서 너무 안 어울리는 코트를 너무 안 어울리는 코트 색깔을 입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나?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아주 통통하고 그냥 웃겨요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준하 씨가 분장을 한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웃고 있는 사진을 비밀글로 남겨주셨네요. 공개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셨나 보다. 사진은 비밀글로 남겨주셨고요. 네, 찾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한도전에 나온 거 저 맞습니다. 3368님, 오늘은 처제 이주홍 아녜씨의 48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간단한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전 오늘 저녁 아무리 즐거워도 만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와, 생일 48번째 생일. 파티 메뉴는 뭔가요? 이게 뭔가 만취할 수 없는 메뉴일 수 있을까? 화이팅! 꼭 다짐 이루시기를 화이팅! 복디가 응원합니다. 아, 그리고 좋은 날인데 좀 한 잔 하면 어때요? 모상예님, 운동 3일째 습관이 되어서 계속 쭉 건강한 생활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운동 3일째. 자, 어떤 운동 하고 계시나요? 걷기 하시나요? 아니면 뛰기 하시나요? 우리 모상예님 앞으로도 쭉 운동이 습관이 되기를. 이 습관으로 몸에 익혀놓으면 안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죠? 7549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다짐은요. 오늘부터 출산 휴가가 시작됐어요. 또 주말 부부예요. 그동안 너무너무 소홀히 했던 독서를 많이 하며 보내기로 했어요. 우와, 일단 휴가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주말 부부는 축하드려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굉장히 어렵네요. 어쨌든 출산휴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독서 많이 하시면서 보내기로 했는데 저희 김리온 대표님과 하는 이리온 서재에서 좋은 책들 진짜 많이 소개해드리거든요. 매주 화요일 날 아, 이 책 읽어봐야겠다 라면서 저희랑 같이 매주 한 권씩 한 권 이상씩 읽어보면 어떨까. 7549님 출산휴가 너무너무 부럽네요. 다혜님, 좋은 아침 복디. 요즘 예민지수가 최고 좋아요. 화도 많아지고 뾰족해진 마음에 오늘만큼은 짜증보다 웃음으로 하루를 보내보려 합니다. 웃는 자가 승자다! 라고 외쳐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예민지수가 최고 좋아요? 날이 조금씩 스멀스멀 더워지고 있어서 그런가? 뭔가 운동도 귀찮죠. 화도 많은데 뭐 운동까지 하자 그러면 더 짠나겠다.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나? 아,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아, 참 제가 좀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2658님, 오늘도 무사히 어제 저녁 늦게 퇴근했는데 아래층에서 전화 왔어요. 저희 집 배관이 터져서 드레스룸 옷이 다 젖었다고. 오늘 누수 부분 찾아서 공사하고 배상도 해드려야 되는데 참 난감하네요. 오늘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세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난감하다. 드레스룸이 옷이 다 젖었다고요? 어머나,
어떻게 돈도 돈이지만 막 가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인사도 드려야 되고 너무 난감하네요. 정말 무사히 아무 일 별탈 없이 보낼 수 있기를 2658님.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지니 어떤 분의 외침이 저 지니에게 닿았을지 오늘의 지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니는요. 대학생 우수진찾기 도전 성공하신 차경옥님 그리고 아유 드레스룸 젖었다라고 전화받은 2658님 부디 힘내시길 바라시면서 두 분께 오늘의 지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의 붉은 노을 함께 듣고 올게요. Let's go.

7623님, 복스런 복디 수진이 언니, 저도 요즘 워킹과 러닝이 재미가 붙었는데 항상 아침을 밝혀주시는 목소리 정말 좋답니다. SES 달리기 들려주세요. 제 고3 때 애창곡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1부 끝곡으로 7623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2: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3: 안 할래요.
4: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3: 그래.
2: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차규홍님께서도 입으로 고고띵이라고 하셨고요. 백경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빵 틀었어요. 반가운 닉네임도 보이고요. 우스진 아가다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매일 아침 에브리데이 복디와 함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CPBC 라디오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이용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좋았던 순간도 아쉬웠던 점도 모두 모두 담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CPBC 라디오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 CPBC 라디오를 만들어갑니다. 혹시 바쁘시겠지만 본당이나 소속 단체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려요. 사례금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 링크 주소는 저희가 어디다가 올려놓으면 좋을까? 행복을 여는 아침 SNS 프로필에다가 링크 걸어둘까요? 어쨌든 링크는 저희가 뭐 빵톡이든 어디든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이용자 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사례금도 드린대요. 얼마나 좋아? 5분만 쓰면 돈이 떨어져.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 주의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곳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경동나비엔,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IS동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하이모, 한국MSD, 한국PNG판매, 현대해상화재보험,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6: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똥떨어 똥.

0: 발효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이효리의 Just One Ten Minute. 10minute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Just one ten minute, 내가 시대는 시간. Just one ten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이효리 씨는 10분만, 10분이면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저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얼마나 도발적이야. 10분만, 딱 10분만 있으면 내가 저 남자를 유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10분이면 뭘 할 수 있으신가요? 남자를 유혹하실 수 있나요? 여자친구를 만드실 수 있나요? 뭐 씻고 회사 갈 준비까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실까요? 아니면 만난 아침을 차릴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거 허겁지겁 마시는 시간? 운동 삼아 20층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시간도 될까요? 10분 정도면 노래 3곡이 나와야 돼요. 그죠? 노래 3곡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내실 수 있을지 샵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분 동안 해내실 수 있는 거 무엇이 있는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재미난 사연들 뽑아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효리의 10 minutes. 10분이라고 할 뻔했네. 10 minutes 듣고 오겠습니다.

이효리 씨는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드는데 10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북디는 10분 동안 화장을 할 수 있어요. 화장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10분 컷이에요. 여러분들은 10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을 수 있는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이사후 하나님, just one 10 minute. 20년 전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꼬실 수 있었지만 현실은 10분 안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와야 돼요. 와, 20년 전에 이성을 꼬실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방법 좀 공유해 봅시다. 사람들, 우리 듣고 계신 싱글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마음에 드는 이성을 꼬실 수 있는 10분 컷 방법. 이사구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자, 7703님,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뭐, 이게 화장 같은 그런 건가요? 2250님, 고등학교 때 3층 교실에서 1층 매점까지 왕복 가능. 아, 맞지, 맞지. 사온 과자를 수업 시간에 녹여 먹고 안 걸리며 친구들끼리 지나가는 새만 봐도 즐거웠던 게 생각나네요. 그쵸.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10분 그 쉬는 시간이 꿀이잖아요. 너무 달달하잖아요. 뭐 매점을 갔다 오기도 하고 도시락을 10분 안에 다 까먹기도 하고 우리 10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쵸? 3368님, 10분이면 아이스하키 장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 신고, 무릎 보호대 차고, 팬츠 입고, 엘보 차고, 숄더 메고, 헬멧 쓰면 끝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은 되게 간단하게 하시지만 장비가 굉장히 무겁고 크고 부피도 크고 이래가지고 10분 동안 장착할 수 있는 거 엄청 이거 제주 아닌가요? 제주? 와, 근데 아이스하키 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다. 그죠? 김현진님, 저도 학창시절 쉬는 시간 10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매점까지 전력 질주했어요. 긴 줄 기다리며 발 동동, 튀김만두 한 입 먹고 다시 교실로 뛰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하, 그쵸. 학창시절 쉬는 시간 10분이 진짜 10분이다, 그죠? 진짜 꿀맛 같은 10분이다. 와, 매점에서 튀김만두도 팔았어요? 너무 좋은 매점이잖아. 저희는 막 그냥 그런 공산품이라고 해야 되나? 빵! 이렇게 포장지에 들어가 있는 빵이나 과자나 뭐 음료수 같은 것만 팔았는데 현진님네 매점에는 튀김만두가 있었다니. 너무 맛있겠다. 침이 꿀깍 넘어갑니다. 7277님, 복디님, 10분이면 아파트 옆 용주사 정조효 공원을 달려서 다녀올 시간입니다. 부럽죠? 저는 지금 화성에 삽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집에서 한강공원 걸어서 나가는 시간이 딱 10분입니다. 10분 동안 걸으면은 한강공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저희 동네 한강공원이 진짜 이뻐요. 꽃들도 엄청 예쁘게 잘 심어놨고 벤치들도 엄청 멋있는 벤치들이 많거든요. 막 누워서 썬베드 같은 벤치도 있고 되게 아름다운 벤치 막 그 어디예요? 그 파리의 튤르리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초록색 벤치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벤치도 저희 한강공원에 가면은 있습니다. 8807님. 아, 10분 안에 맥주 500cc 두 잔 클리어. 와, 맥주 500cc 두 잔이면은 1리터잖아요. 그죠? 1리터를 10분 안에 드실 수 있다고요? 우와. 와, 대단하다. 와. 자, 6199님, just one 10 minute. 일찍 준비하면 지각 안 할 수 있는 시간. 10분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침에는 10분 차이가 진짜 큽니다. 이게 10분만 더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갑자기 개운해지기도 하고 거의 아침 10분은 평상시 1시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막 화장하는 스킬도 막 후다닥닥닥 전도 안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한 편이어가지고 10분 안에 완벽하게 풀매를 끝낼 수 있거든요. 아침 근무자들의 뭔가 묘기랄까? 재주랄까? 2037님, 10분이면 충분히 5분만 하며 잠을 잘 수 있죠. 말씀하셨네요. 진짜로 아침 10분은 1시간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10분 조금만 더 자잖아요. 그럼 1시간 잔 것처럼 깨우네요. 038 하나님, 10분만 더 하고 알람을 껐는데 1시간 지난 거 실화냐며 지금 우리 딸 10분 행복하려다 지각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0분은 1시간이라고. 자, 7408님, 10분이면은 달리기 1.7km 달릴 수 있고요. 율리안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후다닥 대령할 수 있는 시간이죠.
맞아. 저도 이제 좀 시간 나이가 들고 이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10분이면 된장찌개 바로 끓일 수 있습니다. 어, 진짜 오수진 기특하다. 10분 뚝딱뚝딱 재료 빡 딱딱딱 짤아가지고 딱딱 넣고 된장 딱 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분이면은 한상을 차릴 수 있죠. 아,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 씨는 10분 동안 남자를 꼬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10분 동안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오늘의 장원은요? 10분이면 충분히 5분만 5분만 하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에게 아주 와닿은 공감되는 말 2037님께 오늘의 장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성시경 내게 오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7910님께서 북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년 정도 만에 라디오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북디는 여전히 행여화를 지키고 계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문득 새벽 운동 중에 행여화가 생각나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반가운 목소리가 미소 짓게 하더라고요. 작년에 갑자기 암이 찾아왔고 항암과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후항암을 하고 있답니다. 암으로 평범한 저의 일상은 이렇지만 돌봄도 필요한 걸 알게 되었고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도 듬뿍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주님의 은총으로 치료를 잘 받고 있어서 감사함 또한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건강할 때 아침 루틴이 빵 듣기였다는 거, 이제는 제 일상을 찾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여와 시작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와, 작년부터 암이 찾아와서 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 여기에 또 후항암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평범했던 일상은 이렇지만 지금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프잖아요. 뭐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 항상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아프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남들보다 일찍 찾아왔고 그리고 일찍 찾아온 덕분에 앞으로는 건강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거니까 병원도 자주 다니면서 요즘 병원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병원 예약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케어를 받고 앞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찾아왔을 뿐이지 남들보다 지금 오히려 더 건강할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케어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7910님 그동안 너무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성공적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복디가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듬뿍 받고 금방 나으실 거예요. 자, 6161님께서는 아침에 퇴근하는 남자입니다. 쉬는 시간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복디도 아침에 퇴근해요? 이제 좀 있으면 퇴근이에요? 자, 부럽죠? 여러분 지금 출근하고 계시죠? 전 좀 있으면 퇴근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목요일 코너 직업주의보로 돌아올게요. 5반의 플라워 드릴게요.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네,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익숙한 길을 벗어나 자기만의 방향을 새로 만들어 가시는 분. 으아,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방송국 예능 PD를 하다가 지금은 너튜브 키키TV를 통해서 삶이라는 예능판에서 아주 신나게 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너튜브 키키TV의 허서문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행복을 여는 아침 청취자 여러분. 저는 삶이라는 예능판을 그대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키키TV의 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키키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아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얼굴이 조망만 하시고요. 지금 복디 저 지금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뒤에 책상 따로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아, 너무 상큼하세요. 상큼 발랄하시고
0: 감사합니다.
1: 제가 오기 전에 다 스토리도 봤는데 네. 또 너무 감명 깊어서 울었잖아요.
0: 아유, 감사해요. 네. 자, 아침 방송을 저는 하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7시부터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 우리 키키님도 새벽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어떻게 새벽 라이브를 하시게 된 건가요?
1: 아 이거 이 스토리가 긴데 원래는 새벽 5시에 30분씩 운동하는 라이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이거 너무 비범하다 시간대가 그래서 네. 5시 반에 네. 그 다음에 6시에 지금은 6시에 30분씩 엄마들 있잖아요. 네. 엄마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그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0: 저 봤잖아요. 아, 저 보면서 네. 제가 거울을 한번 보면서 제 배와 키키님의 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복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와, 복근이 있으십니다.
1: 네, 맞아요. 요즘에 조금 옅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우리가 밥을 지으러 부엌에 가잖아요. 네. 근데 밥 짓기 전에 먼저 복근. 복근밥 먼저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8시에 딱 30분씩만 운동하자. 우리 시간 없잖아. 근데 덕분에 우리는 6시에 모일 이유가 더 있잖아. 해서 우와. 만드는 거예요.
0: 네. 언제부터 그렇게 복근이 생기고? 복근. 원래 있으셨죠?
1: 복근은 원래 좀 약간 제가 근육질의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조금 덜 먹거나 운동을 하면은 생기는 편인데 이제 아이 낳고 나니까 이게 몸매가 많이 이제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뭔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쵸, 그쵸. 원래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근데 몸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어깨로 행주를 못 빨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모를 못 빨게끔 너무나 몸이 힘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헬스를 시작했는데 6시 정도에 밖에 헬스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 나머지 때는 할 수가 없어서. 그쵸.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너무 좋은데 이거를 나 혼자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다. 나랑 처지가 아이 낳고 나서 갓 엄마가 됐을 때 나는 못 돌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태반일 것 같다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챌린지를 만들게 됐고 네.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벌써 4, 5년째 하고 있어요. 4년째인가 5년째인가.
0: 새벽마다
1: 네.
0: 아침 이른 아침 새벽마다 그렇게 운동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30분 동안?
1: 30분 동안 이제 챌린지 기간에는 월화수목금 같이 하고 네. 챌린지가 아니는 요즘은 뭐 루틴을 유지하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월수금 라이브로 해서 챌린지는 팍 이렇게 식단도 같이 네.
0: 우와, 그럼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1: 같이 저의 운동을 같이 따라하셔야 돼요. 우와. 그래서 으쌰으쌰 뭔가 이게 근데 단순히 복근만 생기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다 자존감이 엄청 엄청 높아지신대요. 그리고 화가 줄은대요.
0: 그리고 일단 네. 아침에 덕분에 같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 나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1: 그게 진짜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다른 데 갔다가도 이제 후기에 남겨주신 게 너무 웃긴데 네. 이제 다들 집을 자꾸 나가세요. 그래서 집 나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간대에 나만의 선물을 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0: 나를 가꾸고 네. 또 내 몸매뿐만 아니라 나를 가꾸고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아준 아침마다.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신데요?
1: 좋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0: 네. 네. 우리 크리에이터 키키님, 허서문님께서는 이제 SNS, 뭐 너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계신데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게 되나요?
1: 일단 약간 저는 좀 라이브 할 때랑 그냥 일상 컨텐츠 올릴 때랑 좀 바이브가 다른 것 같아요.
2: 오.
1: 라이브 할 때는 보다 그냥 지금 있는 이야기,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 뭐 여기가 평화 방송이잖아요. 약간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톤 앤 매너의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제도 헤르만 헤세의 시를 읽어준다든지 라이브 중에 뭐 그런 식의 방송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일반 방송이 됐을 때는 좀 더 대중적으로 그쵸. 뭔가 웃음을 들을 수 있는 유쾌한 컨텐츠를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2: 와, 네. 그리고 또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내 루틴이나 또 내가 지금 육아도 하고 있지만 나의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신가요, 따로?
1: 와, 원래 약간 성장 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 것 같고, 원래 그런 사람이 이제 육아라는 내가 퇴사가 불가능한 그쵸. 이런 직업을 만나다 보니까 이 엄마라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까? 왜냐면 는 이 육아 때문에라는 나 뭐 못했어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 나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육아 덕분에 오히려 더 잘 됐어. 뭔가 오히려 나 더 잘 풀렸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가 그런 말 해주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되게 뿜뿜.

0: 뿜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아, 이 챌린지나 뭐 아니면은 뭐 컨텐츠를 통해서 점점점 약간 엄마들을 성장시키려는 그런 톤이 안 묻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제 지향점이 그러다 보니까. 네.
1: 와, 그러면은 새벽 라이브는 6시 반에 시작해서 30분 동안 하십니까?
0: 6시.
1: 아, 6시부터 네. 시작해서 30분 동안 하시고 그럼 6시 반부터는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 6시 반부터는 사실 바로 독서하고 뭔가 커피 마시고 막 영어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1: 네. 저 지금 깜짝 놀랄 뻔했어요.
0: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게 유튜브 라이브를 딱 끝내면 핸드폰이 제 손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장 단축을 많이 했을 때 이제 성공한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네. 제가 뭐가 있냐면 사실 좀 약간 웃기기는 하지만 도파민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제 성장 지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커피를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마시기 전에 나는 영어 3분, 5분 정도를 해야지 나는 이거 마실 수 있어라는 그런 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이 커피 마시기를 약간 연결을 시킨 거죠. 내가 영어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하면은 내 커피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해가지고 영어 한 5분은 그냥 샬라샬라 해요. 그 다음에 뭐 채찍비디랑 해도, 네. 해도 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딱 앉아서 마시는.
1: 우리 어린이들 학생 네. 시킬 때 이것만 하면 엄마가 이거 줄게. 맞아요. 맛있는 거 줄게 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우니까 네. 그 방법을 나에게도 적용을 해서
0: 맞아요. 맞아요. 하는군요. 정확하게.
1: 와, 그러면은 네. 혹시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0: 저 딸 하나, 6살.
1: 우리 네. 6살 따님이 네. 엄마의 이런 성장 지향적인 뭔가 네. 루틴을 봤을 때 네. 뭔가 많이 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때요? 그래서 아이가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한 3살 때부터 아 2살 때부터 이 챌린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아이 입장에서는 새벽에 막 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울 때는 저는 이제 막 달려가야 됐었어요. 근데 그 양해를 구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좀 시청자 챌린저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게 현실적이니까
0: 네. 달려가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조금씩 이제 아이한테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엄마 지금 운동 알려주러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는 엄마는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애한테 이게 하나의 전제가 된 거예요. 당연한 거. 아, 사람은 뭐 어른이 되면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자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만약 라이브 중에 깨더라도 얘가 옆에 와서 같이 운동을 하다던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요가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구나.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똑같은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운동을 하니까 남편도 아이도 덩달아 막 같이 스쿼트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아이가 제가 운동할 때 그 만들어지는 모양 있잖아요. 몸의 네네네. 모양. 그걸 되게 좋아해요. 마치 미끄럼틀 같고 다운독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팔 엉덩이를 위로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치솟게 하는 살 네. 모양이 막 되거든요. 그럼 거기 막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더 좋은 놀이터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1: 그리고 또 엄마가 루틴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 루틴이라는 게 뭐고 이런 네. 걸 나도 이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0: 그것까지는
1: 아직 아니에요.
0: 증언 전쟁이 엄청납니다.
1: 아 그래요? 네. 엄마 운동만 끝나봐라.
0: 그러니까
1: 도윤진님, 저는 눈 뜨면 못 자서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삶에 뭔가 활력을 주실 것 같은 우리 키키TV의 크리에이터 허서문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너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P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를 얼른 하나 듣고 오려고 하는데 멋쟁이 토마토 이거 신청해 주셨어요.
0: 네. 아이가 지금 엄마 방송 들으면서 아마 밥 먹고 있을 거거든요.
1: 귀여워.
0: 그래서 아마 초록아 듣고 있지? 널 위한 신청곡이야.
1: 멋쟁이 토마토 함께 들을게요.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 직업주의보에서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고 계신 너튜브 크리에이터 키키TV의 허서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서문님께서 크리에이터가 되기 전에 방송 일을 하셨어요.
1: 네.
0: 어떻게 하다가 방송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1: 아, 네. 뭐 제가 채널에 입사했다가 JTBC로 가서 아는 형님 뭐 비정상회담 이런 조연출들을 했었는데 방송 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카이스트생이 왜 PD 됐어?
0: 맞아. 카이스트 출신이세요.
1: 네. 거기다가 뭐 시사교양 PD도 아니고 예능 PD 됐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 성향을 아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 웃기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왜 카이스트 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이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진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게 대학교 가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연극 동아리 가입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카이스트도 되게 연극 동아리가 잘 된 게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거기서 연극하고 막 이러는데 저의 그러니까 가슴에서 시키는 어떤 올라오는 끼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하고 있는 거는 공부야.
0: 네.
1: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으면서 오는 그 인지 부조화. 나는 네. 계속 인정을 바라는 그 길을 쫓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마음속에서 뭔가 이게 가슴이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청 고민하다가 그쯤에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제가 마침 이제 나같이 진로 고민도 하고 좀 대학생이 좀 외로운 분들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과대를 했었어요.
0: 우와, 또 활동적이십니다.
1: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좀 공통된 게 나만 이런 게 아닐 것 같은데 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한테 좀 위로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떤 좀 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대를 하면서 뭔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저희 같은 동기들을 위해서. 근데 과 대표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만들었던 게 되게 저한테 좀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을 하면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복디님처럼 약간 아나운서가 될까? 뭔가 생기를 전하는 일들이 되게 네. 많잖아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럼에도 내가 해왔던 경쟁력 쌓았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PD 예능 PD로 좀 뭔가 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다, 더 빨리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방송국 PD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서 국직국직한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네. 만들어 가셨어요.
1: 네.
0: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1: 네, 무척 재밌었던 게 사실 되게 좋은 게 예능 PD가 내가 이렇게 프로들과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게 되게 사실 신치 않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똘끼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똘끼를 뭔가 CG든 예능이든 자막이든 막 이렇게 풀어내면서 나도 웃는데 이거를 가지고 돈도 받아? 그리고 막 정말 베테랑의 연예인들 막 강호동님, 이수근님, 막 서정훈님 막 이렇게 해서 막 웃겨주잖아요. 네. 전현무님. 막 웃겨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소스들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만드는데 제가 일조한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았고 그때마다 항상 밤에 막 2박 3일 잠을 못 잤는데도 집에 가서 막 그 댓글 실시간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막 기분 좋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렇게 PD를 하시다가 네. 어떻게 그만두셨는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1: 당연하죠. 네. 그게 왜 퇴사하게 됐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0: 그렇죠. 2박 3일을 밤샌다고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1: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방송국 환경이 네. 뭐 제가 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다들 버티셔서 선배들이 되셨지? 정말 경외심을 갖고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막 그냥 정말 그 PD 편집실 안에서 거의 숙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몸이 막 불어요. 제가 막 면역력이 나빠져서 그러니까 먹어서 부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안 좋아서 막 뿔고 이러니까 제가 처음 느꼈어요. 나의 밝음은 주변이 밝았기 때문에 밝았구나. 근데 이 환경은 내가 남들을 웃기는 그 성취감은 있지만 나를 지켜주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제 성향적인 네. 제 기질이 기반이 돼서 그렇게 네. 됐던 것 같습니다.
0: 주변에서 말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 방송국에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고 어쨌든 유명한 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맡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깝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근데 옛날에 그 제가 했던 말이 그거 아깝지만 내 삶이 더 아깝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하루하루를 사는데 내가 너무 막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안 되겠다. 이게 그 다음에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날 구해줘야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능 PD 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지금도 너무 리스펙하고 제 남편도 지금 예능 PD이기 때문에
0: 그래요?
1: 완전 리스펙하고 정말 그분들에게 저는 너무 큰 웃음의 빚을 짓고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난 여기까지였다.
0: 여기까지다.
1: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남 주변에서 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진 않았고 제 스스로가 너 포기자야 이렇게 막 들이대는 제 스스로의 검열적인 시선이 너무 좀 네, 핸들링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나왔어요. 나를 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1: 맞아요.
0: 라고 나오신 다음에 네. 바로 크리에이터에 뭔가 도전을 하신 건가요?
1: 아,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약간 하고 싶었던 방향이 막 무슨 금융 쪽 수학 막 이런 걸 하겠다 제 전공 분야를 사겨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 제가 갖고 있던 어려서부터 꿈꾸고 있던 똘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네. 이걸 펼치면 아무 남자도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남자를 하나 만나서 아,
0: 결혼을 해야 되겠다.
1: 네, 혼인신고를 해놓고
0: 하나 코를 딱 껴놓고
1: 이렇게 해놓고 몰랐지? 근데 나 이런 사람이면서 아, 꺼냈더니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0: 오.
1: 남편도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것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래서 옛날 영상 중에 남편이랑 같이 깡 비의 깡을 찍는 게 있는데 정말 남편의 그런 약간 참담한 기분 내가 누굴 고른 거지? 하는 그런 표정들이 담겨있습니다.
0: 아 맞아. 춤도 진짜 잘 추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0: 끼가 많으신데
1: 요절할 운명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네네. 네, 나름 괴롭습니다.
0: 와,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일상을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콘텐츠화를 하고 계신데 어때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화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여러 번 도전하지만 네. 정말 항상 에브리데이 실패해요.
1: 진짜 많이 물어보시죠. 너도 빨리 네. 유튜브 해. 네, 막 이러면서. 네.
0: 근데 말이야 쉽지. 그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1: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게 진짜 웃긴 게 계속 꾸준히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막 어떤 달은 한 달에 하나 올릴 때도 있고 정말 아이가 막 아파서 응급실 그쵸. 갔을 때는 뭐 올리고 자시고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2주, 뭐 펑크 3주 막 이렇게 비었던 적이 있는데 네. 친구들은 저한테 너 어떻게 꾸준히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크리에이터의 힘든 점은 정말 제가 일상을 다루니까 특히나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카메라를 켜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이랑 있는데 내가 시청자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뭔가 저로서 조금 아이랑 같이 있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현재 있지 않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 좀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이랑 함께하는 모습, 그 앞에서 아이 앞에서 춤추고 이런 거를 찍다가 지금은 아이도 카메라를 의식하게 되니까 그거는 얘의 진로, 얘가 선택한 진로는 아닐 수 있으니까 점점 제가 약간 육아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톤앤 매너로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 엄마는 이런 식으로 육아를 해. 뭐 영유 이래 안 보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콘텐츠를 조금 더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0: 또 그런 콘텐츠 네. 덕분에 사람들이 더 또 정보를 알아가고
1: 그렇죠
0: 그런 거 아닐까 하는
1: 네 그래서 들고요. 계속 바뀌어요 뭔가 아이가 커가면서 네, 제 성향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 어머니도 너튜브를 하셨어요?
1: 맞아요 지금 하고 계시고
0: 우와
1: 저보다 훨씬 더 열성적으로 하세요.
0: 피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1: 네 맞아요.
0: DNA부터 박혀 있나 봐요.
1: 모전 여전이고 저는 네. 엄마의 진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0: 특히 정말요?
1: 네, 교단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네. 이제 41년 동안 교직 생활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엄마가 좀 우울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지 말고 이제 현직 교장이실 때 제가 결혼을 하니까 출가를 하니까 네. 엄마 유튜브 해. 엄마에 끼면 좀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국 최초의 교장 유튜버.
0: 우와. 네. 네.
1: 그래서 장학사님 나오셔서 이게 진짜 뭐 되는 건가? 원래 교사들이 유튜브를 하려면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장은 허락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 떳떳하시고 항상 자기의 그런 일상이나 이런 게 뭐 떳떳하시니까 그런 걸 딱 하시고 정말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신 지 한 5, 6, 7년째 돼가시는데 여기 같이 오려고 했어요. 오늘도.
0: 우와!

0: 근데 못온 이유가 경쟁사. 지금 틱땡에서 아침 6시 20분마다 2시간씩 매일같이 월화수목 금토일 라이브를 하고 계세요.
1: 오, 정말요?
0: 겹치는 거예요, 여기랑.
1: 어머나.
0: 그래서 그 틱톡 라이브를 하시냐고 이게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끼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1: 와, 어머니 께서 이제 교육자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영향을 많이 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나 아직까지 내가 지니고 있는 어머니의 가르침 이런 거 있을까요?
0: 맞아요. 그게 정말 큰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은 게 뭔가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환경은 막 은근슬쩍하게 세팅을 해주셨지만 네. 막 공부를 너가 해. 막 이렇게 엄하게 말해보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강요를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너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약간 이렇게 건드려는 주시는데 네. 진짜 나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불타게는 하셨는데 막 강요하거나 너 공부 못했어? 이러면서 막 그걸로 압박하진 않으셨고 한 가지 제가 계속 너무 감사했던 거는 마찬가지 PD 퇴사했을 때 네. 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냐 했을 때 PD도 제가 하고 싶어서 된 거고 퇴사도 아 어쩔 수 없이 하겠다. 네, 뭐 했을 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뇌리 꽂히고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게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뭐 나는 너가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이게 호떡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건강한 마음이랑 육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장사를 이제 호떡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판다고 하는 거 그래도 쉽잖아요 생각하기에. 그쵸. 근데 내가 그런 거를 해도 엄마 아빠한테 뭐 자랑스럽지 않은 딸이 아니구나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1: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랑 완전 생판 다른 길을 걸어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거잖아요.
0: 네네.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엄청 또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과연 또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29이었는데 네. 근데 너무 취업하기엔 또 늦은 나이로 또 생각한 거예요.
1: 그럴 수 있죠. 그때
0: 지금 보면 웃기지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고민이 많았을 때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에 내가 엄마한테 굳이 더 잘 보이려는 모습으로 타이틀을 취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럼 내가 더 원하는 걸 해볼까? 뭐 이런 용기를 얻었죠.
1: 네. 너무 그러면은 이제 현실 고민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선무님께서는 우리 딸 6살짜리 딸 친구에게 공부를 잘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 균형을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요?
0: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봐서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이 길을 가봤기 때문에 네. 뭐가 부족했는지가 알아요. 보여요. 그래서 내가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부족했던 게 뭐냐면 공부를 나 혼자 잘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약간 겨루는 거랑 경쟁이랑 다르대요. 겨루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경쟁은 막 남을 밟고 나는 네네네. 일어설 거야 막 이런 건데 겨루기보다 경쟁을 했던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좀 더불어서 살아가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육아도 영어 유치원보다 뭔가 공동 육아 같이 맨날 자연에서 너 뛰어놀고 막 싸우면 같이 스스로 해결해보고 하는 그런 기관에 보내게 된 것도 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에게 직업이란?
0: 아 요즘에 진짜 크게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인데 약간 복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나에게 신이 시키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한테 시키는 일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
1: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0: 철학적이죠? 제가.
1: 네. 자, 귀한 아침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키키TV 좋은 콘텐츠로 소통하는 네. 키키TV 더.
0: 한 가지. 네, 네, 한 가지. 남편한테.
1: 좋아, 좋아요.
0: 영상 메시지. 여기 메시지 있었는데, 원래?
1: 대본에? 네네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남편, 늘 고맙고. 오늘도 아이 챙겨주느라고 정말 고맙고 내가 너무 투덜거리지만 그 투덜거리는 사람이랑 사는 게 정말 힘들 거란 거 알아. 근데 그 투덜거림이랑 가장 가까운 게 나거든. 그 내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좀 더 봐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안녕. 고마워.
1: 와 오늘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지금 열심히 육아해주고 계신 남편분께 너무너무 감사. 저까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곡 스트롱거랑 내게 돌아와 중에 어떤 것일까요?

0: 어우, 아, 내게 돌아와가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1: 트랜스픽션의 내게 돌아와 끝곡으로 걸어둡니다. 왜 신청하셨죠?
0: 내게 돌아와요. 이거 그냥 고등학교 때이 노래 들으면 그냥 스트레스 다 풀렸어요. 네,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딱 들으시면서.
1: 네. 자, 우리 선우님과 함께 스트레스 푸시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근두근 같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5: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6: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7: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가끔 컴퓨터가 고장나서 본체를 열어볼 때가 있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복잡하게 이어진 선들과 수많은 부속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을 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것들이 애쓰고 있었구나라며 새삼 놀라게 되죠. 작은 손목시계 속에서도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묵묵히 열일을 하고 있고요. 하물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는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은 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다짐과 복잡한 감정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고맙게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